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령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령자를 붙잡았다. 령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령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령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령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령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령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령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오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명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청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청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 했다. 한 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주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

그래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회 문 앞에서 아버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후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소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버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측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버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후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층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호생과 아버가 떠날 준비를 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버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허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버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령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기수일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찾기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또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의료 과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릇 여기에 찾아와서 병치료하시고 여러 개의 과실을 이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백화 근방 북쪽 신화서성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도강중년은 규모도 일정하게 뭐 침대수만 해도 50여 장의 침대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병보고 계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조일만 로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일만 선생님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느 중의가 잘한다면 그 환자를 많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자기 그 친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혹은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하고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중의 경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내서 여러모로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라는 전 우리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노중의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곧 20여 년간 중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국의대사 그러니까 국의대사를 하게 되면 로중의들 가운데서 중의 경력 50년 이상 그리고 확실한 림상에서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이런 그 로중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명치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리명길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모든 구강 내의 문제는 다 해결받게 되는데요. 특히 치과에 있어서는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치과병원이 바로 2층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원만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금방 여기 와서 이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여기 와서 다시 하고 나니까 뭐 찰떡을 씹을 수 있고 고기 씹을 수 있고 과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도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이 척추이료기계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추 7마디, 여추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해서 이 마디가 빠져나오면서 신경관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팔, 손 이게 저리고 여추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래 내리 동통이 전달되게 되고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그리고 폐경락 여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경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동맥경화 여기로부터 해서 내 혈전으로 가는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인발하는 것이 뭐 경추로부터 흉추, 요추에 일어나는 이 척추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은 많은 분들이 와 안아서 침대에서 내려오고 안아서 올리고 하던 분이 지금 광장무 출락까지 다니게 된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도강중년 2층에 찾아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 뭐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아픈 그 부위에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이나 탕약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피부과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고 1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심지어 30년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선생 2층에서 병 보시게 돼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도광중년 3층 척추 치료실에서
1: 아, 그래요. 예.
2: 예, 그 저 요즘 세 번째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경추 아파서 머리까지 어째 따라 붙게 돼.
1: 그럼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예. 생기게 다음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전, 뇌동맥경화 그거 자극해서

0: 머리끝이 아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 예, 그러길래 머리끝이 세게 아프고 아파서 어떻게 지금 잠도 못 잔다.
0: 예.
1: 그래 허리 다리까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요새판 조출도 있답니다.
0: 요추간판 탈출. 예.
1: 요추간판 탈출도 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는 그랬대요. 그래 최고한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이력이기에는 예 특수합니다.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효과성을 사람은 놀라게 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았습니다.
1: 예, 그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대단히 시원합니다.
0: 그렇죠.
1: 이번에 머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잔다.
0: 예.
1: 예, 그리고 한번 하게 되면 대단히 급분합니다.
0: 그렇죠. 예.
1: 전문가 뭐 이 다 나올 때까지 하려고 전문가 뭐 또 내려나 이제 예약하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예,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예. 3층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저희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0: 네,
3: 나는 이게 특히 식당이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좀 움직이면 숨이 거리 차고, 그리고 심리가 예, 한 고지지 못해서 한 어떻게 올리지 나게 되게 되면 이게 완을 한 200, 50개, 60개씩이.
0: 위험 심리를 속한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항상 궁금증이 있다 머리가 참 어지럽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사람 정신 안 나고 반찬 또 미네 못 잡니다.
0: 예, 심장병이 전행증이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저기 항상 예, 이게 또 이 뭔가 이게 손가락이 안에 정말 이렇게 저려나고 있죠, 이렇게 손이.
0: 예.
3: 손가락이 저려나고 이럴 때 많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여러 순서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 이 조일만 선생님이 저기 치료를 가서 지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손가락 저리고 마비가 한다면 신경말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심장 공능이 약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제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예, 지금 내 아우 손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나가서 저는 걸어댄 게도 숨이 좀 덜 차고, 그리고 잠 잘 잔다.
0: 예.
3: 잠이 애 못 자는 게 지금 잠 잘 잘까나 예, 좀 편안하고 정신하고 어지럽던 중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낫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리가 내 예, 나 여지간에 보게 되면 심리도 지금 보통 여지간에 내 이거 약을 지금 쓴다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한 많이 떼야 많이 뛰지거든 한 100개 좀.
0: 예.
3: 그렇습니다.
0: 예.
3: 예, 어지간보다 한 80개씩 이렇게
0: 뛴다. 예, 1배 5, 60부터 그 정도까지 뛴다는 건 많은 효과성 말하게 되죠. 예.
3: 예, 그래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여지간에 약을 쓰거나 영 편안합니다.
0: 그래서, 예.
3: 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도 안 좋았는데 이 약 쓰다 위도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3: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선생님 약은 정말 아닌게 이번에 이 선생님 잘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0: 예.
3: 많이 댓글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봤는데
0: 그랬겠죠. 예.
3: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약이 효과도 없고 그런 거 따르고 예.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약가치도 또 많이 저렴합니다.
0: 모두 여기 와서 병 보시고 나서 마지막 결산을 떼보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저렴한 건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약을 갖다 쓰리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좋죠.
3: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선생님 오늘 내 또 오늘까지 나오자니까요. 그러니까
0: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빨리 찾아오세요. 예.
3: 예, 네, 전화 받고 이제 2차 가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모가 예, 들리를 한 게 아래 잇몸이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놓고 들리를 해놓은 게 끄덕끄덕 밥을 먹어도 떨어지고 예. 아래 끼고서 자꾸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러고 잇몸이 쫓아나서 어떻게 아픈

0: 이그 후문 그런 저 어느 게인가 치과에서 그리 잘한다는데
1: 흠까 그래 흠까 구강 흠까 구강
0: 흠까
1: 구강
0: 예 거기서 그리 잘한다는데
1: 싱크 코치입니다 예
0: 예 일요일 날이십니까
1: 여기는 계속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저도 그 이민기 이사를 그 착수를 해봤는데 나는 지하에 위나쁘고 서울에서 노실 쌓여왔대요.
2: 예.
1: 그 선생님이 그 약 소약 때는 한번 먹었다만 근데 지금 이 위도 좋고 그 이 노실 쌓는 이 손이 저리면서 발도 이 한자리 약간 좀 디디기 바쁘다만
2: 예.
1: 약간 끄신다만 그래서 예, 이거 지금 그 이제 한 번 가나 먹었는데 저기 다리 이렇게 좀 까만진다면 끊기 좀 슬끄긴다만
2: 예예
1: 내 보는 게 당산 보는 게
2: 아 그렇죠 예예예
1: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니까니 한 번 가서 더 내일로 여야 하다
2: 어 리맹글 선생 찾아오세요 이분은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십니다
1: 예네
2: 토요일 피하세요.
1: 예예 예, 예.
2: 그러면 됩니다 아, 리맹길 선생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병원에 가서 그런 우에 이빨을 그런 빼구슬이 뭘 다 흔들어 지금 흔들어 빼구슬이 들리는 한 게 오 들리는 한 게 그랬었으니까 그날로 벌써 아무 단단한 거 못 잡사들고 과일이라니까 원래 못 잡사고 과일 잡수 또 다수 찰뚝 다수지라고 야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가서 아래 발만 사겠답니다.
2: 아 그래도 하세요. 연길 흉과 예. 구강은 연길에서 비교적 소문난 이런 우수한 흉과 구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리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0: 네.
2: 기본으로 호평 아주 좋습니다. 예,
3: 예 호평이 대단히 좋습니다.
2: 대단히 좋습니다. 줄 서야 됩니다. 예, 예 찾아오세요.
3: 그래. 예 가겠습니다. 예,
2: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 절만 선생님이 7월에 우리 형부가 어제는 한 달 연기 받았는데 어제는 여기 불실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숨이 흐르지 한따위 입이 눈이 다 가가지고 예, 그리고 치료 받았는데 고렴에 반신잘 못 이렇게 맥이 다리 이렇게 그런 맥이 풀리면서 걸지 못해가지고서
2: 예.
4: 지금은 예, 치료받고 모든 게 정상을 되고 다 통화됐습니다. 어제는 혈압도 온정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쉬고 예. 근데 지금 무슨 게 뭐든가 우리 형부가 이렇게 술을 반가봐 했단 말입니다.
2: 예.
4: 그런 게 주진간이 그 있어가지고
2: 아,
4: 그
2: 걸간 예.
4: 예, 그게 치료 안 되면 이제 다시 또 발작한 다음에
2: 그렇죠.
4: 생이 또 다시 올 수 있다 하더랍니다.
2: 예.
4: 그래가지고 지금 조진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더니 그런 가겠다고 예약해달란다. 원래 오늘 오전까지 쌍바라 제가.
2: 예, 오늘 금요일 오전까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예. 그럼 예, 빨리 오세요. 됩니다.
4: 예, 예, 예. 오늘 오더니 예약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언니네 신입이가
2: 예.
4: 이 지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뭐니까 거기 담임에 우리 언니네 담임에 보면 그 영 그 뭐니까 또 황중위원에서 지하를 잘해가지고 우리 고모도 한 개 좋고 해놔가지고 지금 그 신입이 또 이렇게 지하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를 하겠답니다.
2: 예, 여기 지하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거나 임플란트 예.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4: 예, 예. 오늘 예. 오전에 같이 그 뭐니까 우리 형부하고 그 언니네 같이 갈겁니다.
2: 아, 예, 예.
4: 예약해달라.
2: 예, 예약된 거 가서 이 전화번호 대면 됩니다. 예,
4: 절만
2: 예.
4: 선생님하고 예.
2: 예, 절만 선생하고 구강과 예, 치과 두 예, 두고도 약속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언니는 결장염이 있어서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예,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2: 아, 예.
5: 받으니까요. 예, 두 번 약을 깨다 잡으니까요. 지금 많이 나서서요. 예, 약간의 예, 차수가 줄어들고 조금 예, 그렇게 내겼던 게 속도 아프고 하던 게 이게 좀 낫답니다.
2: 예.
5: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또 지금 추가 아파서요. 목을 돌리다 뭐 사람 목을 돌리던 소리 목에서 소리도 나면서 예. 몸까지 돌려야 사람
2: 어, 그렇죠 경추
5: 얼리 예. 경추 얼리 줄이 버티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골도 아프고 이래고 오른팔을 둘 수도 없고요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저 이거에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이거
2: 예.
5: 그랬는데 전기 치료

0: 같은 게 지금 기억나는 게 안 진답니다.
1: 예.
0: 몸이, 예. 예, 목이 조금, 예, 그렇게 아프고 소리도 나던 게 이게 조금 더라고요. 몸까지 이렇게 돌리지는 않는답니다.
1: 예.
0: 이게 나서 있잖아요. 계속 치료를 받으러 가는 소리. 옆집 그 친구분도 예, 같이 가서 예, 무슨 그분은 왼쪽이, 왼쪽 팔이 뭐 경주랍니다. 그분은.
1: 예,
0: 그래서
1: 예.
0: 같이 가려고, 두 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다. 네.
1: 예, 예. 예. 리민길 선생님 두 분이 찾는 걸로 예약됐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리민길 선생님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다 나오십니다. 여의를 잘 장악하세요.
0: 예,
1: 예. 예.
0: 아, 그랬다. 내일이 나야 되겠다.
1: 예, 오늘 혹은 월요일 날 찾아오셔도 됩니다.
0: 예, 예.
1: 예, 오늘 찾아오셔도 됩니다. 예,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리명길 선생님을 예약하시오.
1: 예, 예, 말씀해 보세요.
3: 우리 언니의 직성염도 있고 식도염이 있어서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고 해서 리명길 선생님을 찾아가서 청약을 세 번 갖다 잡순 게 인후염미하고 모가 해체져서 매운 음식을 근본 못 잡았습니다.
1: 예.
3: 지금 많이 나사져서 매운 음식도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1: 예.
3: 그래 밥을 못 잡았던 게 어제는 신체 허약하던 게 신체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중약치료, 중리치료 하는 게 아주 그게 확실한 좋은 방법입니다. 예.
3: 예. 났을 때 약을 좀 쓰겠단다.
1: 예. 그렇게 하시오.
3: 그리고, 예, 그 3층에 치과를 예약하시오.
1: 치과 2층에 있습니다. 흠가구가 아, 2층.
3: 예, 예. 2층도 자꾸 내,
1: 3층인가? 예, 예, 예. 2층입니다. 예.
3: 예.
1: 예.
3: 저는 양쪽 안에 이빨을 들리려 했는데, 잘못했는지 요즘 몇 년 된 데 너무 아파서 그 이빨을 못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보이고 이틀을, 이거, 아픈데도 이거 치료를 몇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3: 완전히 나았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 예,
3: 예. 오늘에 가서 이빨을 해놓자고, 이거,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정책도 좋고, 이러 기술은 없고, 많은 예. 분들이 여기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좋은 치과 병원이 그 앞에 있는 걸 힘들게 여러 번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흠가구강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잘 찾으셨으니까.
3: 돈도 저렴하고 치료도 어찌나 잘 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니까나 오늘에 가서 해
1: 여차고 그래. 흠가구강 솜 넣고 있습니다. 연결실에서 지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동강 중년에는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공돈을 썼다 돈이 많이 나가고 치료 효과가 뜸하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술이 높고 이덕이 높고 약값이 저렴하고 이렇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조일만 선생님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고 그런다면은 시간을 자기절로 잘 파악하시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맨혈종합증이 있거나 혹은 여기 식물신경문란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손끝 발끝이 많이 절여나거나 이런 분들 마모가 많이 오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골가모병에 있어서도 퇴행성 관절염, 여측안반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풍습성 관절, 자골신경통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치료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인후염이 쩍 하면 생겨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고 딱 준확한 진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간 처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으로서 여기가 치료를 받고 효과가 좋고 값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리명규 선생님 이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주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 있으면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겠네. 얼리 밀면서 어떤 분들은 위산 과다로 인해 가지고 얼리 식음물이 늘 올라 식음물이 올라온다는 건 확실하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부식하게 되고 위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은 원래는 위 안에서 소화에 그로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얼리 식은 물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결국 만성장염이 있어서 쩡하면 자주 설사 자주 또 변비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뇌명결성시간 찾아보셔서 좋은 효과를 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흠과 구강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기본으로 여기와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리고 구강 내 모든 문제 치료에 있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층에 찾아오게 되면 바로 척추 이력이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척추에 모병이 생기게끔 모든 그 구조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 범위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게 되었으니까 척추관을 그거 흉추 12개 마디 그리고 경추 7마디 요추 5마디 그게 다 압박을 받게 되어서 펑추가 생겨 때 나오면서 신경관 압박하게 되어서 힘든 게 있는데 여기에 치료 기계 치료 방법은 특수한 세계적으로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이래서 이 이러기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체험치료는 먼저 무료로 두 번 합니다.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동안동아이제.
1: 예, 그렇죠.
4: 예, 그 로니 허리 아파 그러는데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1: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오전에 지금 금방 찾아오시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4: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서 소문난 피부 전문의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는 주약이 지금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백전풍, 소보짐, 습진,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뭐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후유지자병 포함해서 어려운 그 피부과 모병은 기본으로서 최기명 주임 찾으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완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기명 주임을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 연변의 손님뿐이고 길림성의 손님뿐인 것이 한자뿐인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서 명치가 대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나게 되어 있어서 저 광주에서 산동에서 이 남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하게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옷에 뭐 발라서 묻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부자리에 묻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최기명 주임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0년, 3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우수열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인생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매 순간 선택하고 느끼며 직접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또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삶이 아닌 지금 나의 오늘을 알차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0: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냉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로 맞추는 문제가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금요일인 것만큼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저희 방송 기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평소에도 또 퀴즈가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0: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찾아올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평소 저희 방송 자주 듣는 분이라면 오늘 문제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래, 뭐 평소 저희가 또 퀴즈 이 금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지 뭐 굳이 또 퀴즈를 잘 맞추고 못 맞추고 그런 시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냉면에 관해서 오늘 퀴즈를 내어드린다고 했었거든요.
0: 네.
1: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족 전통 냉면 면을 만드는 주 재료는 무엇일까요? 자, 1번 메밀가루, 2번 쌀가루, 3번 옥수수가루.
0: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쉽죠? 네, 조선족 전통 냉면 면을 만드는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메밀가루가 될까요? 쌀가루가 될까요? 아니면 옥수수 가루가 될까요?
1: 냉면 좋아하십니까?
0: 아주 잘 먹죠.
1: 네.
0: 아주 좋아. 저는 이제 겨울에도 먹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1: 그렇죠. 우리 그 조선족 분들은 사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면은 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조선족 분들뿐만 아니라 연변 사람들.
1: 연변 사람들. 예. 연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 냉면을 좋아하시죠.
0: 그렇죠. 예. 자,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김여사님. 안 들리세요?
1: 네, 얘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자,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여보세요?
3: 네, 네. 손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네, 메밀가루로 하겠습니다.
0: 어머니, 메밀.
1: 메밀가루. 예.
0: 알겠습니다. 메밀. 예, 그래요. 저희 엄마도 메밀이라 그러거든요. 메밀가루. 자, 전화 왔습니다.
1: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4: 예, 저도 오늘 1번 메밀로 하겠습니다.
1: 메밀가루,
0: 메밀.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1: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또 재밌는 시간입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요.
5: 예, 저는 오늘이 시내에서 일에 마치고 내일부터는 농촌에 갑니다.
0: 얼마 동안 사시는 거예요, 농촌 가서?
5: 한 10월 말 11월 초에 옵니다.
0: 아니 왜요? 왜 그렇게 오래 사시는
1: 10월에 가서 오래 계시는군요.
5: 예, 김치국이 우메다 해놓고.
1: 아, 그렇군요.
5: 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1번 알겠습니다. 예.
0: 춥지 않은 계절에는 이제 시골가 사시거든요. 근데 불 때는 계절이면 시내 들어오면
1: 맞아요.
0: 얼마나 좋아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6: 예.
1: 예.
6: 두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6: 예,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네, 정답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7: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세요.
7: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1: 네, 반갑습니다.
7: 1번 합니다.
1: 1번 메밀가루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예전 진짜 농촌에서 집에서 직접 냉면 만들어 드셨거든요.
1: 그렇죠.
0: 예, 삶은
1: 반죽을 해서
0: 냉면을 삶 예. 반죽하네요. 삶은 거를 갖다가 얼렸다가 그걸 삶아서 먹었습니다.
1: 그런데 또 어떤 집들에서는 직접 또 이제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하거든요. 해서
0: 아,
1: 이제 그 밀대로 밀어서 예, 그런 것들도 있고.
0: 한번 하면 이게 정성 대단한데
1: 그렇죠.
0: 어느 땐가부터 이제 냉면 이제 식당 가서 드시는 걸로 생각이 됐고
1: 예. 요즘은 그 뭐 반죽도 이제 냉면 집 가면은 다 기계화로 하고 또 누르는 것도 다 기계로 누르지 않습니까?
0: 예전에 사람이 눌렀다.
1: 예, 사람이 눌렀죠.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1: 자, 조선족 전통 냉면 면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메밀가루 맞습니다.
0: 메밀 아니고 메밀입니다. 예. 어머님들. 메밀가루로 만든 면은 쫄깃하면서도 약간 거친 질감이 있고요. 또 차가운 육수에 담가도 쉽게 불지 않아서 냉면 특유의 식감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1: 또한 메밀 자체의 은은한 고소한 향과 담백한 맛이 있어 새콤달콤하거나 시원한 냉면 육수 양념과 잘 어울려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메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부담이 적어 여름에 차갑게 먹어도 위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0: 그리고 메밀은 재배하기 쉬운 곡물이었고요. 고황작물로 널리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냉면 면 재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밀면 특유의 짙은 회색깔이 냉면의 비주얼을 살려서 시각적으로도 전통 냉면의 느낌을 주고

0: 듣게 됩니다. 아, 또 냉면 아침부터 얘기하니까 제 사기 좀 오늘 또 냉면 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
1: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냉면이 잘 땡길 수가 네. 있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냉면 그 차가운 국물을 낼 때 가장 기본으로 쓰이는 육수는 무엇일까요? 냉면을 만들 때 국물을 낼 때 기본으로 쓰이는 육수 주재료입니다. 자, 1번 소고기 육수, 2번 생선 육수, 3번 닭 육수정.
0: 네.
1: 이게 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저는 그냥 집에서 그 1원짜리, 50원짜리 그걸 갖다가 틀어 먹으면 또 비슷한 맛이 납니다.
1: 비닐봉지에 예. 단독으로 포장된 거.
0: 근데 또 두 가지를 넣잖아요. 하나는 그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걸.
1: 예, 예, 맞아요.
0: 1원짜리 넣고.
1: 예, 예. 하나는 새콤달콤한
0: 네, 그 새콤달콤한 이제 거기에 그게 바로 연변 가정식 냉면이었어요.
1: 그게 뭐 물을 비율로 맞춰서. 네. 간단하게 드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0: 그 맛은 안 나고
1: 안 나죠.
0: 그래도 예. 뭐 대충 뭐 꽁 대신 달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소고기 육수를 하겠습니다.
1: 소고기 육수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다음 분입니다.
1: 여보세요.
3: 네, 소고기를 합시다.
1: 소고기 육수 오. 알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예. 1번 하겠습니다.
1: 1번 소고기 육수. 그래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저도 요리를 또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육수, 소고기 육수, 뭐 생선 육수, 닭 육수, 이게 냉면을 만들 때 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죠. 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1번을 하겠습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정답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한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6: 예,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7: 예, 저도 1번입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네. 근데 뭐 국물 낼 때 저는 집에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거면 뭐 나가 드시거나 아니면 그럴 거면 시켜 먹죠. 왜 힘들게 몇 시간을 끓여가지고 육수를 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머리에 딱 들더라고요.
1: 근데 집에서도 자주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이게 좀 재미가 있거든요.
0: 출근 안 합니까? 아니, 잠은 안 잘 거예요?
1: 그 평소 뭐 주말 같은 경우 이제 재료들을 주말에. 사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데 명욱 씨는 참 여성분인데 가정주부인데 이런 데 관심이 없는
0: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냉면 누가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까? 육수를 누가 집에서 내요?
1: 저는
0: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1: 저 온면도 저 스스로 이제 육수
0: 온면은 괜찮아요. 육수를 네. 어떻게 고기 육수 몇 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뭐 4시간씩 끓여야 된다면서요?
1: 뭐 한 5-6시간씩
0: 예.
1: 뭐
0: 출근 안 하세요?
1: 아니 뭐 주말에 예.
0: 저는요 가정주부 소질이 없나 봐요. 저는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1: 그냥 이제 누가 해준 걸 먹기 좋아하고 사서 네. 먹기 좋아하고
0: 네 그렇죠. 네.
1: 근데 요즘 그렇게 사는 게 참 편안하긴 합니다만
0: 그럼요.
1: 앞으로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같이 한 사람 되죠.
1: 아 그래도 이제
0: 나가 먹자.
1: 자식들한테도 좀 뭐 만들어주고
0: 배달 음식 시키면 되죠.
1: 아니 시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0: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미래의 며느리들이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럴 거면 가르쳐 줄 것도 없는 바에 아예 시켜 먹자.
1: 아예 돈 주고 니들 사 먹어라.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1: 자, 차가운 국물을 낼 때 우리 냉면에 국물을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육수 바로 소고기 육수입니다.
0: 아, 그리고 소고기 육수는 그렇게 했다가 또 소고기를 건져내갖고 절편해가지고 소고기 냉면 위에 올려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1: 근데 이게 냉면 육수를 만들 때 네. 소고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게 닭고기도 들어가거든요.
0: 예. 주의하게는 소고기를 올려냅니다.
1: 예. 자, 소고기 육수는 진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감칠맛이 풍부해 차갑게 먹는 냉면에 어울리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만든다고 합니다.
0: 여기에 메밀 특유의 담백한 향과 소고기 육수의 은은한 고기 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면의 맛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또 단백질과 영양이 더해져서 한 끼 식사로 든든하고 육수에 우러난 고기 풍미가 심심한 메밀면의 맛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또 식초, 겨자, 고추장 등 매콤달콤한 그런 양념과 섞어서 맛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아줘서 냉면 육수로 소고기 육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 자, 정말

0: 우리는 맛있게 먹습니다만은 이걸 하나하나의 미식을 만드는 대가들은 참 대단하죠.
1: 요새 보니까 전업을 좀 바꾸려는 것 같아요, 윤일 씨가.
0: 요리 자격증 좀 따려고. 예.
1: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0: 자, 냉면에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하는 전통 채소 고명은 무엇일까요? 냉면에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하는 전통 채소 고명입니다. 자, 1번 열무김치, 2번 배추김치, 3번 갓김치.
1: 네. 집에서 냉면 해 먹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열무도 가고 배추도 올라가고 갓김치도 올라가는데 또 가정집마다의 그 특유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요즘은 열무김치 담그는 분들이 집에는
1: 없고
0: 없죠.
1: 사서 먹습니다. 사서 먹죠. 네, 예전엔 배추김치 어느 집마다 다 담갔었는데 요즘도 사서 먹어요.
0: 사서 먹는 분들이 많죠.
1: 일단은 일단 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누구 집이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0: 김치 냉장고를 또 사면은 거기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별의별
1: 별게 다 들어가죠.
0: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네, 열무김치로 합시다.
0: 열무김치.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저도 안 그래도 김치 냉장고를 사서 거기에다 김치를 담가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냉장고 가격보다 더 비싼데요.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 살 거면 제일 비싼 집에 제일 좋은 김치로 사시장철 사 먹어도 아마 10년 넘어 사 먹을 거다. 그래서 사지 말고 사서 먹어라. 제일 좋은 비싼 걸로.
0: 근데 이제 보관해두면 참 좋은데.
1: 네. 다 못 먹잖아요.
0: 못 먹죠.
1: 솔직히.
0: 예.
1: 그래서 막 거의 몇천 원 주고 살 바에는 그 몇천 원어치 우리가
0: 배추김치.
1: 몇 년을 먹겠습니까? 솔직히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 열무김치를 하겠습니다.
0: 열무김치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4: 예, 배추김치를 하겠습니다.
0: 배추김치 알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런데 예. 연변의 냉면 외에는 양배추 김치가 올라갑니다.
0: 맞아요. 양배추. 그리고 이제
1: 예, 예전엔 안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라갔다고 해요.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냉면의 고추 양념이거든요.
1: 네.
0: 그 뭐 제 냉면집마다 비법이겠죠.
1: 네. 예. 그럴 수 있겠죠.
0: 그것도 위에 뭐 이제 놓아야 또 맛이 또 이제 냉면 맛이 나고. 근데 집에서는 그런 뭐 양념 소스를 만들어서
1: 누가 만드니까?
0: 이제 안 만들죠.
1: 못 만드는 거예요.
0: 저는 만들 수 있어요.
1: 저는 안 돼요. 예. 가정집에서 안 돼요. 저는 어제 안 그래도 혼자서 냉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예전엔 혼자 먹으러 가면 이상한데 저는 아주 시켜놓고 당당하게 먹었거든요. 12시에 일을 끝나면 그 시간에 저랑 냉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0: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래요.
1: 이미 다 배불렀을걸요?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열무란 게 뭐입니까?
1: 열무.
0: 그러니까 이제 무의 그 이파리죠.
2: 예예. 글쎄, 우리는 율무라고 아야고 좀 무이파리라 한데 율무라 가지고.
0: 예, 그렇죠. 열무 그 무의 그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죠, 그러니까 뿌리인가요? 이파리죠.
1: 네,
0: 예.
1: 뭐, 무의 그 이파리.
0: 이파리죠.
1: 네.
0: 예. 예. 열무로 하겠습니까?
2: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 무 수확을 하면은 그 이파리가 물은 이제 주요하게 물을 사용하지 이파리는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 이파리가 말려서 또 어떤 분들 말려서 이제 뭐 또
1: 장국을 먹어도
0: 장국
1: 됩니까?
0: 되고.
1: 근데 솔직히 네. 땅에서 나는 채소 같은 것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0: 맞아요.
1: 우리가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그냥 왈왈 버려 버리는데요.
0: 이 무 이파리를 또 이제 수확할 때 이 무 이파리만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어,
0: 바로 이제 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1: 아, 예. 그래서 이제 열무가 뭐냐 하는데 그 바로 무 이파리입니다.
0: 맞아.
1: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냉면에 넣어서 상큼한 맛을 더하는 전통 채소 고명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열무 김치, 배추 김치, 그리고 갓김치 선택상 세 개 내어드렸습니다.
0: 정답은 바로 1번 열무 김치였습니다. 자, 이 열무김치는 시원하고 담백한 소고기 육수에 시큼멀큼한 김치 맛을 더해 느끼함을 잡고 전체적인 맛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쫄깃한 메밀면, 부드러운 고기와 달리 아삭한 식감을 더해 입안의 질감이 다채로워 열무김치 특유의 상큼한 맛이 여름 음식인 냉면의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1: 네, 발효 김치 새콤한 맛이 육수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고 식욕을 돋워주고요. 더 선명한 녹색이 붉은 양념, 갈색면과 조화를 이루어서 시각적으로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연길에는 어떤 음식점에서 열무 냉면이 있어요.
0: 열무 냉면, 맞아요.
1: 그 집 냉면 육수는 그냥 냉면 육수가 아니라 열무 김치 육수, 그 물입니다.
0: 맞아요.
1: 근데 먹어보니까 시큼하고 속이 확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 음주하신 다음 날에 드시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0: 예전에는 우미 있는 집에서는 동치미를 네.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1: 아버님들이 아, 속이 아, 어제 너무 과음했어.
0: 예.
1: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한 바가지 갖다 드리거든요.
0: 그 이제 예전에는 그 봄프로 물을 이제 뽑았거든요.
1: 예.
0: 그 물과 이제 무를 같이 담가서 거기에 소금 넣고 그리고 우메도
1: 대충 있었던 그 네. 맛있는 김치가 참 많았어요.
0: 그 시간이 오라면은 정말 그 시원한 맛이
1: 네.
0: 무에서 나오는 그 물과 이제 양념은 뭐 양념이 별게 있습니까 그때는?
1: 네.
0: 그 소금이죠.
1: 저는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김치는 아니지만 우미에서 했던 우리 샹쉘리라고 하죠.
0: 예.
1: 그걸 또 담갔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맛있었어요.
0: 그것도 뭐 대충 이제 물 부어넣고
1: 네.
0: 사실 설탕 살짝 넣고
1: 바가지로 팍팍 벗어 드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뭐 이제 귀한 것처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뭐 정량에 맞춰주더라고요.
0: 엄배도 그렇고.
1: 네. 야. 그때 먹었던 엄배는 뭐 아예 귀한 취급도 안 했고 밖에 막 나돌아다녔어요. 겨울에.
0: 그러니까 이제 오래 먹기 위해서
1: 네.
0: 그것도 저장해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오늘의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조선족 냉면의 맛 특징으로 맞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원하고 새콤 매콤하다. 2번 뜨겁고 순한 맛이다. 3번 달콤하고 기름진 맛이다. 여러분 일단 선택상 다 떠나서 우리 종국 조선족 냉면의 맛 특징으로 맞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조선족 냉면의 맛 특징. 뭐 글쎄요. 가장 기본적인 맛은
1: 네.
0: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련용성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거기 연변냉면이라고 하니까 그걸 먹고 싶어 사 먹었는데 완전 달라요. 연변냉면이라고 썼는데 아닌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변 지역만의 특유의 그런 어떤 맛이 그래도 네. 아, 우리 지역에서 먹어야
1: 그렇지.
0: 그 맛이 나지.
1: 그럼요. 예.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5: 네. 1번이 뭐이랍니까?
0: 시원하고 새콤 매콤하다.
5: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네 나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1: 네, 김 여사님. 네, 훈춘에 계신 김 여사님. 네, 얘기 주세요.
6: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0: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네.
7: 예, 맹크리스 학교 한 번 말하고.
1: 아, 그러셨어요?
7: 네, 1번입니다.
1: 1번 할까요?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네,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네. 네.
8: 1번 하겠습니다.
0: 1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외지분들 연변냉면 어떤 맛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이 냉면이라고 그 단어를 가진 국수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고 어떤 곳은 너무 담백하고 어떤 곳은 또 너무도 강하고 이런 맛도 있습니다.
0: 그 이제 단맛이 또 많이 난 냉면도 있더라고요. 외지에.
1: 네, 맞아요.
0: 외에 가니까.
1: 그리고 고춧가루가 동동 또 다니고 참기름도 또 다녀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변 냉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
1: 네.
0: 입맛이 좀 맛도 그렇고.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9: 두분쌤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9: 예, 네, 1번 합니다.
0: 1번 시원하고 매콤 새콤 달콤하다.
1: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어떻게 요낼 시간 냉면을 막 몇 그릇씩 드셔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다가올 것 같아요. 도우면.
0: 근데 이젠 조금 나이도 있고
1: 그래서. 무슨 또 나이 같은 소리.
0: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 양이 예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1: 아, 줄었습니까?
0: 예, 예전에 진짜 제가 두 그릇은
1: 네.
0: 예,
1: 근데 문제 도그릇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아니 분명히 시켜줬는데 왜 없죠? 뭔 먹었어요 하면 다 먹었대요.
0: 그래서 예전에 냉면 같이 드시는 분들이 옆에서 아니 냉면 아직 안 나왔나?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분들도 아는 나와 뭐 다 먹고 저는 이 수식에

0: 애를 갖고 이제
1: 예. 뒷정리를 하고
0: 뒷정리하고 예. 근데 그 뭐 냉면은 참 그 먹을 때 그 면이 통째로 이제 넘어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1: 아니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까?
0: 아니 저는 냉면을 끊어 먹으면은 더 맛이 없거든요.
1: 그래서 아, 그래도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0: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1: 예, 그래서 예. 질식할까봐 저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냉면을 또 과일로 잘라 먹습니다.
0: 그런 분들이 많죠, 좀. 근데 그 연세가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그런데 명호 씨가 좀
1: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0: 언제부터 예. 슬슬 이제 조금
1: 예. 그쪽으로.
0: 예.
1: 자, 조선족 냉면의 맛 특징으로 맞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뭐
1: 여러분 뭐 이제 선택사 안 내어드려도 일단 새콤달콤하다 그 느낌 아실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다 바로 예.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0: 뭐 이제 식초와 고추 양념이 어우러져서 이제 시원하죠. 그리고 또 이제 새콤 매콤한 맛이 우리 연변냉면의 특징이거든요.
1: 네 그리고 네. 연변냉면 먹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탕수육, 고버러를 같이 먹어줘야 연변냉면을 제대로 먹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왜서 그게 냉면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저도 이상해요.
1: 제가 되게 어렸을 적부터 식당에서 냉면할 때 꼭 이제 고버러를 같이
0: 맞아요.
1: 시켜 먹었거든요.
0: 예,
1: 근데 연기로니까 어떻게 먹더냐면요. 그냥 같이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퐁당 빠뜨립니다.
0: 물에
1: 네.
0: 예, 냉면 이제 육수물에 그걸 저었다가 드시는 분들도 많고
1: 넣었다가서
0: 예,
1: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 막 따갑던 것도 사라지고 새콤달콤한 맛들이 더해져가지고 더 맛있다고 그래요.
0: 자, 우리 연변에 오신 외지 관광객들 제가 예전에 그 요즘 보니까 연변에 와서 냉면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제 탕수육 같이 드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이제는. 예, 이제는 그분들도 아 연변 냉면을 먹을 때 아 꼭 곁들여서 먹는 게 바로 이 탕수육이거든요.
1: 이렇게 또
0: 예.
1: 아시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릴게요. 연변 전통냉면에 올라가는 고명, 여러분 몇 가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통냉면에 올라가는 고명.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를 얘기하셔도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더 이상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오픈된 상태예요.
1: 집에서 만들 때, 집에서는 뭐 스스로 먹고 싶은 거 올려도 되고.
0: 네.
1: 근데 주요하게 우리가 그 냉면집에 가면은 딱 그, 그냥 뭐
0: 똑같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똑같게 올라가는 것이 있죠.
0: 네, 고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도 또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 연변 냉면 딱 드실 때 오히려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고명이라 말하면 소고기.
0: 네.
2: 계란,
0: 네,
2: 완자,
1: 완자, 예,
2: 예, 그리고 뭐 그 어떤 집에서는 뭐 다두배째 김치도 있고 무슨 오이 김치도 있고 그거는 각기 다릅니다. 예,
0: 예.
2: 오늘 두 분 선생님 냉면 잘 먹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2: 선생님께서도 네, 시원한 냉면 드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예,
1: 네.
3: 계란 들어가고요.
0: 네.
3: 소고기 들어가고요.
0: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소고기도 그다음에 그 거기 완자 들어가요.
0: 완자가.
3: 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수박 조각이 들어가고,
0: 지금은
3: 사과 조각이 들어가고.
1: 계절마다 다르죠. 네. 예.
0: 알겠습니다.
3: 예.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그래요.
1: 네, 그래요.
0: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제 틱톡으로 어떤 행복시티라고 하는 분께서 네, 소고기 들어가고 계란 들어가고 사과 들어가고 오이 들어간다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4: 예, 오늘의 국수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예.
4: 예, 그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보니까 고명이 맛있습니다.
0: 예.
4: 소고기.
0: 네.
4: 완즈.
0: 완자.
4: 수박. 사과.
0: 예.
4: 다드베체 김치. 무채지.
0: 예.
4: 예. 네, 먹은 걸로는 이렇게.

0: 기억이 납니다. 계란 거지.
1: 예.
0: 아니에요. 예.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정말 잘 보내세요.
2: 네, 그래요.
1: 다들 또 냉면 잘 드셨나 봅니다.
2: 그러니까요.
1: 자, 전화 받습니다.
2: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김 여사님, 분촌에 계신 김 여사님, 라디오 볼륨 낮춰주세요.
3: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2: 김 여사님,
1: 네, 김 여사님. 라디오를 볼륨 너무 높게 봤고요.
4: 저기 뭐니까 소고기 올라가고 완도 올라가고 네. 수박도 올라가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 김치도 나가 올라갑니다.
1: 네. 그래요.
2: 단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기 뭐니까 요즘도 우리 아들님이 오셔서 저기 대전 우리 대전이 영동에서 제공한다 했는데 먹어보니까나 양배추, 오이, 소고기, 완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무엇이요? 아, 수박.
2: 수박.
5: 어쨌든 이 예, 여러 가지 이런 게 물도 시원하고 예, 잘 먹고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가자고. 연변 냉면을 가득 싸놓 가득 갑니다.
1: 아유 그래요.
2: 네. 예.
5: 정말 식당 냉면이 못지않게 그 농촌에 얻은 오이가 오라지 않으면 나오니까 오이만 예. 넣고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1: 아유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5: 예, 선생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친구가 딱 전화 와서 야 어떤 내 마지막 문제 맞추자고 그랬습니다.
1: 알겠어 감사합니다.
5: 예 고맙습니다.
2: 예, 예 그래요.
1: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자 정답은 뭐 여러분 굳이 안 얘기하셔도 뭐 계란, 오이채도 좋고 소고기, 뭐 배, 어떤 집은 배가 올라가고 어떤 집은 여름엔 수박이 올라가고 또 이제 계절에, 수박이 흔하지 예. 않을 때는 사과가 올라갑니다.
2: 여름 같은 경우는 수박을 올릴 수가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싸죠. 좀 비싸기 때문에 예.
1: 사과가 들어가죠.
2: 그렇죠.
1: 근데 무조건 냉면 외에는 꼭 과일 한 가지는 올라가더라고요.
2: 고명이 올라가 있죠. 예. 예. 이 냉면의 고명은 육수와 메밀면의 담백함에 새콤 또 얼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더해서 단조로움을 없애고 전체 맛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역별 가정별 고명 구성이 달라서 냉면 고유의 전통 맛과 개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의 말처럼 얘기대로 냉면 한 그릇을 뚝딱 해둔 것 같은 느낌인데 윤일 씨도 저도 좀 냉면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올 여름에 더욱더 열심히 시원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뭐 사실 너무 뭐 우리가 부담되는 그런 어떤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일상생활에 네. 흔히 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름철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이제 냉면 한 그릇으로 서로 사이 우정도 돈독히 하고 위도 채우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이 냉면은 또 우리 단순한 맛 있는 음식을 넘어서 우리 조선족의 역사와 생활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냉면을 먹을 때 오늘 배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더욱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늘 날씨 좋던데 어떻게 냉면 한 그릇 뚝딱 하실래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2: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곧 눈앞에 단어도 다가오고

0: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겠다면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60가게, 80가게에 다면 한 40원 좌우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10가게, 12가게 드립니다. 명서방은 한 가게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10가게, 12가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면 눈병 치료에서는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삼 녹용이 5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간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게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자아 조절이 되더라, 혈지나 혈압 같은 게 조절받더라, 삼고가 해결받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희 내경사 후주를 항상 머리 어둡고 아프고, 예. 그런 가슴이 답답함에 시원땀 처럼 납니다. 그리고도 왜 그래서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예. 아, 사지원약은 아주는 6달 더 먹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오전된 게 좀 많이 알기입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이 예. 제품 드셔서 그 문제상에서는 많은 백분제 백분비가 아주 높을 정도로서 좋은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압, 예. 혈지, 혈당.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많이 낫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여러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허술함 식은땀 나고 이래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아이, 식은땀 안 나고, 예, 어제 완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나 지금.
0: 그렇죠.
2: 예, 예, 그러고는 눈이 막아지고, 예, 이 약 원액이다, 그런지 먹기도 좋고, 흡수 특히 흡수 빠르게다, 먹으니.
0: 그럼요, 예, 예.
2: 예, 이거, 나 또 우리 집에서 이게 백내장 있어서, 예, 항상 목체에 희망을 보고, 눈이 깎아라고, 눈이 자주, 눈이 피지는 게 눈약여도 다 낫지 않겠다, 이게. 그리고 자주 눈물 나니까, 예, 명세바 같은 거 방송 들으니, 효과 좋은데 이 약을 좀 써보자고 어떻습니까? 예.
0: 이제처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범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 거의 퍼센트가 낮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거 단순 한 가지 모병, 눈에 피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더 그의 뭐 물체가 여러 겹으로 돼 보이거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 거 어느 거 관리하고 어느 거 관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될 때는 바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두 가지 저 약 이번에 환자 좋을 때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오늘이.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두는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그렇겠죠.
3: 예, 예, 지금 오래 쓰고 나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3: 특히 항상 어떻게 돼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모아이라는 게 항상 말라들고, 예, 기침 자꾸만 하고 이랬습니다.
0: 예.
3: 이런 증세도 이렇고, 그리고 하나 특히 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3: 이 위축

0: 국선 위험이라서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1: 아, 예.
0: 예, 이거 먹은 후부터 지금 위가 다천 도화지기가 완전히 지금 예, 뭐 위내에서는 아무 거상도 아니고 아무 약도 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변도 참 잘 통합니다. 연말이나 예. 산안에 한 번씩 변 봤는데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딱딱 봅니다.
1: 변. 어,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원래 내 혈지가 좀 높았는데 예. 가 검사 이거 몇 달 먹은 다음에 가 검사까지 혈지가 완전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1: 아, 어,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리고 특히 이 허리 다진데 예, 많이 아프고 밤소변이가 예, 닫아가지고 길러서 전화기 7번 6번씩 소변 보던 게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1: 어, 그게 콩팥이 든든하게 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 소변 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
0: 네, 나는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병을 지금 해결됐습니다.
1: 예, 사시원의 그 우수한 제품입니다. 저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네, 돈도 얼마에 들고 지금 여름에는 거두고.
1: 아, 그렇죠. 우대정책도 나가니까 가격적으로 더 많이 접수하기 편리하지.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적게 써도 네.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됐고 본 제품을 이번에는 많이 실어줍니다. 예.
0: 네, 오늘 그래도 60가을 더 배달 받기시다.
1: 네,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할 동기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사주원에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마약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전약이나 무슨 주사나 그렇게 맞아도 어째 그냥 맥이 없고 속이 자꾸 예, 그저 맥박은 그저 정말 손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예, 밥 식사를 못해놓거나 예, 그저 뒤로 누워있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싸주원하고 끓여먹었는데 예, 하나하나 소실된다. 어림지 나던 게 그게 이렵지 말아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통신하던 게 그것도 언제 간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하는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밥을 잘 먹고 딜 대라 합니다.
1: 예.
3: 군이 부렀습니다.
1: 아, 그래야 됩니다.
3: 예. 영약했습니다. 그래도 예. 예. 군이 부렀지.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까지 눈물로 그저 나가나 아들가나 그저 손수건 쥐고 댕김에 그냥 눈물 쑥고 닦고 제가 제 지내 닦아놨고 테두리에 그저 예. 실득 번져졌습니다. 벌고 일을 해요.
1: 예.
3: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어떤 절반 가세졌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건 어떤 몽땅 없어졌습니다. 깔깔 안압이 나빠서 깔깔하고 그랬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엮고 먹고 해도 쓸데없던 게 이 명서방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어, 눈병실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3: 그리고 아이 소변도 아이 잤던 게 할 날에 그저 두어 번 보면 그 끊기고 예. 얼마 좋습니까? 몸이 해갖고.
1: 그렇죠.
3: 예, 천구만구 되던 게 그 몸이 헷갑아서 활동하기도 영조했구먼.
1: 예.
3: 누워서 구불던 게 활동 잘하고. 예, 활동 솔직히 두 가지 다 배달받다고 쓰자고 그랬네.
1: 예, 식전에 사시원액 드시고 식후에 예. 명서방 드시면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시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하나는 우대정책이 이번에 또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제품 드리는 건 많지 않지만 해도 주약의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지금 30가게, 30가게, 60가게, 80가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 있어서 싸지원액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용해보시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지만 해도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 대회에서 본 제품 싸지 원액은 아주 신기한 이런 영양성분이 비례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특수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2: 네, 5년, 잠시만요. 10년.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전화가.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라고 저희 맹서발한 이야기가 전에 고마워 들었는데 이 눈약이지요?
1: 눈약입니다. 아주 이름난 눈약입니다.
4: 예, 젊은 분들.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지금 한가로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눈이 어떤가 뭐 무적적이에 좀 어린지는 드럼드럼이 무슨 이름이 보행이도 못하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거 좀 한가로 써보자.
1: 여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예?
1: 나이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십니까?
4: 나이.
1: 40대, 50대, 60대, 70대.
4: 네. 이 저
1: 이름 다 쓰신다. 아, 70대 중반이네요. 그러게 되면 네. 이 명서방을 빨리 시작해서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4: 명서방 한 가게 얼마씩입니까?
1: 지금 명서방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네. 쓰면 좋습니다. 이 중약 치료 네. 예. 그렇게 하세요.
4: 이거 예. 먹는 약입니까? 그냥 눈에
1: 구멍 약입니다. 아 눈에 있는 약으로 는 그건 임시지 아닌데 구멍해야 됩니다.
4: 아 이거 예. 아, 먹는 약 식후에?
1: 예예 식후에.
4: 파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4: 2호 중관천 2호 매대.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좋기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도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눈에 대해서는 기본 거의 뭐 다른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병치료약품에 있어서 명서방이 우수한 효과를 거둡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상, 당망증, 심황막색소변성,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이게 완전히 위축하면 5대에서 4대양 어디 가서도 해결 못하는데 중이 중약으로서 뭐 그거 공지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명서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지원액도 눈에 좋은데 식전에 싸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서는 기본으로서 거의 안심할 정도로서 물론 매개 개개인이 그 눈병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몇 가지 안과 질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하게 돼 시간은 부동하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눈병 치료에서는 식전에 사지원액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황차 사지원액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포대사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그 외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혈당까지 높아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을 늘 근심 걱정하면서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질까 봐 어느 순간에 심근으로 해내서 갑자기 쓰러질까 봐 심근경색으로 쓰러질까 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해도 사지원액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차원의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일단 이 사지원액을 드시게 되면 이런 시한폭탄은 내려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쩍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감기는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나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족사에 암 가족사가 있는 분들 쩍 하면 여기저기 종양이 나는 분들 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에게 아주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미리 막아주는 가 하면 인삼녹행이 5배,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 가방에는 무거운 짐보다 웃음이 더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여행 중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운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인생 선율이 되는 거겠죠. 여행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됩니다. 즐거운 주말,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행복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은 동부범과 동부표범의 생태 요람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과학적 관리와 생태 복원 노력 덕분에 현재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부범은 70마리, 동부표범은 80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동부범과 동부표범 무리가 안정적으로 번식하며 만들어낸 이곳만의 독보적인 생태 기적. 이제는 연변을 대표하는 생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얼마 전 연변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 주지 서화전이 열려 국화, 서예, 사진, 문화창의 상품, 전지공예 등 100여 점의 예술 작품이 선보였는데요. 작가들의 붓끝과 렌즈에는 당당하고 용맹한 동부범과 동부표범의 자태,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대중이 범과 표범 보호를 더 가까이 리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열린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 주제 서화전은 자연을 존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부범과 동부표범은 연변의 깊은 산림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한 친구들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에서 살아가길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의 맛 코너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색 음식 중에 하나인 냉면의 유래와 냉면의 조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냉면은 약 15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조선족의 제일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족 냉면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족 음식 습속 특점이 있고 다음으로 제작 공예가 정밀하며 마지막으로 맛이 독특합니다. 조선족 냉면의 주요한 원료로는 메밀인데 현대 의학에서 메밀은 영양이 풍부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막아준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외에 냉면은 다섯 가지 맛이 잘 어우러졌으며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아 녹색 건강식품으로 분류입니다. 조선족 냉면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여러 조선족 집거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중국관광협회와 중국관광음식업협회가 주관한 제1회 중국 최고 관광음식평의 결과가 알려졌는데 연길냉면이 국자호 최고 음식에 선정됐습니다. 그럼 아래 이 냉면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은 국수의 일종입니다. 냉면은 밀, 칡, 메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다양한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으로 예로부터 조선족이 즐겨 먹는 특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을 국수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제조 방법에 따라 남면, 앞면, 절면, 소면, 합은 등으로 나뉘어 불리기도 합니다. 국수는 밀, 메밀, 감자 등의 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밀어서 썰던가 국수틀로 가늘게 뺀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국물에 말거나 비벼서 먹는 음식으로 한자어로는 면 또는 면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냉면을 만드는 국수의 재료로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으나 옛날에는 밀가루가 그다지 흔하지 않았기에 메밀로 국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에 냉면을 즐겨 먹지만 조선족의 세시풍속에서 살펴보면은 냉면은 동짓날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옛날 겨울밤에 흔하게 들렸던 메밀묵 사구려라는 외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밤참이나 메밀묵이나 메밀국수를 먹던 것은 겨울철 풍속이었습니다. 조선족 세시 풍속을 보면은 냉면은 여름 냉면과 겨울 냉면 두 가지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냉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냉면은 고깃국이나 닭국을 식힌 후 금방 누른 국수를 그 국에다가 말고 한가운데 얼음 한 덩이를 넣고 또 국수 위에 제육과 수육 그리고 전유어와 배추김치, 배와 대추, 복숭아, 능금, 잣, 계란을 삶아 둥글게 썬 것과 알고명과 실고추를 넣고

넣고 설탕과 겨자, 초를 채워서 먹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냉면은 깨국이나 콩국에 국수를 말고 오이를 채쳐서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에 볶아 얹고 알고명과 석이버섯을 얹고 고기를 볶다가 잘게 썰어 얹고 실백을 뿌리고 얼음을 넣어 먹었습니다. 겨울 냉면은 국수를 뜨거운 물에 잠깐 잠갔다가 건진 다음 물을 지워 대접에 담고 김치 무와 배를 어슷 비슷하게 썰고 제육을 굵직하게 썰어 국수 위에 얹고 좋은 동치미 국물을 부어 먹되 식성에 따라서 꿀도 치고 알고명과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아 채쳐 넣고 김치에 흰 것을 썰어 넣기도 하며 실백도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습니다.

냉면을 만드는 재료는 주로 메밀과 밀가루이며 고구마 가루, 감자 가루, 도토리 가루를 일정한 비례로 섞기도 합니다. 이런 국수를 만들 때 먼저 가루를 반죽해 굳은 덩이를 만든 후 국수 틀에 넣고 눌러서 국수 오리를 뽑는데 이 국수 틀은 필수적인 도구로서 분틀이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의 국수 틀은 통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분통, 공리, 누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통은 가루 반죽을 넣는 통인데 통나무 중간에 직경이 10에서 15cm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암벽과 바닥에 철판을 대고 바닥판에는 작은 구멍을 무수하게 뚫어놓습니다. 공리는 분통에 넣은 반죽을 누르는 방치이며 누름되는 사람이 올라서 공리를 누르는 데입니다. 국수 분틀을 물을 가득 부은 가마 위에 올려놓고 누름대 위에 사람이 올라서서 국수를 누르는 것이 매우 이색적입니다. 국수를 누를 때는 분공이 매우 세밀한데 불을 보는 사람, 가루를 반죽하는 사람, 국수 사리를 건져내는 사람, 국수를 누르는 사람 등이 여러 사람이 손을 맞추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국수 누름대를 누르는 것도 매우 가관인데 혼자서 누를 때는 벽에다 사다리식으로 나무대를 고정시켜 놓고 천정에는 줄을 들여오는데 국수를 누르는 사람은 가름대 위에 잔등을 대고 천정에 매놓은 줄은 잡고 벽에 고정한 사다리를 한층 한층 밀면서 내리 누릅니다. 여러 사람이 누를 때는 가름대를 가로타고 앉거나 두 손으로 가름대 끝을 잡고 내리 누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냉면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면 매우 품이 드는데 온 집 식구가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 회전 암벽식 국수틀이 개발돼서 밀가루 날국수를 말려오는 건조 밀국수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루 반죽 기계, 국수를 누르는 기계 등 자동화 설비들이 많이 발명돼서 그것을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주식해서 냉면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수를 누른 다음 끓는 가마에서 끓여 익힌 후 찬물에 여러 번 휘저어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국수 오리가 길고 질기며 갈색을 띠는 냉면이 됩니다. 둘째로 냉면에 쓰이는 육수를 만들기에 소고기, 닭고기, 곰고기를 삶은 물을 씁니다. 지방에 따라 김치물을 쓰기도 하면 육수를 차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셋째로 냉각시킨 냉면 오리를 큰 사발에 담은 후 그 위에 먼저 김치를 넣고 고춧가루 양념, 간장에 졸인 얇게 썬 소고기편, 닭고기 완자, 채로 썬 오이, 붉은 고추실, 실오리로 된 달걀지짐, 잣알, 볶은 참깨, 사과 혹은 사과배 조각, 껍질을 벗긴 달걀 등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를 붓습니다. 냉면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생냉면 600g, 소고기 육수 8컵, 소금, 설탕 약간씩, 소고기는 400g, 오이 1개, 무 4분의 1, 여기에 설탕, 식초, 소금, 고춧가루 약간씩, 그리고 달걀 2개, 사과배 2분의 1, 설탕을 약간, 겨자, 식초 적당량을 사용합니다. 냉면 조리법은 소고기 육수를 차게 식혀 위에 뜬 기름을 걷고 소금, 설탕으로 간을 하고 한 컵을 얼음틀에 얼굽니다. 육수를 만든 소고기는 건져 배에 보자기에 싸서 식힌 후 얇게 썬 편으로 씁니다. 오이는 길이로 반을 갈라 어슷 썬 다음 소금물에 20분 정도 절여 물기를 짭니다. 뜨거운 지진판에 식용유 약간을 두르고 색이 변하지 않도록 살짝 볶은 다음 차게 식힙니다. 무는 1.5cm 크기로 얇게 썬 다음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짜고 양념을 합니다. 달걀은 찬물에 넣고 굴리면서 삶는데 물이 끓기 시작한 때부터 6분 정도 삶아 반으로 자릅니다. 사과배는 굵게 채 썰어 설탕물에 30초 정도 삶습니다. 재빨리 건져서 찬물에 손으로 비벼가면서 씻고 얼음물에 헹굽니다. 그릇에 냉면을 담고 준비한 고명을 얹은 다음 식힌 육수를 붓고 육수 얼음은 동동 띄워 겨자와 식초를 곁들입니다.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냉면의 유래와 조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이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저처럼 냉면의 유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또한 냉면은 여름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원래 겨울에 먹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변에서는 사시절 특색 음식 냉면을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연변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 분들께서 냉면 전문점에 가시면 메밀국수로 직접 뽑은 가장 맛좋은 냉면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변에서 관광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음식 메뉴로 시원하고 개운한 냉면 한 그릇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에 메밀머리의 쫄깃함까지 더위도 있고 연변의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기쁨을 품에 안고 떠나는 여행은 이미 도착한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실 도착이 아니라 돌아와서 추억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 앨범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레영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박장길 작사, 김영주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행복은 곁에 있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한 웃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했습니다.

최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연변 산천의 장관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인 아름다운 연변 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 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취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드립니다. 한 곽에 한병살이 들어있는 게인데 우리가 몽땅 꺼우방으로 된 게입니다. 꺼우방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꺼우방은 하기 제일 바쁘고 약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에서 나오고 효과가 또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말하면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꺼우방은 좋은 점인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또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이 건신고밖에 없습니다. 예. 예, 공룡 주치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병사리가 300g 되는 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랴이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여섯 곽, 세 곽 더 드리고, 아홉 곽이 되게 되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1년 복용할 수 있고 15곽에는 직접 15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30곽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여기입니다. 전화 채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웅담분 1680원짜리 한 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이 한 곽이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 본다 할 때는 어느 게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면 그 허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시증 쓰는 쉬증 부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이 허하다 하게 되면 그럭저럭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실증이가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실증이란 건 뭐인가? 몸속에 무슨 게 있다. 원래 없던 게 생겼다.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안에 또 있다. 네, 개체하면 무슨 낭중이라면 있다. 뭐 지수이라면 생겼다. 네, 뭐 강경화라면 예, 이런 게 생겼다. 노지수의 폐지수의 이게 다 지수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람 빨리 죽는다 그 뜻이죠. 허증이란 거는 없다. 좀 허하다. 이런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핀들핀들 앓으면서 예, 바르고 싶고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암병도 없다. 영 건강하게 서리 잘 지낸다 하던 게 불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이 어려가지고 불쇠로 돌아가죠. 예. 이게 몽땅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예,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네, 중풍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먹으면서 이런 영양가가 인차인차 대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리용되지 못하고 또 남아있으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구의 야뢰 그리고 쌍한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게 뭐인가? 자꾸 뭐 보충하는 데다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방 이사들은 대부분 지금 남방 이사고 북방 이사고 우리 그 기본적인 병을 치료한 뒤로는 어느 걸 쓰기 쓰는가? 남방 이사들 그거 많이 씁니다. 안전하게 서리. 예, 그래서 보양하자 이런 짝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뭐 모자라 뭐 보충한다 자꾸 보충해준 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쌍한론이라면은 진구야오래라면은 보충해준 짝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뭐인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내보낸 짝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락을 열어준 짝으로 집중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예 그 위 안에 무지개 꽉 들어찼다. 예, 이런데 더 먹자 해도 먹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데다 대고 영양가를 흡수도 못하고 소화를 못 해내는 데다 대고서 자꾸 거기다 비타민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단백분도 보충하고 대고 보충합니다. 뭐 부산한 약을 부화하거나 예. 이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 진짜 리론은 뭔가 고명한 이사들은 먼저 약 처방할 때 먼저 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거 오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 안에 음식이 들어간다면은 꼭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며칠씩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람 변비라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 안 해봐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몸속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 안에서 대변이가 계속 막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뭐 되겠는가? 그러면 썩지요. 그러면 그 독소가 올리밀면서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점점 뭔가? 건신고는 맨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고 시에 부시에 동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진식. 그러니까 먼저 시에하고 부하고 부한다고 뭐 부하는가? 혀를 보충해줍니다. 사람 몸의 기본은 피입니다. 피 모자라게 되면 무슨 거나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공쇠 부주 피 모자라죠. 그 다음에 신지최쇠 이것도 피 모자라는 게죠. 어쨌든 피 모자라게 되면 손발도 시련하고 꿋꿋대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을 전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 건강 상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깨물이 피를 보충해준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혈압 조절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혈압 조절이 홍삼 들어갔습니다. 홍삼은 아래우 혈압 차이를 조절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쌍샹 겨우제 쉐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계 들어갔습니다. 황계는 손발이 사지가 마목이 오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황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자는 천슝. 천슝은 호쇄해주고 대뇌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여기에서 당귀하고 천슝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땅구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이 제일 좋죠. 땅구이는 피도 보충해주고 변비를 개선해주는데 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천시용은 무슨 작용을? 피를 보충해줘서 이 피를 사지 말단까지 다 보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땅구이 천시용 이걸 대량적으로 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네, 말씀 주세요. 네.
1: 그 신고를 쓰면 한답니다.
2: 네.
1: 네, 이 약 쓰기 전에는 오장육부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2: 예.
1: 고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2: 네.
1: 그리고 간염 있어 맥이 없고 뭐 다니기 바빴습니다.
2: 네.
1: 선생님이 저를 이거 밭에 구멍과 신체 약한 거.
2: 예.
1: 신체 얼마나 약했습니까?
2: 예.
1: 선생님 친구하고 이 세 가지 약을 결합해서 썼는데
2: 예.
1: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2: 좋죠. 예.
1: 선생님이 이 약과 침을 맞기 전에는 온 데를 다니면서 친구도 하고 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2: 예.
1: 그 선생님이 저희 정말 살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2: 네.
1: 선생님이 약을 쓰니까 온몸이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체중이 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하루에 두 명씩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맛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2: 예, 어머님 면풍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1: 예, 예, 면풍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2: 예.
1: 그리고 밤에 당남이 아프고 입이 뜨겁고 마르고 하는 것도 저는 약 쓰니까 먹은 첫날부터 당남이 아예 아프대다.
2: 강경화, 담결석 이런 처방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샤세신탕이라고. 예.
1: 선생님 약은 다른 약보다 정말 엄청 효과 좋습니다.
2: 네.
1: 예.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번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2: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뭐 필요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건신과 헬베가 풍수빵 다 먹습니다.
2: 예.
3: 예. 그런데 어째 그런지 자꾸만 입금에서는 자꾸만 피가 나고, 예.
2: 네.
3: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코피 나오더라 말입니다.
2: 네.
3: 코피가 줄어들고, 그 다음 뜬하면 피를 조금씩 토하고, 예.
2: 네.
3: 깨끗거림이. 그리고 밥 먹자 모래 앞에서 비린 가끔 밥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경력이 점점 못해져서 약 먹고 또 먹고 이랬었습니다.
2: 네.
3: 예, 그래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면 심지어 양팔 올라갈까 또 고급차로 병원에 실어 가기도 이렇게 땡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2: 네.
3: 예, 그러다 지금 선생님 추천한 건신고를 먹고 해병강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벌써 친구의 나올만이가 이 몸에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혈압이 뭐 주수한다 아이 먹고 밤에서 올까. 기억력도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까.
2: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3: 몸이 거품하면서 마음이 유쾌하단 말입니다.
2: 건신고 공농주치 약과기다 직접 썼습니다. 기억력을 해결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서 유쾌하단 말.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집에 아바이디 지성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2: 뇌경색이.
3: 예, 그러니까 발과 다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예, 아, 그 다음 밥 먹으면 깨끗고, 예.
2: 네.
3: 예, 그러고서 개선원도 내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2: 네.
3: 예, 그러니까 일하니까 나도 예, 아픈 데다 효과는 보았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2: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효과 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 혈병관과 건승호에 대합하고 또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지금 친구 한 달 만에
2: 네.
3: 28일만에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 그러면 좋습니까? 예.
3: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효과가 빠르다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친구도 맞았는데 안 됐대다.
2: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이, 일반 백성들이 이거 잘 알아 못 듣는데,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중풍 바다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딱 해놓게 되면이 모든 이런 중풍 환자들 반신 못 쓰거나 그다음에 뇌유축이라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라면 점점 떨어지거나 파킨슨 증상 또 뭐 자살하고 나서 뭐 탕화이 됐다 예, 이런 분들 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3: 벌써 침을 맞을까 지금 어느 숨은 야들야 되는데 벌써 얘 자기들로도 깨끼지 않고 침도 안 열리고 숨이 안 차서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자기들이 혹가스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팔과 다리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2: 네.
3: 그러니까 대사 번도 내가 이제 받아내는데 지금 예, 네. 자기들로 예,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걸을 수 있고
2: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3: 예, 예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건신과가 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정말 예, 선생님 친구를 얼마나 사랑할까.
2: 네.
3: 야 정말 우리 아바의 친구에서 선생님 친구에서 정말 아바의 살렸습니다.
2: 네.
3: 예, 정말 이 친구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2: 아,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해줍니다.
3: 아무리 예. 맞아도.
2: 네, 예, 예.
3: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친구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정말 예, 좋았습니까?
2: 네.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지금 우리 아바이가 지금 기뻐서 하는 말이 야 세계도 이런 선생 처음 봤다며
2: 네,
3: 내가 이 선생
2: 살았구나 잘로 다 모셔다 드린 데 우리 데밖에 없습니다.
3: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잘로 다 치러가고 싶은데 이런 선생 어디 있는 거고
2: 네.
3: 어, 전 세계도 없겠다며 예, 대단히 기뻐합니다.
2: 네.
3: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선생에게 한 번 더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 예.
2: 아, 예.
3: 예, 감사하단 말을 예, 자꾸만 하랍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예,
2: 네.
3: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 네.
3: 예,
2: 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 예.
3: 정말 진짜 예, 이러도 몰랐는데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같이 건강합시다. 예. 예.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저기 중요한 처방 불영하고 백출 들어갔습니다. 이 불영 백출은 온몸에 이런 습기 이런 것들을 불영이가 몽땅 그것을 한데 모다 놓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영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꼭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출이 무슨 작용? 리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영이가 모든 습을 한데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백출이가 리뇨를 통해서 그 습기를 내보내죠.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4: 예.
2: 네.
4: 이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4: 예, 오늘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전에 경호과를 쓰던 환자인데,
2: 네.
4: 그, 이 건신고는 경호과보다 더 성급한 이 약이라니까, 그 건신고 경호과를 먹으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량도 고발에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4: 예, 이게 예, 안전하고 먹기도 좋고
2: 네.
4: 모든 병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에, 건신고를 쓰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그다음 식은땀이 밤에는 따뜻땀이 많이 흘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선뜩선뜩 하면 감기도 걸리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래 땀을 많이 흘리면 건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2: 네.
4: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저는 이 건신고를 먹으면서 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신도 들고 사람이 정신이 개운해지고 예, 몸이 급분해집니다.
2: 네.
4: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방 체봉이 처방이 들어갔다는 게 경추며 견주염의 자극 성격 등이 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 또 선생님이 묘한 진구려법을 해주니까 예, 시원하고 예, 몸속에 독이라며 다 예, 한기란 다 없어져서 용 좋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붓긴 거란 다 나고
2: 네.
4: 건신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2: 그렇지.
4: 예, 계속 비유도 좋아지고, 기관지도 좋아졌습니다.
2: 네.
4: 그리고 이 약 선생님이, 에, 이래 알선하는 약은 얘네 여러 가지 다 먹고 있는데, 다이 한 번 나무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짐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2: 네.
4: 너무 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어디 아프면 거기에 대응해서 짐 놓는 게 아니라, 전신을 회복해주기 때문에 노는
2: 네.
4: 짐이라서 더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2: 네.
4: 예, 그래서 나는 예, 하나도 부작용도 없고 많이 경호법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빠르니 앞으로도 계속 건신고를 쓰고 풍습방과 혈배강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진하면서 박 선생과 같이 항상 그저 머리를 내줍다면서 좋은 양마 알스나고

0: 좋은 친구만 나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라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에 있잖아. 이 혈지하고 그 다음에 혈, 그 뭔가 혈통하고 다 높아가지고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예, 가끔씩 좀 뭔가 화음도 해보고 이러면 예, 검사하면 예, 그래도 이제 잘 내가 알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땐 정사대 속에 약을 좀 끊어보느라 끊으면 특히 혈지 같은 거니 또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혈당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감기 여름이고 개감면에 늙도 못 살아서 감기고 감기 온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감기 오고 그렇게 감기 올 때면 또 이 영양이 또 발작해서 또 그래요. 하여튼 용 이렇게 애를 먹는다 말입니다. 그게 이전에도 있잖아. 이때 뭐 이때도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감기 오면 기침이 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그저 먹고 나면 그냥 또 얼마 이제나 또 감기 주고 또 재발하고 그다음에 호두염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또 애나오. 근데 이 주권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음에 저는 또 좀 뭐랄까 선생님 또 혈액강도 같이 먹으면 또 효과 좋다 해서 같이 먹습니다. 걔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 갔으니 선생님들 이 약 땜에서 선생님들 침도 맞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가 이 여러 가지 약가 나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래니까 이제 지금 이제가 이 기침 아이하고 감기 아이 한지 오순이 약 먹어서 그것만 얼마 안 돼서부터에 좋아진 게 이제가 이제야 이때 또 아니 어머니 항상 기다린다만 이때 언제 또 감기 오겠는 건데 제발
1: 어머님은 뇌경색도 왔지 않습니까? 예.
3: 예예. 또 그다음에 혈지 이 약을 먹고 오잖아.
1: 관심병도 있고.
3: 오래, 예. 예. 오랫동안 이렇게 약 먹고 나니까 예. 이 전문가 혈지 검사를 우선 가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혈지도 종살고 지금 혈당도 용 이렇게 전문가 조사를 잘.
1: 당뇨도 해결됐죠.
3: 예예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래니까 제가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아픈데 없고 그다음 이래니까 예. 좀 사는 가고 그다음에는 이 감기도 아예하고 그나 기침 하여튼 이 여러 이 특히 호두염은 그래서 싫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단 말이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이번에 전제 무엇을 때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좀 뭐랄까 이 효과도 또 예,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여기에 그 호흡기 계통 놓고 말한다 할 때는 홍삼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폐가 허해가지고서리 기관지 이런 천식이라는 분들 자꾸 마른 기침이라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 황계, 부령, 쯔간척, 그 다음 천피, 반샤 이 다섯 가지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폐기를 도와주면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또 녹이 내보내고 숨이 차고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면 또 당뇨 방면에는 그 백출 또 구기장 여전자 이것이가 혈당을 직접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도수라면 달고 있는 분들라면 점차적으로 이도수 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3: 그렇지. 그래서 전문가 홍삼도 여러 가지 황제도 이런 약재도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에게 한 것은 고쳤지만 그다음에 또 면역력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렇게 매고 이러는 게 하여튼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이 효과를 보고 하니까 예.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거는 여전자 약재가 직접 양간 밍무한 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간을 자양해주고 그 여전자하고 질허서우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동맥경화 생긴 분들 그리고 하수어가 직접 심장의 공혈 부족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쌍쓴 천피 또 구기자 허서우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하게 되면 예, 혈지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네, 그래서 반샤가 또 결합하다니까나 반샤는 예, 우리 선농분 초징에서 뭐라는가 심류를 제대를 돌아가셔가준 뒤 반샤가 주요한 작용 놉니다. 평상시 우리 심별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분들

0: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심줄이라는 거는 심장이 한 번 뛸 때면 대뇌까지 피를 공급해 줍니다.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한다 할 때는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설 때면 대뇌에 피를 공급 못합니다. 아, 이러면 뇌경색이란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줄을 제대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빤시아마에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숙지가 들어감으로써 숙지는 기억력을 회복해주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공중수치 우리도 귀에 소리 나거나 그 다음에 기억력이 못해진다, 잠 잘 못 잔다, 이것을 치료해준다고서는 명백하게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소화계통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매 소화계통 도와준 약재, 황기, 바이설 이 두 가지 약재는 밥맛이 없는 분들, 특히 또 변, 무른 대변 보는 분들, 변탕이 이김에 전문 해결해주고, 또 불용이라는 약재는 밥 먹은 다음에 이 물이라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배가 자꾸 짱해나거나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지거나 이런 데 불용이 또 쓰입니다. 그 다음 백출천피가 위궤양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궤양, 위궤양, 십이장 궤양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또 바이설, 쯔간차온, 여전자, 반샤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해서 위장도에 경련이 생긴 거 풀어준 데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간 경락을 열어준 작용 엄청 좋죠. 당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변비를 해결해 준다고 소리. 예,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분들한테 그 백출, 구기자, 여전자, 쌍선 들어갔습니다. 쌍선이가 성진, 우리 당뇨 환자들이 산쇼에 속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말라드는 이런 질병이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는 데는 쌍선이가 좋습니다. 환기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줍니다. 이 물이란 건 간 비장에 지수위가 생겼거나 중거, 중초, 거기미 그 헌금어, 거기미 지수위라면 생겼거나 이럴 때 심장이 막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전신의 수위중 붓기거나, 예, 그리고 폐지수이 생겼거나 노지수이 생겼거나, 제가 노지수이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 종양이라면 생겼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종양에다 대고 집중해야 합니다. 종양을 자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양가를 보내주는 무리가 뭔가 나쁜 무리입니다. 나쁜 무리라는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한수이랍니다. 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내 찬물이라는 거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영양가를 부단히 보충해 주죠. 이 물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내보내준 데는 우리 이 건신고마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방. 간경화나 담낭결석이나 이걸 해결해주는 결석이라면 녹이 내보내는 이런 처방, 반샤세신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대로부터 취장탕이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위를 집던 거 집행위를 버린다 이런 처방이죠. 그 다음에 정우탕, 정우탕 리뇨한 작용이 있습니다. 폐의 곰파치 처방이죠. 그 다음에 수우탕이라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해준 뒤 건신고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는 6월, 창가에 스민 푸른 잎냠과 함께 반가운 인사 전합니다. 꽃잎마다 햇살을 머금고 바람결에도 향기가 실리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은 꽃처럼 아름다운 연변 노래들로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활짝 핀 꽃 한 송이씩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정다운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을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슬 머금은 아침해 푸른 잎 사이로 힘껏 나팔을 불며 피어나는 나팔꽃 이 노래를 들으니 고향

땅뜰하게 주렁주렁 달린 나팔꽃 생각이 나죠. 계속하여 나팔꽃을 노래한 가요 한 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6월, 특히 우리 고향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춤을 춥니다. 꽃잎이 살랑이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 동산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면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 연변가무단 남송중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그 모든 길이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곡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계절 창문을 열면 은은한 꽃향기가 반겨주어 싱그러움을 안겨주고 있죠. 6월의 들판을 가득 채운 들꽃처럼 이 노래가 전하는 활기찬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가루처럼 살포시 퍼지길 바랍니다. 꽃배달 아가씨, 최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지만 마음향기는 세월을 타고 더 깊게 남게 되죠. 류은정 작사, 리경득 작곡의 꽃향기, 마음향기.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에 행복을 주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박은하 작사, 노영근 작곡의 꽃길을 준비했는데요. 임향숙 가수가 잔잔하게 부르는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꽃길 산책 떠나보실까요?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법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격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부분품 진흥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왕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 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동계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몰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개산업 대상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개산업 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개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해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율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에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변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력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0: 능력을 자시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주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보하로 돌아가면서 생사를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정책기회를 다잡고 투자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손으로 재반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수준 제고, 특색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대상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안은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주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 합작구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

0: 조준에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돼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원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1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슭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은,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 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불법모금 형사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경제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공안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는 신형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경 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시험, 시험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용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맞히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알아.

0: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반복해드리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 이번이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감해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적게 사는 우리 세곽을 사서도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들어보시고 예, 사시려 하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상에서 좀 우리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하게 되면 우리 세곽도 지금 사게 되면 우대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롭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쓰시려 하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써서 효과를 보신 분들 계속해서 쓰시려 한다게 되면 이번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롭게 쓰시는 분들 하게 되면 우리 적게 사가지고 복용해서 약이란 걸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서 또 우리 지금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 내원시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어봐서 좋아지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우리 약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에서 예, 우리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권위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본처 항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이름 자체가 동충이라는 것이 겨울의 본래 하초라는 것이 우리 여름이 풀로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100여가지 이런 증상 가운데 우리 음양 조절이 되지 않은 분들 예, 며칠 복용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도 지금 동충하초로서는 먹은 지 한 몇 달 됐는데 먹어서부터 효과용 좋습니다.
1: 맞죠.
2: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각통이나 쑤시고 이래 동충하초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2: 예, 혈압이 벌써 온종일 잘 되니까 나 아이 머리 나를 머리 휑하고 정신 아니 나도 벌써 정신이 나는 게 알리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1: 맞죠.
2: 그리고 가끔씩은 팔, 다리도 내리저리고 다

0: 아래도 내리 소리면서 여 바깥 끝까지 그냥 땡땡 소리 나더니 그게 그동산 많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얘 심장도 많이 떨려서 얘 숨쉬기도 바쁘고 황황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면 식은땀이 쫙 나고 깨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 손발도 그냥 시리고 찼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랫배까지 차면서 소변도 좀 가끔씩 자사 뗐습니다. 근데 그동산 좋아졌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맞죠.
0: 그 턱이 더 좋아진 게 뭐 좋아졌는가? 나는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중계 다니기 나 근데 요즘에는 무릎 관절 아플 때다 중계 다니기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1: 골가병이 꼭 나아집니다. 예.
0: 그 예전에 그냥 올라가서 쉬었다 갔다 왔어.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0: 그러니까 다리 내기 온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나. 이야기 정말 진짜 신기한 이야기 맞습니다.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 풀로 되고 정말 이런 신기한 이야기 어디 있을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1: 맞죠.
0: 예, 진짜 일동품이 맞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아서 계속 못다 하는데 현금을 빼줄 때 지금 아무래도 싸게 했습니다. 현금을 빼줄까나.
1: 그러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약을 먹어봐서 이 약이 어제 나한테 맞는다게 예. 되면 우대 활동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예. 사게 되면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이런 길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
1: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기, 저도 독종하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떤 먹은 지 1년 7개월이 되니까 너무
1: 예.
3: 좋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노공연 지원도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걸레서부터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게 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 혈압 별난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한 알에 5원짜리도 먹고요. 예.
1: 그랬겠죠. 예.
3: 그래서 그래도 예,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오전에 먹으면 예, 이렇게 내려갔다 오후에 또 올라가고 이래서 하루 두 번 먹었습니다. 6년 동안은. 그러니까 나 그치 간이랑 손이랑 좋겠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때문에 좀 고민했는데 지금은 예, 미네 이렇습니다. 예, 혈압 딱 고정되고 예, 아예 올라갔다. 계속 정상 재범 정상이고 예. 그리고 심장 때문에도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후두두 하면서 예, 무슨 죄를진 것처럼 한마 후두두 하고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무슨 항상 근심 걱정을 쌓여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렇고 예.
1: 그 심장뿐만 아니라 예. 신장 콩팥째가 또 관계했으면 내가 무섭다 두근거린다 예. 이런 거는 많이는 신장 콩팥째와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기 공능이 제대로 해결되면서 예.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증상들이 꼭 해결됩니다. 예.
3: 좋습니다. 네.
1: 맞죠. 예.
3: 먹어본 사람이 알지, 먹어봐야 할 사람 말 맞들어서 먹어봐.
1: 맞습니다. 예.
3: 정말, 예, 그, 해발 4,500m 라는 게 그런 데서 무슨, 무식에 자라겠습니까? 그런 데서 자란 풀이니까, 그렇게 병이 앙열하게 말아야 됐던 게 지금 다 이렇게 순순하게 없어지고, 지금 너무 사는 게 행복합니다, 선생님.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항상, 예, 매겹단 말입니다. 예. 아프면 그 대시 하고, 예. 매겹서 눈물 질질 흘리니. 매급서라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습니다. 영 이렇게 내가 별로 젊어진 것 같고 예, 영 이렇게 기분이 대답했었습니다. 선생님.
1: 그렇지.
3: 예, 걔 사람들 나를 낸다. 오, 옛날보다 많이 더 빨간졌다. 눈도 더 정신한다. 이랬다. 그런 말 들을 땐 되게
1: 기분 좋죠. 예.
3: 예. 그래 예, 나는 예, 아무래도 이번에 또 할 때 영 줬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3: 손으로 해주고 예, 약도 더 주고 예,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단 일러드각도 계속 먹으려고 해서 일러드각 사다 주문한다.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저도 동충하다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무슨 미대가서 소배 시원하게 못 봤단 말이면 이거 쓴다니 소배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죠, 예.
4: 예. 이래도 혈압이 안정되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오지러운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1: 맞지요.
4: 이래도 꿈이 많아요. 잠을 잘 못 잤단 말인데 근데 꿈이 없어서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납니다.
1: 옳지요.
4: 예. 이래도 소화가 안 돼요.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지금 소화도 잘 되고.

0: 이래도 머리 관절이 아파서 조금 가다가 걸다가 앉고 그랬는데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혼자서 마음대로 합니다.
1: 맞죠, 예.
0: 예. 이래도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래. 저랑 감기 와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1년에는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이 정말, 이 약 정말 신기한 약인데.
1: 맞죠.
0: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 폴로, 예.
1: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도 예, 동승학교도 오래 먹었습니다. 영 혈압조절, 영 잘 돼, 영 좋습니다. 혈압조절 아이들한테 항상 머리 어지도 막 그래든지, 혈압조절이 영 잘 되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3: 그리고 얘 항상 심장이 나빠서 영 고생했습니다. 심장이 따갑기도 하고, 얘 손이 올라와서 이래서 영 고생했는데, 심장이 편안해도 까지도 밤 자지 못하는 게 밤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얘 또 이제 미 더부룩하면 식은물 자꾸 올라 끌끌이다 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 먹은 다음에 또 이제 식은물이 올라가게 끌끌이도 안 하고 얘 밥 잘 먹고 내일이라고 옛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3: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다락 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 이번 할도에 현금도 빼야지 해서 이번 할도에 출발하다고 전화를 합니다.
1: 그러십시오.
3: 이번 할도에 아홉 가서 알겠습니다, 예.
1: 그러시면 그냥 우리 뭐 이 약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 분들은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그냥 조금 있어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4: 이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4: 이 저도 동천 와서 발효견 분 먹는 환자입니다. 이, 오늘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예.
4: 이,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제 수선이 자꾸 꿈이만 했단 말입니다. 꿈이만 그 밤에 누구면 그래서 온 밤 꿈기다 일어나고, 이, 걔네 지장들이 잘 때면 자꾸 식은감이 나고, 이, 이래서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이제 힘 힘들었단 말입니다, 진짜.
1: 예.
4: 그러다 나가 근육도 팍팍 내려서 한 20분 넘어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지, 가슴이 더불어, 밤에 밥을 못 먹지, 잠 못 자자가, 그래서 살이 그래서 팍팍 내립대다.
1: 그래,
4: 사람들이 나가면, 어, 저 어째 그리 못 쓰게 됐어. 뭐, 그 소리 어찌 그리 듣기 싫던지.
1: 그렇죠.
4: 예, 예. 그래, 구간에고도 약을 글쎄, 많이 썼죠, 그러다가. 나가. 처음 이사들도 예, 한 열흘은 한 바꿨습니다. 청약을 먹어서 괜찮은가, 들어 하나도 자꾸 먹는 도중에도 반복이 오니까 또 이사를 받고. 그 먹다 또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쓰려고 하면 또 반복이 오고 이러다가 한 열흘 한 거의 바꿨습니다. 네.
1: 그랬겠죠.
4: 네, 그러다가 서리 그 다음에 광고약도 먹어보고 자관 애를 세게 썼는데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내 방송 켜놓고 방송 들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일 별로 이 귀에 쏙쏙 들어오며 푸기하더라 말입니다. 예.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도 거기다 떠면서 빠셔거지 했다지 하니까 이 자관야 이야기 진짜 특이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1: 그랬겠죠. 예.
4: 이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약재들이 많은데. 또 특히 이 약은 겨울에 벌레 여름 풀로 또 빠셔고지 했다 제가 별로 이게 더 호감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가 접해 먹었는데 진짜 이걸 예. 많은 해결 예 많은 해결 받습니다.
1: 맞습니다.
4: 이 손에서 말하는 수선이 잠이 잘 오고 이 가슴 부들부들거리던 게 이증상이 없어지고 이래 잘 땜 식은땀 자꾸 흘리는데 이증상 없어지고 꿈도 없어지고 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면서 이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게 이증상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맞죠.
4: 지금 밥도 영 잘 먹고 잠 영 잘

0: 대전이 이제까지 그 무슨인가 식모엔 그쪽으로람 세게 알았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전열선도 있고 그래서 내 자꾸 이거 내 먹을 때 이거 잡사바라고 자꾸 권념했던 게 처음에는 딱 그걸 하던 게 광고야 무슨 그거 뭐 이래는 자꾸 그랬더란 말입니다.
1: 근데
0: 내 좋아 예 내 좋아지는 거 보고 소리는 걔 먹어보자 이래면서 잡았던 게 언제 한 넉 달을 잡았습니다.
1: 아 예.
0: 근데 이 우리 이 우리 집에 분들 지금 많이 좋아진다 말입니다. 이게 이 가슴이 이 뭐인가 뭐 그 기관 영 나빠서 그랬는데 거주상도 없지 추위도 세게 타던 게 거주상도 많이 좋아지지. 걔는 그 전해성 비대에 있어가지고 소변도 작고 소변도 거품이 나가고 자꾸 그러던 게 거주상도 없어졌지. 장관님 여러모로 영 우리는 둘이 다 이야기 영 우리 몸에 맞습니다.
1: 함께 건강 찾아야 되죠. 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그 활동도 또 이때까지 어디 이 현금 감해주는 활동은 없었지니까.
1: 예.
0: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현금 감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둘이 먹길래서 예, 열리아도 꼬하고 배달받다고 그랬잖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두 분이 쓰시게 되면 예, 그 많이 주는 그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경제상에도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283에 0666번에다 지금 연결한 다음에 그 많이 사는 분들은 또 뭘 더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0: 예, 예. 예. 예 283-0666번님.
1: 예, 예, 예.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3: 나도 동충하초 바래보는.
2: 네.
3: 들어가리네.
2: 신호가 안 좋습니다. 여보세요.
1: 위치 바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그 19가지 아미노산, 미량원소라든가 셀린 등이 그 포함되어 있고 용산매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혈액의 흐름을 돕는 그 우리 혈관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어가지고 혈지라든가 혈삼도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 다른 약이 없는 특수물질, 우리 피모포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한 병, 이런 병도 이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되고 알파 분해매 등 이런 소화매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계통,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위뿐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이다 소화계통 장기들인데 이런 장기들을 다 치료해줄 수가 있고 300억 개의 활성유익근이 작용을 해서 설사, 일반적으로 우리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비장이 양육한 분들,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인차 설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에 열이

쳐가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300억개의 활성 요인권이 작용을 해서 설사를 했다거나 우리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했었던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지만 우리 동승화초는 발효한 이후로 중력 효과를 30배로 적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도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를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당뇨병이란 거는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간이라든가 신장, 비장, 예, 그리고 이제도 말한 우리 혈액이 이런 생명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체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한 80여 가지가 되는데 이 80여 가지 병에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이라는 것이 그 서에서는 당 성분이 많은 단뇨라고도 부르고 있고 중에서는 소갈병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인슐린 분비가 절대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역조직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저항되기 때문에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그리고 물화학의 전해질이 일련이 대사문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림상에서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이 많고 여유는 것을 주요한 특징을 하는 쉽게 또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이런 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의해서 치료하지 않거나 혹은 치료가 합당하지 않다게 되면 우리의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와가지고 잔폐가 되거나 혹은 사망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말했지만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80여 가지 전신성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는 이 당뇨병, 눈병, 그리고 당뇨병을 인해서 눈에 먼저가 문제가 온 분들, 어떤 분들은 불면, 그러니까 실명까지 초래가지고 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속 병변을 인해서 노독증, 제가 우리 그 중간병을 이야기할 때면 그냥 노독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술 우리 신장에 나타나는 암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독증이 오게 되면 투석해야 되기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질량이 하강되고 있는데 우리 지관이라든가 또 우리 뇌수단이 해결됨을 해서 노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특히 우리 당뇨병 합병증에서 나타났던 이런 병들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신이 오장육부의 공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뇨병 합병증을 해서 심장병이거나 고혈압을 초래했던 분들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뇌경색이거나 뇌혈전을 초래했던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심혈관병으로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태풍이 오지 않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신체 온당한 생태 환경을 조절해가지고 비장을 보여주고 표를 유난하게 하고 이선이 정상 분비 독특한 질 효과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체의 동맥경화는 흔히는 하지만 나타나게 된 뒤 폐쇄성 맥관염을 초래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잘 되지 않는 이런 병들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병들 우리 동충하초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맥관염이거나 또 어떤 분들은 피부의 온도가 또 하강되면서 지체의 동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엄중하게 된다면 완전히 폐쇄되면서 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리랑 이런 괴사가 발생한 분들 다리를 흔히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 정도로 가기 전에 우리 치료를 하지 않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추관 협착이라든가 요추관 돌출이 함께 나타날 때 좌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허리의 동통,
응심으로부터 동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허리에 달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마이신경이 악박받은 후 간격성 전륜발이 간격성 동통을 많이 초래하게 된대.

0: 우리 지금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반사성 동통이 나타나가지고 저리거나 뻣뻣하거나 작은 다리가 격렬히 일어나거나 쥐가 올라거나 짜게 바람 간격성 동통이 나타난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지금 협착까지 오게 되면 간격성 절름발이 다리를 저르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증상 있는 분들 조금만 걷게 되면 하재 동통이 나타나고 저리가 저리거나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걸을 수 없게 되는 분들 거리 일반적으로 요추간판 돌출이 나타나가지고 복부에 속박감이 초래나서 엄중일 시에는 대소변도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사지의 편탄 혹은 신체 이런 편당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두가 동충하죠. 발효균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시간은 막힘없이 흐릅니다. 흐르는 동안 해와 달이 번갈아 뜨면서 낮과 밤이 생기죠. 쉬지 않고 흐르는 세상의 시간을 커다란 한 개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를 24시간씩 끊어서 하루라는 단위로 묶어놓습니다. 연속된 시간을 살지만 굳이 낮과 밤, 어제, 오늘, 내일을 구분하는 건 낮에 쌓인 마음을 밤에 차분히 돌아보고 오늘의 속상함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을 우연히 펼쳐보는 기분이 들게 하는 영화 플립을 준비했습니다.

7살 줄리는 옆집에 이사 온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아직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줄리는 브라이스에게 장난치며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던 소년 브라이스는 줄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줄만 알고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은 직접 기른 닭이 낳은 달걀을 브라이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달걀을 넘겨받는 그 시간만큼은 어릴 적부터 첫눈에 반했던 브라이스의 예쁜 눈이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브라이스 아버지는 달걀이 안전한지 믿을 수 없다면서 먹지 못하게 하고 브라이스는 그걸 줄리에게 전하기 미안해서 달걀을 받고 몰래 버립니다. 우연히 줄리는 그 사실을 알아버리고 크게 실망하죠.

그 이후부터 브라이스를 대하는 줄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런데 이때부터 그녀를 친구로만 대하던 브라이스는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한 옆집 소녀였는데 이제 보니 줄리의 특별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잘 보이고 싶지만 둘의 감정은 엇갈리기만 합니다.

7살 어린 나이 우연히 이사 온 옆집 소년에게 졸리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후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은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풋풋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줄리의 첫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영화 플립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소년 소녀의 서툴고 풋풋한 첫사랑의 우여곡절을 소년 소녀가 다르게 느끼는 감정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이들의 담담한 독백은 마치 솔직한 마음을 담은 일기장처럼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장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되기도 하죠. 누구보다 가까웠던 줄리와 브라이스가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엄마 아빠였던 어른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소년 소녀들은 한 뼘 더 자랍니다. 줄리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자 조언자였던 아빠도 누군가에겐 아들이고 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브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음에 차지 않는 엄한 아버지, 손자인 자기보다 옆집 이웃인 줄리에게 더 친절한 할아버지가 불만입니다. 옆집 줄리의 아빠와 오빠들은 철없는 몽상가라고 막말을 했던 꽉 막힌 아버지도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브라이스는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처럼 따뜻한 이야기, 소년 소녀였던 줄리와 브라이스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을 배우는 그런 이야기.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플립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적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이 찌뿌둥해 나며 붓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로 이어지는 붓기. 오늘 꿀팁 시간에는 얼굴과 다리가 잘 붓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과 몸이 자주 붓는 원인은 일부 질병의 원인과 함께 노폐물과 염분, 즉 나트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활동량이 적고 앉아서 대부분의 일을 완성해야 하는 사무직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체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으로 이런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파치랍니다. 파채 들어있는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도 팥물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팥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붓기가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리노 작용을 해서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서 피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채 함유된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소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적입니다. 파채는 또 우리가 자주 먹는 곡류에 부족한 라이신 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해서 자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판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기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얼굴과 다리가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나트륨 배출 역할을 하는 칼륨이 100g당 335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과 프ructoOligo장이 풍부한데요. 이 두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은 복부 지방과 붓기 제거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여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는 다른 과일에 비하여 열량이 높은 편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바나나 섭취로 인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음식으로는 늙은 호박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늙은 호박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뇨작용과 해독작용을 또한 뛰어나서 붓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호박즙을 많이 추천합니다.

특히나 늙은 호박즙은 산후 붓기 제거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밖에 호박죽을 만들 때 팥을 넣어서 같이 끓이면 호박에 부족한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음식은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이 채소는 칼륨이 풍부할 뿐더러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 성분도 함유됐습니다. 이 성분은 리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부종과 체내 수분 정제,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에 수분 정체, 복부 팽만감 완화에도 효과를 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얼굴과 다리가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소년, 소녀, 줄리와 브라이스가 가까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을 배우는 이야기, 영화, 플립,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얼굴과 다리가 잘 붙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사실 같은 시간이지만 굳이 이것들을 구분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루의 기분을 그날 안에 정리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쁜 것들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고 어제의 좋은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륙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룡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제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룡자를 붙잡았다. 룡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령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령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령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령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령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령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어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룡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청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청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했다. 한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 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주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회 문 앞에서 아보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보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했다. 소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보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측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보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호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층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호생과 아보가 떠날 준비를 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호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보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명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오늘은 네. 또 새로운 아리랑은 아니지만
1: 예전에 배워봤던 아리랑 중에서 예,
0: 그렇죠.
1: 한 곡을 또 골라서
0: 네. 이 아리랑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그 또 상세하게 또 배워보지 못하셔서
1: 아, 못 배워보신 분들도 예, 계시죠.
0: 예, 예.
1: 네, 냉산못판 아리랑.
0: 네, 네.
1: 냉산못판 아리랑.
0: 네. 네. 가르쳐 드릴까요? 네.
1: 영천 아리랑이랑
0: 비슷하죠.
1: 비슷한 아리랑.
0: 예. 네. 아,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장단이
1: 꽃몰이고
0: 양산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양산도 장단으로 된
1: 양산도 장단으로 된 영천 아리랑과 비슷한 냉산 못판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제가 오늘 그 조금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0: 네. 감기도 감기란 놈이 또 오셨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너무 지금 심하지.

0: 는 아는데
1: 네.
0: 그래도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지금 하네요. 지금 숨쉬기가 좀 힘드네요.
1: 그래요?
0: 네.
1: 그럼 어떡할까요?
0: 그래서 오 선생님 좀 많이 불러주세요.
1: 저도 이 금방 이 바이러스란 게
0: 네.
1: 인증 전파되나 봐요.
0: 그럼요.
1: 저는 기침이 나오네요.
0: 네네네.
1: 좋은 바이러스로 전염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기쁜 바이러스.
0: 네.
1: 예, 감기 바이러스는 저쪽으로.
0: 그러니까.
1: 좀 차 던지고. 예. 냉산모판 아리랑을 네. 불러보면서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또 건강한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우리 어미란 선생님 한번 불러보시죠.
1: 지금 기침이 났는데
0: 아, 네.
1: 바로.
0: 괜찮습니다.

0: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아리랑을 배우고 그렇게 네. 많은 민요를 배우고 네. 뭐 요즘에는 뭐 판소리까지도 막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사실 그 저도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자주 안 부르니까 네. 막 그 잊어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잡가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민요는 괜찮은데 잡가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저기 경기 열두 잡가 네. 우리 서도 잡가 너무 오래 안 부르니까 그렇죠. 가다가 선율이 잊혀지더라고요. 이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여러 번 또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은 또 생각이 나고
1: 그렇죠.
0: 네.
2: 근데 그
0: 어 선생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머리 뭐 민요를
2: 네.
0: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네.
2: 아 그냥 해야죠. 아니 근데 하는 거 아니고.
0: 네.
2: 이 방송을 또 통해서 네. 방송 애청자분들이 또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0: 그렇죠. 네.
2: 그리고 그 괜찮은 거는 이 소도 민요나 경기 민요는 괜찮은데 판소리 같은 건 엄연히 달라요. 완전히 소리 다릅니다. 소리길도
0: 네,
2: 다르고,
0: 다르고 뭐.
2: 그래서 처음에 판소리를 배울 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갑자기 부르다가 네. 소도목이 막 나오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박 선생님이 오 서도목이에요 하면 그럼 또 다시 고치고
0: 예. 저보다도 더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2: 네 다양한 걸 배우고 있잖아요.
0: 많이 배웠죠. 가요도 네. 배웠죠. 장구도 배웠죠.
2: 네.
0: 요즘 악기는 왜 안 하시죠?
2: 악기 코너 없잖아요. 어디다 할까요?
0: 코너
2: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토요일까지 다 할까요?
0: 토요일까지 하긴 좀 그렇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냉산모파날이랑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은?
2: 어렴풋이.
1: 어렴풋이요.
0: 어렴풋이. 어렴풋이. 좋습니다.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난다는 게 또 어디예요?
1: 그럼요.
0: 네,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배웠죠, 그동안. 많이 배웠죠.
1: 그럼요.
3: 네. 네.
1: 많이
0: 한 몇 곡 정도 배웠습니까? 한 20곡 되나요, 우리 반장님?
2: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1: 반장,
2: 3년 됩니다.
1: 그럼요. 스튜디오에서 배우신 지가.
0: 예. 그러니까.
1: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령관생님으로부터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 민요 배웠잖아요. 예. 뭐 도들각 면이나 아니면 또 서도 아리랑.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도.
0: 대단하시고.
1: 예. 작가도 배우셨고.
0: 그렇지.
1: 네. 아리랑으로 냉산 모파날이랑.
0: 네, 냉산.
1: 네.
0: 모파날이랑.
1: 네.
0: 모파날이랑인데.
1: 네.
0: 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1: 그 일하는 노동 중에서 네. 남녀가 그 네. 사랑을 다룬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네. 일은 일이고 일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그렇죠. 거죠.
0: 따라 부르기를 네. 그래도 한 두 번 합시다.
1: 그럼 해야죠. 네.

0: 잘하시네요.
1: 그럼요. 네. 잘 따라하시죠.
0: 연결이 될까요?
1: 연결이 어때요?
0: 연결은 힘드나 힘드신가요?
1: 괜찮죠.
2: 네.
3: 해보시죠.
0: 네. 해보시죠.
1: 네.
0: 해보시죠.
1: 해보시죠. 그렇죠.

0: 잘하시네요. 뭐 이석도면
1: 그렇죠.
0: 오늘 다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2: 마무리해야죠, 뭐.
0: 그렇죠.
2: 네.
0: 네.
2: 송다리 3절은 너무 쉬워요. 네. 3절은 송다리 꾀꼴새야 울지를 마라. 1절과 똑같죠. 그리고 네. 큰 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대신에 산골에 큰 애기 일 못할라. 불러보세요.

0: 잠자루 코렴이 유난히 다르잖아요.
1: 네, 끝날 때. 내 그네기 정열이 모판을 덮소.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3절 후렴은 아라린.

0: 하시면 돼요.
1: 4절까지 있죠.
0: 네. 네. 사슬이 뭐였던가요?
1: 사슬 사슬이
2: 흐르는
1: 냉산 뭐야 춤추지 마라.
0: 흐르는 냉산 뭐야.

0: 여기는 없다고.
1: 네, 여기는 없으시죠.
2: 제가 그 아마 이게 3절까지 하고 뒷장이 있는 걸 아마 복사 못 했나 봐요.
1: 네, 괜찮아요. 오늘 3절까지 하시면 돼요. 네.

0: 자, 3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 3절까지 전, 해도 돼요.
0: 자, 영, 아주 잘 부르시는데, 네. 어, 장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 짜짜짜, 정.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짜짜짜. 장단을 좀, 예, 힘있게 쳐주세요.

0: 배우셨어요.
1: 네. 너무 빨리 배우시죠.
0: 너무 빨리, 뭐 영천아리랑하고 네. 좀 비슷하니까 네. 네,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또 헷갈리지시도 않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확고합니다.
0: 염려를 마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1: 네.
0: 염려를 마오 아란가 아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1: 그럼 영천으로
0: 네,
1: 가고.
0: 영천으로 하시는 분이 네. 하나도 없네. 네. 오,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영천아리랑 혹시 기억나세요? 영천아리랑 8분의 9 영천아리랑. 아라린가 아스라린가 영천인가 기억나세요? 나지요?
3: 네.
0: 어 한번 불러볼까요?
3: 그거 불러보다 또 이런 헷갈립니다.
1: 헷갈리죠.
0: 그러니까 진짜 그 영천아리랑 부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도 헷갈리지 않으면 진짜로
1: 확고하고
0: 예, 확고하신
1: 분이세요. 영천아리랑 그냥 간단한 1절 4절만 하는데 아주

0: 없어요?
1: 했구나. 어디는 단맛이 먹고.
0: 아, 그렇구나. 네.
2: 자, 그거는 밟은 여자나요?
0: 네. 자, 여러분, 냉사모파 날이랑 갑니다.

0: 잘하시네요. 진짜로 안 헷갈리시네요.
1: 그러니까.
0: 네, 안 헷갈려요.
1: 확고합니다.
2: 덕분에.
1: 너무 확고하죠.
0: 네. 그 우리 반장님이 네. 표정이 아주 그 아주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지금.
1: 뭐예요?
0: 그 표정이
1: 왜요?
0: 안 헷갈리거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1: 네.
0: 지금.
1: 아유.
0: 어.
1: 그래서 확고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0: 네. 자. 뭐 어떻게 좀
1: 나눠서 불러 보실까요?
0: 네. 독창으로.
1: 독창으로요?
0: 네. 해 보실 분.
1: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3: 반자의 대지.
4: 아니,
3: 나도 잘
4: 못. 안 오게 드려 왔는데.
1: 네. 하시죠, 뭐.
0: 자, 앞줄에서.
1: 네. 그러면 앞줄 뒷줄 이렇게 하실까요?
4: 그래도 좋아요.
1: 좋습니까?
0: 다 같이?
1: 앞줄.
0: 아, 뒷줄에는 세 분밖에 없어요.
4: 아니, 저 옛날에 담당하는.
0: 아, 그래요?
1: 네.
0: 세상에. 굉장히 우리, 오늘 우리 반장님이 얼굴색이 별로 안 좋으시네.
3: 예,
0: 네,
3: 아파.
0: 아, 아프세요. 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4: 온 거지 다 아프다,
0: 예?
4: 온 거지 다
0: 아, 그래요? 온 거지, 온 것이 다 아프다. 온 몸이 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옛날 분들은.
4: 온 것이.
1: 아니, 그 반장님 워낙 그. 정말 그 뭐라죠?
0: 네.
1: 열기가
0: 네.
1: 젊은이보다 더 패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모형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도돌이를 네. 못하잖아요. 네. 정말 웬만한 청년들도 네. 하기 어려운데
0: 네. 젊은 분들도
1: 무용을 너무 잘하셔요.
0: 하시기 어려운 거는 네. 또
1: 그렇게. 근데 요즘 좀 너무 무리하셨어요.
4: 맞아요. 네.
1: 그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번 이렇게 세 번 하실까요? 아니면 앞줄 뒷줄 하실까요? 다 돼요.
0: 아, 뭐 가로 세로 그냥 가로 세로 뭐로 그냥 뭐
4: 앞에 네 번 뒤에 세 번
1: 그래요. 앞에 세 분 네 분 네
0: 앞에 두 분 두 분 뒤에 세 분 이렇게 할까요?
1: 그럼요. 그럼요. 좋죠.
0: 이쪽 두 분부터 먼저 합시다.
1: 네.
0: 네.
4: 하겠습니다.
0: 네.
1: 1팀, 2팀, 3팀 이렇게.
0: 그러니까.

0: 잘하셨어요.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3: 그 다음 이 네. 팀에서, 이 팀에서.
1: 네.
3: 네. 2절까지 하시면 돼요. 2절까지. 자.

0: 하셨어요.
1: 네. 또 율동도 하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뒷줄에서 네. 기침이 또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시면 어떡하지?
2: 아유. 네. 야, 이 바이러스요.
1: 네.
2: 얄미운 바이러스.
1: 아, 바이러스. 네, 좋습니다.
2: 좋아요. 자, 네, 뒷줄.
1: 바이러스도 즐거운 네. 마음으로 맞이하면은
2: 네.
1: 왔다가 얼마 아니고 가요.
2: 그런 거예요.
1: 바이러스를 그렇게 얄미워하시면
2: 네.
1: 아주 바이러스가 심술을
2: 네.
1: 부려가지고
2: 네.
1: 숨을 열을 주고 숨을 아리고 안 나가요.
2: 네. 빨리 하세요.
1: 빨리 시간이 많은데.
2: 많아요.

0: 잘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박수 드려야죠. 네. 박수 드려요.
2: 수진 다 잘하고. 아유, 깜찍한다 얘.
3: 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또 흥을 갖고 계시고. 네. 네. 이제는 우리 장단은 너무
3: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아까 숨쉬기 힘들었는데. 네. 코가 다 열렸네 이제.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3: 그렇지.
1: 이 방송이 끝나면 감기도 네. 갈 거예요.
3: 글쎄 말입니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그렇게 돼야죠.
3: 네. 네. 네. 오미란 선생님 또 한번 부르셔야죠.
0: 네.

0: 목소리가 잘 나오시네요.
1: 아니 이게 솔직히 네. 막 그
0: 키를 좀 높였어요.
1: 방송 전에 네. 물 마시다가 네. 체였어요.
0: 아.
1: 그래서 지금 이게 대략 네. 안 가네요.
0: 괜찮습니다. 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 어려서 이제 크는 과정에서
1: 네.
0: 그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1: 왜요?
0: 혹시 제가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1: 네.
0: 어디 이제 부딪히거나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막 이게 아프다고 아프다고 네. 이제 막 그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옛날 부모님들은 몰라 우리 엄마만 그랬는지는
1: 네.
0: 옛날 부모님들은 아 조금 있으면 이렇다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네.
0: 네. 아, 뭐 어디 크게 다쳤니 적게 다쳤니가 아니라
1: 네.
0: 아,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드린 거예요.
1: 네. 그러네요.
0: 좀 있으면 괜찮다고
1: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죠.
0: 네, 네, 네.
1: 예.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부르셨어요.
0: 네.
1: 예. 네. 잘하셨어요.
0: 좀 덥네요 오늘.
1: 그럼요.
0: 너무 그 아리랑이 열기로 너무 차 넘쳐서
1: 네.
0: 흘러 넘쳐서.
1: 그럼요.
2: 잘 가르쳐 주셨어요.
0: 네.
1: 네. 네. 정열이
0: 네.
1: 그 정열이 모판을 덮은 게 아니라 이 생방송실을
0: 덮었어요. 덮었네요.
1: 덮었어요.
0: 여기가 지금 모판으로 지금 변신이 네. 될
1: 그러니까요.
0: 직전입니다.
1: 네. 그래서 가시면 또 돌아가셔 집에 돌아가셔서 장단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면서
0: 예, 그렇죠.
1: 좀 더 늘려 붙이면은 장단이 없어요. 아라링가 쓰라링가요. 이렇게 하면 염려를 마오 이러면 장단이 없어요. 예. 오히려 더 짧게 하더라도 네. 그게 장단이 더
0: 퉁퉁
1: 내던져시야
0: 쓰라링 그렇지.
1: 차라리 짜르게 하는 게 더 나아요.
0: 퉁퉁 내던져
1: 염려를 마 그쵸
0: 네.
1: 선생님
0: 네 맞습니다.
1: 예.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장단이 매력이 없어요.
0: 매력이 없죠.
1: 예. 네. 그래서
0: 벌써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도 갔네.
1: 다 돼요. 시간 다 됐어요. 아유 아쉽죠.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예, 오늘 영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할 수 없어요.
1: 예,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항상
1: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냉산 모판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성분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기타 성분에 아주 소량으로 첨가해 있지만

0: 만 해도 많은 성분은 희귀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숨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폐경락과 심장경력은 너무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숨통되게 하는 것은 심장경락과 폐경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공능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을 바라서 심폐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일종 학설입니다. 이런 체계가 있는 이런 학설에 속하는데요. 림상에서 주의한 표현은 무엇인가 그러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지금 자원 전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놓을까 해요. 집에서 뭐 놓고 할 때라서 그거 때려놓으라고. 그리고 우리 집이 7층이 돼. 내려갈 때는 서내버섯지만 7층이 돼. 올라올 때는 한 강마다 이래 등수마다 올라오면 쉬고 올라온다.
0: 아, 예.
2: 올라와서는 숨이 싹 넘어가면 가슴이 키우고 맥없으니까 그래 이게 집에다 쭉 휴안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 그거 먹으면 안살다가 이렇습니다.
0: 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인데 이 제품을 드시지 않으면 그런 증상은 점점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2: 예, 이거 자원선 심하는 거니까 아, 지금의 그런 증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이전에는 또 시내 가서 자동차에 나발을 우리는 거들다 놓으라던 게 그것도는 이렇고, 그리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서, 한 발짜리 일이 막 바빴습니다, 지금.
0: 예. 예. 그렇죠.
2: 자동차를 쓴 다음에, 아, 지금 이렇습니다. 맥이 나는 게.
0: 예.
2: 때문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0: 예.
2: 이거 흔하신 잠하고, 예. 그럼 맥이 난다, 이랬으니까.
0: 예,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고, 또 이빨이 아픈 건 이빨이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예.
2: 아니, 쌤 이렇게 효과가 없고, 또 써서 쓰라고 그랬다.
0: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장 공능이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우수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이니까 실험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심장이 좀 많이 안 떴습니다.
0: 예.
3: 예, 어떨 때는 이 심장을 해서, 예, 막 이렇게 발작할 때 있습니다. 이 심장 아픔이 막,
0: 예.
3: 심장 생길 때 막 이 위부터 쓰리네. 그 다음에 이 얼리 이빨 통신하고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귀도 막 아프고 이렇게 좀 심하게 증상이 있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 이 심장약도 좀 써봤습니다. 그런 다른 거 쓰는 것을 때뿐이고 효과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 정신만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는 예, 좀 효과가 난 게 벌써 알긴다.
0: 예.
3: 한 석 달부터에 먹으니까 나 벌써 이게 뭐 알긴다. 이 뭐 어디 이빨 막 발작하는 게가 그 뭐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에 막 두 번씩 자주 이렇게 이랬는데 이 증상과 지금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3: 맥이 떨어지니 식은땀이 그나마 내 숨이가 차고, 예, 이런 증상도 있었는데, 이 증상도 지금, 예, 기본상도 가지고, 예, 이번

0: 입안에 계속 마름에 마른 기침처럼이 나고 입안에 냄새 나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예, 용서받았습니다.
1: 그래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 계속 가져왔습니다.
0: 예. 나고 칼에 자꾸 챙겨 이래서 예, 계속 이런 뭐 사탕이나 껌이나 그냥 주머니에 입고 다니.

0: 운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정신 하나 먹는 환갑니다.
0: 네.
3: 예, 이 어디 숨이 잘 올라요, 그에. 그 다음에 자꾸 기침이 나고, 목에 가래가 계속 성에 누르는 게 계속 나왔습니다.
0: 아, 심폐혈이 심한 전행적인 증상에 속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뭐, 가서, 피 나빠졌는가, 그래서 가서 뭐, CT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 피는 잃었다며, 그래.
0: 예.
3: 그런 게 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처음 정신하는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뭐, 생각 밖으로 뭐, 피도 좋아지고, 그, CT도 다시 해봐. 아, 이렇다면 그래야지.
0: 그래요?
3: 이렇다면, 이심하지 말라면서, 담배일 수 있다며, 그래면.
0: 예.
3: 그랬대. 그래, 그 다음에 전 정신한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났대다.
0: 예.
3: 어느 순위에 올라야 하던 것들, 어디는 차차차차 다 나가지고, 그리고 기침 아예 한다.
0: 예.
3: 예. 아니 그래서 뭔가 뭐 이 내 그리고 혈압도 높습니다.
0: 예.
3: 굉장히 이 저 뭔가 뭐 혈압도 관계라는 것 같더라.
0: 심장 功能이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분지 92 심장병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으니까. 예.
3: 예 그래. 이 정말 내병이 딱 맞는 약이구나. 난 폐를 좀 있으면 기침 자꾸 나오고 그랬는데 어쩌면 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효과를 계속 공고히 하길래 해서 내 전문가 오늘도 좀 아우 걱정은 하겠습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안녕히
3: 계세요. 예, 지진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좋은 정신만 얻어놓은 어제 내도 야들따 썼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4: 예. 이거 지금 아예 심장, 나는 심장도 왜 어제는 심장병에 한 10년 됩니다.
0: 예.
4: 예. 항상 예, 심장을 해서 근심하고 약도 여러 가지 약 많이 먹고, 이 심장병이라는 건 예, 뭐, 시시펑펑하다가 발작하지 않습니까? 예.
0: 그렇죠.
4: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숨이 부실 딱 올라올 때 있고, 그리고 나 활동 좀 조금 하게 되긴 해. 인차 숨찬다. 이거 걸어도 숨찬다. 마고.
0: 그렇죠. 예.
4: 그리고 예 밤잠은 밤에 예 자기 힘든다.
0: 밤잠 자기 힘들어집니다. 심장병 환자가. 예.
4: 늦게 되게 되면 뭐 돌아넣어도 방전치 않고 옆을 돌아넣어도 이러고 하여튼 예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이게 시원하게 뭐 올라왔다가 참 자는데도 힘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그러니까 이 입안 냄새가 시작이 나고
0: 예
4: 부모도 있다가 그리고 또 이빨이라는 게 아플 때 있습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심장병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4: 이빨 난 처음에는 뭐 이러면 지하가 어느 몸에서 그러니까 검사할까 지하도 몸에 없는데
0: 예.
4: 그래서 이게 심장을 그렇구나 내 지금 선생님 예, 방송 여러 다수 들으니까 알죠. 심장을 해서도 이빨이 통해놨습니다. 예.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좀 다.
0: 그렇죠. 예, 예.
4: 기본상 어쩌면 뭐, 심장을 해서 내 지금의 약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0: 예.
4: 약 항상 역후되겠습니다. 약.
0: 예.
4: 아이 역후되게도 암일도 없고. 근데 이런 좋은 약 만나서 지금 좀 오래 쓴다고 해서 저기, 오늘 또 아까 더 배달 받기 싫어.
0: 그렇게 하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인데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전에 몽약이니까 우리 이주구에서는 망망한 초원에서 이 중약제로서 치료해서 효과성이 높은 이런 비율이 높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5: 예, 네, 지금 더운 청춘만을 먹은지 어제는 잠시도 안 됩니다.
0: 예.
5: 예, 근데 원래 난 앞때부터 작을 때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날씨 흐르면 나가면 영숨이 타고 바닥에 손 누워있거나 하거나

0: 그래서 뭐 정대로 얼마 같은데 이칠 것이라도 영수
1: 같습니다. 예예예.
0: 예, 그리고 날씨 흐리나를 때인가요? 아, 날 숨, 이 심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너무 숨이 저렇게 됐어요.
1: 날씨 흐리나르게 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관상동맥이 수축하면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어떤 때는 뒷단절도 아프고 또 나의 심장 통이가 너무 또 심했습니다.
1: 예.
0: 어떤 때는 제가 막 몸이 쫄아진 것 같나고 막 이랬습니다.
1: 예.
0: 이하고 먹고 내가 구충수에 없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지금 이것도 약을 보고 또 약값을 한 통이 699원이고 또
1: 우대정책 떠나가지. 예.
0: 예, 우대정책이고 또 고여준주 허자 안전학관에 지금 이거 개난에 용식이 미친다 이거 좋습니다 약이.
1: 예.
0: 그러나서 지금 내 지금 이 약을 지금 1년 7일 좀 덜을 쌓으려고 그러면
1: 아하, 예, 예.
0: 됩니까?
1: 예, 됩니다. 33-9번 연락하시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통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이 용 좋습니다. 전통신만이 이 심장엔 최고 약이 맞습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관심병도 있고 심근경색이 있어서 예. 어떤 때는 이 눈을 떠보면 병이고 그런 차수가 몇 번 됐습니다.
1: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120에 예. 그 분류가 같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3: 예, 이게 나중에는 예, 뭐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면서 그것도 더 이상 것도 그거 이러니까 집에 나가 약이나 답수라고 그랬대다. 그래 나와서 이 방송 듣고 정신만 지금 시작했었는데 정신만은 그때는 나와서 하루에 두 번씩 썼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다가서 지금 이전에 한번 쓰는데 이런 쓴지 한 8개월 넘습니다.
1: 예, 예.
3: 근데 지금 약 써서는 병원을 한 번 다 해갔습니다.
1: 아, 한 번도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예.
3: 어, 그러니까 얼마서 온 약인가?
1: 예, 그렇죠.
3: 예, 병원에서 출연해 나오면 또 한 열흘이면 또 발달게 가고 하던 게 지금 이 약 달 동안 병원 안 가니까 살 것 같은데.
1: 예, 이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고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어서 처방 자체가 명 처방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져오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오, 용 좋습니다. 그래, 왜, 이, 정말, 약 처방도 좋지만, 예, 이, 딱 믿음지간 신약 따야 빨리.
1: 그렇죠. 아, 예, 예.
3: 믿음성도 가고,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용, 마음이 든든해,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오늘도 아우가 매달 받아둬서 그냥 수박 그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아우각이면 세각이 따라갑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연속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아, 잘 견제해서 좋은 치료 받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년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거나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다는 걸 복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우리 주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한각의 가격이 199원인데요. 세각 싸면 한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달 반 자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싸면 세각에 12각이게 되면 넉 달이라는 한계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6각이 따라갑니다. 보통 우리 지구 특점으로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갖고 나가시거나 붙여보내는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본으로서 해관을 지나가는 데는 다른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함께 여러분들 나눠 복용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가는 표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 되면

0: 혈압이 자연적으로서 조절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장 功能이 정상으로 대사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충족한 양의 에너지를 보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자하게 되면 관상동맥은 기본으로서 심장 근육이 우리 눈으로 보는 주먹만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판막까지 포함해서 모두 심장 근육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본 제품은 심장 공능을 정상으로 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많이 참고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력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협 전력망 측 동계 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몰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

0: 측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비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력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에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속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0: 6월 11일 우리소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신소신고 사건 한 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한 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화룡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1: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생산을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 정책 기회를 다잡고 투자 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선으로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 수준 제고, 특색 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 대상 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는 산업육성과 대상난관공략을 핵심으로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안은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추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 합작구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0: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만 208모를 정돈하고 도랑 호안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습 비탈 보호 6.1km, 암거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 금융 활동 경계 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재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 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2: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 공안 경제범죄 수사 부문에서는 불법 모금 형사 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 경제 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 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 공안 경제범죄 수사 부문에서는 신형 범죄 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 역량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영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마치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략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0: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서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초업에 3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면 백초금골초업 8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혹은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면 상강중리진 잘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 약이, 아주 그 약종이 우수하죠. 예. 여기 주요 약재 홍경천하고 소홍화에,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는, 서장이, 그니까 이 홍화를 소홍화라 하기도 하고 장홍화라 하기도 하는데,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요 홍경천하고 소홍화는, 이 서장에서는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외에 또 지금 란황진이라고 하는 이런 약이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홍경천 소홍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약재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이 야생에서 이런 자란 약재인데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랐고 소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얼굴은 바늘로 찌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예. 이때 장족 이사 제마가 거울에 왔다가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 요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하죠. 예.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이 있습니다. 예. 이 정주본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이 심리방이라 할 때 약재의 배합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주약에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배가 또 아팠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썼는데 이 장약 심리방에는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긴다거나 배가 아프던 증상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예, 먹고 있는 환자인데 예, 예. 이 약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2: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이렇게 테라비약을 예, 몇 가지씩 예, 계속 먹었댔는데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예, 8달 사후 먹은 후에 예, 선생님이 저기 나무가 지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3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감량하던 대로부터 얘 장약 10내방만 이렇게 먹어도 얘 지금 해라 소설이 영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거기다 또 동맥 경화도 있고, 노궁제 부주도 있고, 또 혈압도 높고, 얘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차고, 얘 발다리도 저리고, 어지럽고, 이렇게 머리가 그리 더분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얘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다 선생님이 이 서정약 강의가 얘 내 마음에 와서 얘 닿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됐는데, 얘, 예. 저기나 뭔가 머리가 얘 그리 더분하고, 얘, 어지럼증이 나사지는 게 알리던 게 인사 좋아집니다.
0: 좋아지죠. 예.
2: 예. 그리고 얘 가슴이 또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얘 이렇잼가.
0: 아, 예. 그렇게 이렇을 수 있습니다.
2: 예. 지금 얘 이 저기나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얘 아침에 일어나면 얘 정신이 얘 바짝 납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발다리도 얘 저리던 게 얘 저리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문의 하나 합시다. 예.
0: 예.
2: 우리 남동생은 예, 혈압이 이렇게 낮고 또 앞가슴하고 뒷잔등에서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살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오른쪽 가슴이 저 왼쪽 가슴이 예, 저 뭔가 통증이 난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장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0: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 몸에 피가 부족하다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또 기와 혈을 보충해 준다고 딱 이렇게 쓰여 있어 있습니다. 예.
2: 예.
0: 예. 혈이 부족한 거 이게 그 지금 보충해 주면은 혈압이 예. 낮던 이런 분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그 약에 보면은 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또 성분이 또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환기하고 예. 환기가 배합이 아주 예.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 예.
0: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혈압이 그 기그염 낮은 이런 분들 혈압이 올라가면서 정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2: 예.
0: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앞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가지고 땀이 좔좔 지금 난다 잼까. 예. 예. 이 땀은 심장액을 말한다. 예. 심장이 기하고 아, 심장이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에 이렇게 들어간 이런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예. 이게 진액이 네.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그 심장하고 아 그 심장의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예. 예,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네.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천궁에 홍경천이라든가 이런 지령 환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런 증상들이 또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 왼쪽 가슴이 또 통쇄난다 잼까 예. 이 왼쪽 가슴이 그 통쇄난다는 거는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 증상입니다. 예. 우리 네.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치료 범위 협심증을 딱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분이 쓰시면은 그 이런 면에서 다 예, 이렇게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네. 추천드립니다. 예.
2: 예. 선생님이 된다면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면다우 당약 심내방을 먹고 있는데
0: 예.
3: 야득달다우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립니까?
0: 알립니다.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 약을 예,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단 한 가지 방법을
0: 예, 또 그거 예,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죠. 예.
3: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예, 장약 내신방만,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 서울에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얘 완전히 소리 안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얼마 좋습니까? 예.
3: 예. 네. 그리고 얘 무릎 관절이 아파서 얘 몇몇도 먹고 오시고 오시고 했는데 얘 예. 지금 얘 면디 걸어도 얘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얘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런데 얘 지금 이 약 먹고 얘 눕지 못해 못 산다.
0: 예.
3: 그리고 얘 한 가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0: 예.
3: 우리 로인대학에 같이 다니는 친구는 얘 위에 혈압하고 아래 혈압 사이가 얘 80이란다.
0: 어, 예.
3: 이런 사람은 장약 심내방어 먹으면 정상이 될 수 있는가 해 문의해달란다.
0: 예, 이 혈압, 이 매각차가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분이 혈압 매각차가 80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혈압 매각차가 이 커지면은 동맥경화가 나타났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어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감유삼지가 높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래 혈압보다 위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이 매각차가 커지게 됩니다. 예. 이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면은 혈압 매각차가 커진 것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동맥경화 치료의 치료작용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에는 또 동맥경화 치료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여러 가지 들어갔죠. 예. 예. 황계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청궁이라든가 홍경천,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맥경화 치료에 예,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그분 예, 보고 하라 하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대도동약시위협학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4: 네,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정말 좋단 약은 많이 썼는데도 조절에 안 돼서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내방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야, 이 약은 몇 달 먹어보니 벌써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알립니다, 원래.
4: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문의하고 지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정말 혈압 약을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면 선생님 알려준 방법대로 지금 그랬는데 예, 지금 장약 심내방만 먹어도 지금 혈압 저도 영잘 되고 있습니다.
0: 저, 예, 조절이 잘 예. 되시오, 원래.
4: 그리고 또 난대병 제기 세번 나오면서 그냥 아무리 얼 뻔하고 어디 냄새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고 예. 또 이게 관절이 아파서 걷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아픈 줄지 모른다.
0: 좋죠. 예.
4: 특히 정말 이 약은 예, 정말 서장약이고 해발 4,500m 되는 이상 되는 약이고 홍경선 또 어떤 400m 높은 데 약재고 예,
0: 네, 맞습니다.
4: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약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0: 연황금으로 된 이 약재가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예, 아주 훌륭하죠. 예.
4: 약재가 좋으니까 이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원래 그런 네. 겁니다.
4: 예, 난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약 다 받았는데 우리 친구도 지금 예, 이 약 쓰고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은 예, 중풍이 와서 예, 좀 말하기도 힘들하고 걷기도 영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 많이 좋아졌다면서 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배달 받았으면 쓰겠다며 그랬대다.
0: 아, 예. 배달 받아 쓰셔도 아주 좋죠. 예.
4: 네. 그래 예. 선생님 예.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우리 올케 갔는데 예. 저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무슨 신경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며 이런 예. 병이 이게 장약 심해방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0: 아, 예. 일단 이게 신경성이라는 게 앞이 붓기만 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또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 또 신경성으로 또 예, 그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된다지요. 예, 그러나 이 장약 심내방어는 이 아주 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입니다. 예, 그런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준다. 예, 그러면서 예,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게 되죠.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하 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라고 신경재생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주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그리고 이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언은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주는 이런 약이고 이 약은 또 혈압이 낮다 높다.

0: 동안에 일상 생활에서 제대로 생활 못했습니다.
1: 예.
0: 부축, 마누라 부축 받아야 돼. 좀이나 생활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1: 중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
0: 예. 어제 그쪽이나 그 해담이하고 계속 먹어도 중농공에 걸려가지고 소리 두 번씩 오면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 저 탄양은 다 써도 예, 어제 굶지 못했습니다. 길에다가 소리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방송 광고 들었는데 이 심내방에서 탄소리를 듣고 기분 등 했습니다. 예. 아니 서장약이 이렇게 좋다고 또 약재가 다 쪽이나
1: 소화제니까
0: 이런 걸 만든 게 예. 예. 그래서 거기 기회가 딱 들어와서 영어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 심내방만 먹으면 썼는데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지도로 받으니까 예, 혈압이 이렇게 조절해서 이틀 사흘에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혈압이 온종일 잘 되었더라.
1: 예.
0: 예, 그래서 예, 그 후에는 예, 한 6달 지나니까 해람 양은 예, 알먹었댔습니다.
1: 아.
0: 그래도 예, 온종이 잘 되니까 나 그러나 속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때도 어떻겠는가 이래서 예, 약 자꾸 계속 더 먹게 됩니다. 심내방에 예.
1: 아, 그래 처음에 그 유지량 하면서도 어제는 많이 좋아졌대도 예, 유지량을 하면서 자꾸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수면은 그래도 제프의 아이와도 좋지 않을까 예?
0: 예. 예. 벗어나면 좋지요. 예.
1: 예.
0: 이 상태를 예,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소변도 못 빠기려고 민 앞에 밥도 못 먹고 머리 얼빤해가지고 오리버리 해가지고 서리 밤잠도 말도 바로 못하고 떨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제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1: 많이 좋아집니다. 이 약은 예. 우선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드리면서
0: 예. 2년 쓰니까 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지는 예.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예. 그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으니까 내라고 어찌 안 먹겠습니까. 나도 같이 아픈데
1: 그렇죠,
0: 이 바위에서 예. 살면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숱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래서 정말 몸이 망가지만 망가졌습니다. 예.
1: 예.
0: 거기다가 신경문란까지 왔지. 그다음에 신율이 빨라서 신장 팍팍팍팍 뛰다도 어떤 때는 막 내장질이 나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맥이 없고 이랬댔습니다. 머리 아프고.
1: 예.
0: 그랬던 게 이 약을 선생님과 물어보신 게 지금 발팔해졌습니다.
1: 아.
0: 예. 같은 년이 냄새에 따라서 나름 모두 오늘도 말합니다. 젊어졌다고. 년이 어째 그리 곱아졌는가. 원래 나는 예. 이렇게 학생은 희지만 해도 이 눈에 빤이 크게 나와가지고 신진대서 잘 아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까맣까맣게 깨다닥다닥 했댔습니다. 굉장히 머릿속에 부서졌습니다.
1: 이게 당귀 안에 피루산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이게 막아준다 말입니다. 해서스 성청을 막아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로냄반이 지금 있다거나 또 그 잠이 폭 남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이 얼굴이 싹 그것서 삐끼지가지고 소리 오 고바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 잡숨이.
0: 예, 마시해졌습니다.
1: 예.
0: 예. 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 기분도 영 좋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 예. 예.
0: 그리고 또 밥도 잘못 먹고 맥이 없고 하던 게 팔팔해서 예, 모두 그랍니다. 그러면 어, 너무 지구리 빨리 하얀하면서 어, 저 종아기는 원래 약 빠르다 하면 이래미 기랍니다. 괜찮합니다. 예.
1: 좋은 일이죠. 예.
0: 좋습니다. 또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 예.
0: 예. 예. 근데 우리 아바이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 이 생나 범마다 예, 우리 활동이 좋을 때만 쌉니다. 무식한 말로 예, 좀 니도 보자고.
1: 아이, 그렇지. 어느 사람나 예. 다 그런 법입니다, 원래.
0: 예.
1: 아무래도 쌍기도 봐야지.
0: 약 어디 있습니까? 예.
1: 예.
0: 이 약 내놓고 우린 다른 약 치료 잘 아이 되니까 나 예. 효과를 못 보니까 아이스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좋습니다. 우리 아빠의 친구도 있는데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집에 해서 말을 물어보고 썼는데 한번 배달에다 예술인 수강 먹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두 번 중풍이 오고 그 사람도 우리버리합니다.
1: 아 중풍이 오면
0: 예.
1: 그렇죠. 예.
0: 얘기는 활동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 오늘도 이겼다. 오, 그거 우리 더 싸겠어 하면서 이랬대요. 오늘 배달받겠답니다.
1: 전 그분은 장기석을 쓰면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2417979.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우리는 강의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예, 강의도 너무 맛소도 듣기 좋고 그다음에 뭘까 강의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유.
3: 우리는 이 약, 예, 이 심내방 약으로 천연들 약재고 또 네 가지 한금으로 들어간 아이 그 약재 또 네 가지나 들어가지
1: 예.
3: 이런 약을 쓰니까네 우리 집에서 그랬다. 기분이 엄청 좋고 이런 약이 어디서 찾아보고 어떻게 그 거기서 드려야 우리 이거 그 선생님 강연하면 우리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1: 그렇죠. 예.
3: 여기서 죽은지도 옛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어제 그러면 혈압이 양면 40까지 올라갈까 한 날에 세번 세 가지를 먹는데 세번 먹고 아, 다음 중에 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0: 병원에 몇 번 입원했지. 그래도 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길밖에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걔들이 운이 열렸는지 기운이 돌아왔는지 이 아버님 바로 그새 강의하시는 것 듣고 소리 정말 이 약 선택한 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게 예. 무슨 도탄 약을 다 써서 아이들 가서 이 약은 하여튼이에요. 전해지 약이 힘이 세야 될 겁니까?
1: 그렇죠. 이게 서상약이 해발이 그렇게 네. 높은 곳에 야생약재로 만든 길에나서 힘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오염이 없고 이런 그렇죠. 약이지 않습니까?
0: 세계에서도 예. 이 중국의 서상약을 다 승인한다 될 겁니까?
1: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 신경활성효소 여기 아주 네. 그 선징수환이 여기 풍부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신경세포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수복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뇌신경이 한번 파괴되면 이거 개변하는 이 뇌신경세포로 개변하는 시간이 120날이 수요됩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이 약을 잡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복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를 빨리 개변해 죽을래 모든 지금 그 중풍에 온 분들이 그렇게 회복이 빠른 게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선직수환이라는 예. 게 뭐가 자꾸 이렇게 내생체가 나오자니까 어떻습니까?
1: 신경수환이라는 게 이게 객관화 네.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서 제일 그 중요한 이런 성분인데 내가 그 이 오전에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선징수환에 대해서 간단히 이거 했는데 우리 이 선징수환이라는 게 제일 그 이 선징수환이 풍부한 이게가 이 그 이 객관화 동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네. 동물이 한 그 그게 있는데 객관화 이 선징수환이 그 동물이 제일 그렇게 풍부하다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고래 같은 게 생긴 그런 게인데 거기 선징수환이 제일 풍부한데 그 동물은 예. 그 한 번 그런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예. 다시 거기에서 자라난다 말입니다. 그런 이런 그 뭡니까 선징수환이 우리 거기에서 추출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객관화 약재의 뿌리에서 추출물에서 또 이 기름을 짰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객관화 이런 선징수환이 나왔다 말입니다. 우리 지금 약재에서. 그래서 이 선징수환이 그렇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0: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징수환은 많이 보충해 그런지 회복이 빠르고 예. 그다음에 심리혈관 질병은 어쨌든 중풍이 오기 전에 이 약 쓰면 좋고 예. 걸린다면서 제품이 오지 않을까 다 선징수환은 그게 보충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서 선징수환이 여기 보충된 미설이 초인기 생물신경활성효소에 이 선징수환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지금 뇌세포를 수복하는 시간이 120날이지만 우리 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뇌신경세포를 개변시켜준다 말입니다. 예. 수복해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중풍이 온 사람들이 빨리 회복됩니다.
0: 알았습니다. 예. 어찌길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 이 약을 잡수고 혈압이 조절되고 선생님이 또 그다음에는 네. 치료하여서 또 그래서 예, 한 여섯 달 아홉 달 쓰고 나니까 혈압이 조절되니까 그다음에는 아이 거기다가 연결해서 선생님이 연결해서 또
1: 예, 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2: 네,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하늘은 개인 날에는요, 이 파란색, 저녁에는 붉은 주황색, 밤에는 검정색입니다. 네, 비구름이 잔뜩 낀 날의 하늘은 어두운 회색,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은 연회색빛, 이 폭풍우 치는 하늘은 밤하늘과는 또 다른 검정색이죠. 1년 365일 중에 어제와 같은 하늘을 보기 쉽지 않고, 네, 그만큼 날마다 하늘은 다른 색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파랗다고 하면서도 푸른색이나 파란색 말고 하늘색이라고 부르는 색깔이 있습니다. 네, 하늘이 늘 같은 색을 보여주지 않은데도 맑고 푸른 빛을 하늘색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마도 하늘이 보여주는 색 중에서 가장 고운 색을 골랐기 때문일 겁니다. 1년에 맑은 날이 몇 번 없는 인색의 빛깔도 이 하늘색처럼 정한다면 비바람 불고 폭풍우 칠 때 색깔이 아니라 가장 맑았던 날 중에서 자기 색깔이 가장 분명했던 순간으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지금은 성공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관리 시스템, 실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퀄리티 월드, 핵심 가치 목표, 10년 계획,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해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를 도와줄 시스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설정하신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두 가지 시스템, 습관 메이커와 패턴 스케줄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습관 메이커 활용법입니다. 우리 뇌는 충분히 반복돼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에는 본능적으로 저항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리면 최소 3주 이상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3주라는 기간은 생각이 대뇌의 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주 이상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시려면 이후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앞에서 작성한 10가지 목표 중에는 영어 공부, 다이어트, 금연 등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목표들은 습관 메이커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수행 여부를 체크하시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3주, 단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21일만 버티면 여러분의 뇌는 그 행동을 더 이상 낯선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패턴 스케줄러 작성입니다. 네, 사람들이 목표 달성 및 실행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일을 진행하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순한 30분만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 헬스클럽까지 이동하고 클럽 안에서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 계산하면 하루 30분

동안 계획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은 그 이상 지연은 갑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및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습관 메이커의 지정한 항목들이 실제 패턴 스케줄러에서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 동안 이루어질지 확실히 배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반드시 다른 일에 의해 잠식되기 마련입니다. 패턴 스케줄러를 잘 활용하면 방학이나 휴가철 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흐트러지기 쉬운 생활 패턴을 바로 잡아주는 장점도 얻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황금 시간 관리에 대해 참고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황금 시간이란 목표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지난 한 주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다음 일주일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해를 향한 10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황금 시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패턴 스케줄러에 매주 30분 이상의 황금 시간을 꼭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한 주 전체를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에게 선물 주기인데요. 목표 달성은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으로 자신에게 줄 선물을 미리 정해둔다면 성취감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5kg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 나 자신을 위해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와 화제가 됐던 예쁜 미니스커트를 선물하겠다라고 정해두면 다이어트가 힘들 때도 그 옷 입고 멋지게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 인생 최고의 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이루었을 때 줄 선물을 그리고 10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었을 때 줄 선물을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페이스 메이커 시스템 가동인데요. 습관 메이커와 패턴 스케줄러를 작성하고 나에게 줄 선물까지 정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내 인생 최고의 달성 확률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표 달성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줄 페이스 메이커를 만나러 가시길 권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즉, 내 인생 최고의 해를 기획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든든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목표 관리 시스템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떠하신가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차오르십니까?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스템이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좋은 시너지를 의지가 약한 순간에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표를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실천 시스템, 즉 습관 메이커와 패턴 스케줄러, 황금 시간 관리, 자기 보상, 그리고 페이스 메이커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제 모든 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도구들이 여러분을 인생 최고의 해로 인도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와 그가 열어젖힌 합리적인 의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란 믿음만으로도 병이 나아지는 그 심리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고대인들도 믿음만으로 모든 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애급의 파피루스 기록들을 시대 순서로 살펴보면 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 간절한 믿음과 주문에 의존했던 의학에서 벗어나 인간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몸을 이해하고 처방하는 합리적 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곳, 바로 고대 그리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막을 올린 주인공이 바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네요. 자, 히포크라테스는 에게해 남동쪽의 코스섬에서 태어나 의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리스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뛰어난 의술을 펼쳐 명성을 얻었고, 그를 중심으로 히포크라테스 학파라는 큰 학파가 형성됐습니다. 그의 업적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사실 당시 학파의 총체적인 의학적 견해로 보아도 좋답니다. 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합리적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조차 당시의 신화적 세계관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의 집안 시조는 아스클레피오스였다고 전해집니다. 후손들이 신화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 즉 플라시보 효과를 주었을 겁니다. 또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는 뱀이 감겨있는 형상이 있는데, 뱀은 허물을 벗으며 재생을 상징하여 의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났던 당시 그리스의 치료법은 다른 고대 문명의 주술적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며칠간 목욕과 금식으로 몸을 정화하고 제사를 드리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치료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는 주술적 치료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 치료가 가능할 때는 그것을 우선시하되 필요에 따라 주술적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의술은 현대의 엄격한 이성중심 의학보다 훨씬 탄력적이었고, 결과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능숙하게 활용한 첫 번째 서양 의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리론은 바로 체액설인데요. 인간의 몸에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네 가지 체액이 있으며, 이 체액들의 균형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식이요법, 운동, 목욕 등을 통해 체액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었습니다. 외과 수술이나 약물 같은 외부 개입은 최대한 피했는데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의사의 역할은 이 자연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액설은 무려 2400여 년 전에 정립돼서 불과 200여 년 전까지 서양 의학을 지배한 강력한 리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다소 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체액의 변화는 여전히 병의 원인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모여 붓고, 감기 걸리면 점액인 콧물이 흐르며, 당뇨병이 있으면 침이 마르죠.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에도 체액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우울한 심리 상태를 멜랑콜리라고 하는데, 이는 검은색과 체액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흑담즙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온갖 조술과 미신이 난무했던 시대, 이성과 관찰에 기반한 합리적 의학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질병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태도는 이후 수천 년의 의학 발전에 초석이 됐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시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색깔도 하늘색처럼 정한다면 어떨까요? 비바람 불고 폭풍우 치던 날의 색깔이 아니라 가장 맑았던 날, 내 빛깔이 가장 분명했던 그 순간으로 나를 기억하는 건 어떨까요?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내일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색으로, 자신만의 하늘색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 예, 어떤 병원인지,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병원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3급 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리고 자체 특색인 치료,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이같이 현대병원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어려운 난치성 질병에, 예, 대체적으로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3차 신경통, 또한 원인불명, 예,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전신에 고성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통증, 예, 어떤 검사 해봐도 예, 발견이 잘 되지 않는 이 어려운 통증에, 그리고 말초신경염, 또 정형외과 수술 후에 남은 예, 또 만성통증, 자율신경실조증, 예, 이것도 지금 참 예, 림상에서 흔한 증상이지만 별 해결 방법이 없고 또 어떤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요추의 협착증, 예,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다리가 내리저리고 불편해서 걷기 어려운 증상, 예, 즉 좌골신경통, 예, 늑간신경통, 예, 전신에 오염된 상처로 인한 근육이 뻣뻣하게 예, 경직되기도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 그리고 아마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예, 자가 면역성 질환, 여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예, 한호를 그대로 직역하면 류풍습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또한 대퇴골 모혈괴사, 예, 통풍, 예, 예,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예, 눈, 입이 어디나 자꾸 말라들면서 아무리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 또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예, 발바닥이 아파서 아침에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에는 발바닥이 찌릿찌릿하다 하는 병에, 그리고 배체트병, 예, 백색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혈관에도 염증이 일으키고, 예, 반복되는 구강에, 입안의 개양, 입안이 현다 하는 뜻입니다. 외연부의 개양, 눈, 예, 눈의 포도막염을 잘 일으켜서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 홍반, 예, 결절이나 관절통, 소화도 신경 혈관, 여러 기관을 침범해서 손상 일으키는 병이가 바로 배체트병입니다.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치료해도 효과를 못 봤다 하는 분들이 예, 종종 있는데, 예, 이런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의 예, 새로운 치료료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그 피부에 예, 건선, 예, 이것도 적지 않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신경피부염, 예, 스테로이드, 즉 격소에 의존해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홍반낭창, 크롬병, 예, 예, 소화도에 어디든지 염증을 잘 일으키는 예, 크롬병, 궤양성 대장염, 또한 난치성 위식도역류병, 그리고 만성재발성 췌장염, 예, 또 만성두드러기, 예, 또한 그 자신 면역성 질병으로 일으키는 갑상선 기능 저하, 예, 이거는 대사 호르몬이 분비의 결핍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난치성 골반에 반복되는 통증, 또한 예, 하복부에 자주 경련이 일어난다, 통증이 생긴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입이 인후 질환으로, 예, 여기에 그 특히 안과에 녹내장 또 합병된 황반변성, 시신경 이명, 귀에서 소리 난다, 예, 메니어르병, 다발성 경화증, 예, 또는 담즙성 담관에 염증이 생긴 경우, 예, 그리고 담즙 역류성 위염, 예, 예, 그리고 피동맥 고혈압, 또 원인 불명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 예, 이게 다 어려운 병입니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예, 휴식을 잘 취하고 예,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충분한 수면을 해라 하는 예, 여기에 그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이 새로

0: 새로운 치료 방법 면역 각성료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신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섬유화되기 쉬운 체질을 개선해 새로운 병조를 막아주고 또한 부강주사해료법 이미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 주사를 복부에다가 주사하면 우리 인체 자체 면역의 세포가 갱신하면서 이미 노화된 세포는 배출하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이나 증식을 하면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아, 저는 점수비대가에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0: 전립선 비대, 예.
2: 예. 저녁에 뭐에 그래서 소변 자세가 많아서 자지도 못하고 한 네 번, 다섯 번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0: 예.
2: 그래, 가서 치료를 한번 한 게 지금은 예. 그래서 한 기쁜이에 두 번 이상. 이래 효과도까지 가서 좀 더 치료를 하자 그런다.
0: 네. 효과를 확실히 봤다 하는 건 믿음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현대병원에서는 그 치료에 대해서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잘 낫지 않는다면 계속 예, 났을 때까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네, 무릎이 아파서 두 번간 치료를 했습니다. 두 번간 치료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친구를 지금 우리 어제는 오늘이 열흘이니까 가는 날인데 내일 가는 날인데 친구를 가자고 그랬나. 그 친구도 허리 아파서 꼼짝 못한다 집에서. 그래 내 이 현대병원에 가서 모든 환자들 허리 치료한 사람도 많고 이 무릎 치료를 이러는 사람들도 욕 많다 하니까 자기도 내일 가보겠답니다. 그래 같이 갈까 안 해 전화드립니다.
0: 가보겠다고 예. 아직은 예. 치료하지 않은 분 예. 그분이 이제 가서 한번 치료하면 예,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한일 같이 가보면 알겠지. 예,
0: 효과 있으면 계속 치료받고 효과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런 허리하고 다리 너무 아팠어요. 가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몇 번 치료했는데 여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허리 다리 아파서 척추 협착증입니까? 여보세요?
4: 예, 척추 협착증이고 여주가 한번 탈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0: 예.
4: 걸으면 아프고 아이고 괜찮은데 걸기만 하고 열이 막 잡아당기고 그렇게
0: 예.
4: 그 현대병원에 가서 몇 번 치료받은 게 요즘은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난 일단 무릎 관절 벌써 아픈 지 한 1년 됐는데 근데 다른 데가 물어보면 그냥 무릎 관절이라서 어디 쏴 남았더라도 길이 바로 쏴서 겁이 나서 맞지 않고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요.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좋습니까? 예.
4: 예. 그래서 내 이번에 그 며칠 내일이나 또 한 번 더 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몇 번 더 가야 될까요? 무릎 관절 인사 안 나가.
0: 모두 몇 번 치료받았습니까?
4: 모두 두 번.
0: 두 번. 일반적으로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좀 낫고
4: 아,
0: 예 엄중한 분들.
4: 아프다 말입니다. 그러고.
0: 예 엄중한
4: 예,
0: 분들이라.
4: 다리도 세게 아픈다. 예, 아무래도 한 너도 몇 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났을 때까지 병원에서는 책임져 드립니다.
4: 예, 다 났을 때까지 치료.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4: 내가 그 치료하면 그런 효과는 뭐 없는 데서 내가 효과 잘 봤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네, 한 가지 검사 한번 합시다.
0: 예.
5: 네, 우리 그 진척이 한 분인데, 뭔가 이래도, 이분 백전풍이 있습니다. 예.
0: 백전풍, 예, 백반증. 예, 그거 백반증이라 합니다. 예. 네,
5: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래게 되면, 이내암이 쨍쨍,
0: 예.
5: 이렇게 되고, 손도 쨍쨍, 이렇게 그렇게 되고.

0: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백인에 의해 뭐 어디 잘하는다고 소문 나고 뭐 이런데도 다른 데 약도 써봤는데 지금 효과 큰 효과 없습니다. 그래 내이 현재 병원에서도 이 부가적법으로 이것도 치료할 수 있겠는지 그런가 지금.
1: 예, 백반증이란 이게 여러 피부에 흰 반점이 얼굴에도 그렇고 몸에도 그렇고 이게 뭐 직접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것 때문에 좀이 대인 관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자기 좀 기분상에 움츠러들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서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데, 이게 잘 낫지 않는, 이런 병인데, 현대병원에 2652120에 문의해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지금 먼저 내 문의해보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허리 다리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두번 치료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집이 6층인데 못 내려왔댔습니다. 근데
1: 예.
3: 지금 치료를 두번한게 매일 내려와서 두피도 바꾸고 상선도 제기고 매일 그럽니다.
1: 예.
3: 그래, 이리 효과 좋았어요. 내일 선생님 또 이렇게 가서 또 치료받자, 치료 날짜 돼서 치료받자 그럽니다.
1: 며칠 됐습니까? 두번 치료했습니까?
3: 예, 두번 내린 열하리 됩니다.
1: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 시간 됐습니다.
3: 예, 선생님 물어보시죠. 백반수이란 게 하얀 점이 똑똑 있는 거 백반수이랍니까?
1: 예, 좀 얼굴에도, 뭐, 입술에도, 뭐, 예, 몸통 아래도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해결이 잘안 되는 병입니다. 병이라고, 피부에 나타나는 반점인데 이게 뭐, 크게 뭐, 생명 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3: 아,
1: 예.
3: 그럼 우리 친척이 남단데 좀 몸에 있습디다. 긴게그 나도 이렇습니까? 가만 놔둡디다.
1: 네, 뭐큰 영향은 없는데 그게 또 퍼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남이 봐도 집안에서 또한집 식구를 해도 보면 어쩐지 좀 남한테 이상한 감을 준다는 것으로 좀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3: 그럼
1: 치료해 보려면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김내 현대병원 가봐라고 내 말하겠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3: 감사합니다.
1: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네, 부광수사료법이 정말 이 부광수사료법이 참 좋습니다. 이게 세포재생요법이라 하는 게 우리 둘째 언니 저기 언니가 용종 귀신 거기 있는데 여름부터 이렇게 가을이 들어서서 자꾸 해마다 번갈이 자꾸 그 허리뼈 선생님이 요새 맞춰서 자꾸 떼어난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 그냥 여름에 그 무료로 그 세번하는 거, 그것을 깨거나, 그것을 그화한 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찍은 거, 그거 빌어내고 3번
1: 세
4: 무료로
1: 번다
4: 하는
1: 했습니까?
4: 거. 예, 다 했습니다.
1: 오,
4: 그래서,
1: 예.
4: 어떤 게까 시간이 어서는 1~2달째 모두, 치료하는 게한 달이 걸리고 그다음 어느 2달 지나서 3달에 했는데 가서
1: 네.
4: 영종에 가서 사진 찍어본 게 그게 선생님 다 그게 여자 맞춰서 그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다 들어갔더란다 선생님.
1: 예.
4: 예, 그래 야 그래 막아 이게 정말 뭐 무슨 아니 38년 동안 이관래 원장님이 이게 정말 애기를 창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거서 이렇게 지나간 일이 애라면 정말 확실하게 이게 정말 허리병 정말 저희 아주 정말 명약은 이랬죠. 그래, 너무 반가워서 고맙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할까요? 그 할머니 둘이 또 인생 많습니다. 80이 넘었는데 허리 싹 구부러져서 거서에 무슨 저기나 뭐 어찌고 말까 했다니 어디 죽을 때 왔는지 무슨 그걸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 직접 보고 나니까 직접 봤다 말한다 한 말이 그러니까 두 분이 또 그럼 어찌겠는가 돈도 그리 많지 않게 절반 가기를 한데 가겠답니다 지금
1: 예.
4: 현대병원 찾아가겠답니다 두 분이 지금
1: 예. 허리 구부러든다. 이게 뭐,
4: 예.
1: 너희들이 뭐, 응당한 일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4: 그렇습니다.
1: 질병입니다.
4: 나이에 늙고 많이 그런 거 한답니다.
1: 질병 때문에 다 고부랑 할머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펴고 다닐 수 있는 노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4: 그래.
1: 예.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지금 100세 시대로서 80, 뭐 90, 아직도 10여 년, 20년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허리 구부리고 산다는 게 그게 참 어렵기를 짝이 없습니다. 에?

0: 하고 집안에 마에 그냥 있으니까 이 근육이 사람이 노인이 되면 근육이 다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또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빨리 하루라도 고쳐서 예, 허리 쭉 펴고 예,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예 말씀 일대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하세요.
3: 예, 사촌언니 요즘 반투출해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영, 다니기도 좋고 좀 거리도 좀 피질까 한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쩜 또 치료를 할 날짜 돌아온 다음에 예약해달라 얘기를.
0: 몇 번 치료 받았습니까?
3: 두 번 받았다. 아,
0: 두 번 가지고 다 낫을 수 없습니다. 예. 예.
3: 그렇죠. 예. 예.
0: 두 번째 치료 끝난 지 며칠이 됩니까?
3: 열 알이 된답니다.
0: 아, 예. 그러면 세 번째 치료 받을 날이 됐습니다.
3: 예. 예. 그래 받자고 예약하죠.
0: 예. 265-2120에다가 4시 전으로 전화해 예약이 됩니다.
3: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이모가 예, 경추에 발을 들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머리 빗지 못하고 머리를 감지 못한다. 남이 다 감아주고 수술시켜줘. 예, 그렇단다. 그래서 예, 지금 약이란 썼는데 효과를 보지만 친구란 많이 맞았단다. 그래서 네. 효과를 보지 못한데 아이,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데 그래서 치료 가서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겠다고 예. 전화해달래서 내 그래 전화드리는 겁니다.
0: 그게 얼마나 예, 불편하죠. 예. 예, 머리도 못 빗고 어저께도 그렇죠. 불편하고 아 이게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그분이라고 약을 뭐 안 쓴 건 아니겠죠. 써봤겠죠. 아, 예.
4: 당약은 다 쓰고 다 친구도 얼마 했는데 모른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어깨에 짐짤이 다닥다닥 나도 예. 예, 아프게 짐을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지금 현대병원 하면 여러 가지 잘 낫지 않는 병 가운데서도 골관절 질병 치료에 이 부강수사요법이가 예, 아주 인정을 받는 예, 이런 치료입니다. 예.
4: 아침 몇 시에 전화 치모 받습니까?
0: 정상적으로 한 예, 7시 반, 8시 후에 전화 치면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 치고, 그 모시 가자고 그랬나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저기, 우리 사촌 언니도에 현대병원에가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다.
5: 요토판 투수에 협착증이 와서 허리 조금 예. 꼬불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리 내리저리고 걸 통증이 나서 얼마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0: 예. 예,
5: 두 번 치료를 한 게 지금 영 효과가 영 좋답니다.
0: 두 번 예. 치료받았습니까? 예.
5: 그냥 이제 다리 저린 것도 좋고 아이 저리고 그 다음에 걸는데도 많이 이선 보고 좀 걸을 수 있단다.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 누울 수 있고
0: 예.
5: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 또 세 번 맞다고 세 번 맞아야 되지 않고 뭘까
0: 적어도 한 세 번 치료는 경고해야 예. 예. 그래야 예. 좀 제대로 치료되고 또 엄중한 분들이라면 혹시 네 번 다섯 번 치료 수여될 수도 있습니다.
5: 그렇죠.
0: 예.
5: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가보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0: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

0: 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요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흔합니다. 예, 요통, 허리 통증, 예, 살면서 한 번 혹은 그 이상 경험해 본 분들이 적지 않는데 여기서 가장 흔한 것은 예, 허리 삐끗했을 때 예, 허리 그 좁이에 과도한 물건을 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예, 또는 예, 과도한 운동 예, 예, 이런 것으로 예, 근육이나 예, 허리 근육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그 척추 주변이 과도하게 긴장될 때를 가리킵니다. 예, 여기에 주로 인대 근육 힘줄 조직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예, 그리고 파열되는 경우 그리고 주간 관절의 예, 활액 조직에 자극성 염증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또 많은 것은 중년 노년에 와서 많이 발생하는 요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 예, 이게 참 어려운 것으로서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 요추간판 탈출은 좀 중년 예, 50대 전후로 해서 흔히 발생하고 좀 상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척추의 요추의 협착증은 아무 이유 없이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예, 어떤 변화가? 예, 우선 척추체의 뼈의 노화로서 골질 증상이 생깁니다. 뼈는 노화되면 뼈 가시 같은 게 돋아나옵니다. 젊었을 때나 건강한 뼈에는 골의 뼈의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유독 나이 드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신경관 쪽으로 돌출이 되면 바로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외교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각지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면 진흥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일본 전 중의장 고노 요헤이의 서거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 연구원에서 편집한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이 최근 조항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해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중국과 세계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중대 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이 있고 대국 책임을 구현하며 인류 발전의 흐름을 인도하는 일련의 새 리듬과 새 조장, 새 창의를 제기한 동시에 우리나라 대외 사업을 지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습근평 외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외교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하고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부한 중대한 이론 성과입니다. 이는 외교 분야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국정운영 사상의 집중적인 구현으로서 중국 외교 이론과 실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막수주의 국제관계 이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신시대 우리나라 대외 사무를 위해 근본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 외교 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됐습니다. 저서는 보고와 연설, 강연, 축사 등 134편을 수록했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저작 63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에 저작 71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외교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호를 잘하는 한편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한층 더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개척 혁신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 관계의 새 구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키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한층 더 튼튼한 전략적 지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괴기의 초태에 각지들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면서 신품질 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망종절기에 흑룡강승의 주요 농작물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식물 보호의 도움으로 전송 여름철 농토관리 사업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밭에서는 4대의 자주 분무기와 식물보호 무인기가 협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칠대하시 가자하고 만룡촌의 당지부 서기 임청용은 올해 기계에 스마트 분무 시스템이 추가되어 야갯 분사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전통산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꺼번에 몰아가거나 거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하나의 모델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각지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며 현지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지역의 자원 조건, 산업 기반, 연구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의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량질의 발전으로 향한 전통 산업의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우리나라 장비와 도구 구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장비 갱신과 기술 개조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통 산업의 개조 승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총부하부 도총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기계, 자동차, 전력장비 등 산업의 새로운 성장 안정화 작업 계획을 이행하고 장비 갱신과 자동차 신구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비 공업의 주요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상징적인 제품 공략과 성과 보급 응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사천성은 인공지능을 1호 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전송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가 4천억 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산업이 기술 돌파에서 상업적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고신구의 사천성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에서는 약 30대의 로봇이 공정사의 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착, 운반 등 정밀한 동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가 융합된 훈련 방식을 통해 로봇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훈련장 책임자 풍진우는 우리 일기에는 송도의 현장 데이터 수집 장비 100개 작업장을 마련하고 2기에는 자공, 의빈, 광원 등 하위 지구급 도시에 차례로 상응한 지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지방 특색의 건강관리봉사, 공공봉사, 공장 운영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신품질 생산력이 신속히 성장해 산업 성격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 4분기에는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부가가치가 전체 규모 이상 산업의 35.1%를 차지하여 밸런스트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디지털 지능이 깊이 있게 강화되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폭발적입니다. 친환경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이고 신품질 생산력 자체가 친환경 생산력입니다. 최근 국가탄소측정센터의 직원들이 복근성 복제한 철강기업의 탄소측정진단, 데이터 검증, 탄소 배출 계산 일치와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기반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탄소계량센터의 리민비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기술 연구 개발, 표준 제정,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 계량 기준, 탄소 계산 방법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이중탄소 전략의 실행과 복근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공 우주, 량자기술, 생물의학 등 분야의 혁신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산업 발전이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신용화로 나아가고 신품질 생산력 육성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주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라는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0: 시기에 실물 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의 기반을 두고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계 정돈시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이행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작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심계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업무를 엄숙하고 참답게 진행해야 하며 류형별로 문제점과 시정과제 명단을 작성하고 목록별로 책임주체와 기한을 명확히해 정돈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심계 단위는 문제점을 대조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하며 주관 부문은 정돈시정에 대한 지도와 동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더욱 강화해 정돈 시정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심계 정돈 시정을 계기로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격히해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재정 과학 관리에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국과학기술대회 정신 관철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확고히 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직 실행해 주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미치는 전략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연구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해 원시적 창조에 유리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신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기획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교육 강국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한 전력 과제를 이행하고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며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공공봉사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자원의 통합 배치를 최적화하고 투자 보장을 강화하며 소양 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임을 지적하면서 중점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생태계 최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생활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과학기술, 정책의 조합조치들을 잘 수행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새로운 안전위험부담에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 각종 교통사고를 억제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더 잘 보호하고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1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이며 전 중요한 의장인 고노 요헤이의 서거 관련해 유족 측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조전에서 고노 선생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서 장기간 중일 우호 사업에 힘써왔다고 썼습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 총리된 고노 선생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도 공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북경시 서성구와 섬서성 한중시는 직책과 과업에 집중해 동료와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학습 교육 이후 북경시 서성구는 학습 점검 개선을 일체화해 진행했으며 980건 이상의 정비와 정리 내역을 작성하고 113건의 역사 자료 문제 목록을 만들었으며 현장 방문, 민원 처리, 행정 절차 체험, 중요 지점 근무 등 680개 이상의 주요 임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도시 갱신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노후 주거지 종합 정비와 이home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리가의 한 노후 주거 아파트는 철거 후 재건축돼 주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파트 관리 봉사와 부대 시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단 가도에서는 조사와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 공급 접목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부문을 도입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삼리아 1구 28동 주민 왕봉진은 문제가 생겨 연락만 하면 금방 달려온다면서 거주 품질과 봉사가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는 도시갱신 분야의 역사적 잔여 문제 목록 67건을 중점적으로 세분화해 목록관리, 지도기반 진행 상황관리, 동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단회랑 공정을 포함한 일련의 민생 프로젝트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갱신의 실질적인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조직부 최위천 부부장은 우리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논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상하 연동을 강화하며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합력을 형성하며 학습 점검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고품질 발전과 고효율 관리를 저해하는 일련의 심층적 모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한중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에 파견해 현장 방문, 시장 주체의 경영 발전 수요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의 차산업, 전자상거래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시장 진입 주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업 공장 설립, 점포 개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업계 표준이 불명확하고 업무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가는 상황이 발생해 프로젝트 추진 효율과 산업 품질 향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시 행정심사봉사국은 여러 부문을 주도해 각 분야의 법규 기준 심사 절차 규제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차 생산, 라이브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위한 새로운 창업 지침을 마련해 시장 주체의 경영 정착을 위한 전방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영자 향범은 계획 단계부터 자격증 취득까지의 기준이 생겼고 소방, 위생, 치안 등 여러 경영 요구사항이 통합돼 창업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됐다고 표했습니다. 한중시는 경영환경 개선, 특색산업 육성, 시장주체 지원 등 주요 난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1,100개 이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점검했으며 현재 항목별로 조치를 세분화하고 종합정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 조직부 리초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한다고 표했습니다. 대중을 위해 당을 세우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는 실천을 한다는 총적 요구에 립각해 대중과 기업,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학습교육 성과를 경영환경 최적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할 것입니다.
0: 2026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이 11일 북경에서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레빈들은 인권 존중과 보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습금평 주석은 2023년에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에 축하 서한을 보내 안전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네 차례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 사업에서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빈들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인권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개 국가와 유엔을 망라한 국제기구에선 400여 명의 국내외 레빈들이 회의에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는 단계적 목표와 지표적 과제,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노 요요의 서거는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녁 여러 일본 매체가 일본 자민당 전 총재 고노 요요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올해 4월 기자는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이치의 추도식에서 고노를 만났습니다. 당시 89세의 그는 천천히 무라야마 영종 앞으로 걸어가 옛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고노는 추도사에서 당신은 35년 동안 일본 역대 내각에 계승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깊은 염원이 그 대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아시아에서의 일본 식민 재배와 침략 역사를 더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평가는 고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93년 고노 요히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발표해 일본군이 조선반도 중국 통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현지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의 중요한 공식 문서로 되었고 침략 역사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침략 전쟁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곧 침략 전쟁 자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명예 교수인 고게츠 아츠시는 기자에게 고노 담화가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오랫동안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 상반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위안부 조각사항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또 정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0: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우익단체가 만든 교과서는 위안부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이라며 일본군이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요즘 일본에서는 우익화 경향과 신형 군국주의 사조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노 다마는 무라야마 다마와 마찬가지로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치 추모회의 말미에 고노는 이제 정치는 다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군비 확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평화를 확고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매우 요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요후 고노 다마를 발표하고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를 지키던 고노 요헤이도 떠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요헤이를 추모하는 글의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고춘에서 집권자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질문은 아마도 오래도록 울려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노 요헤이의 소근은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0: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중임을 떠밀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간고분투의 정신과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정신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발양해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의 간부라면 개인의 명예와 지위, 리익을 가볍게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더욱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장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6.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연마해 능력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바줄로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도량이 작은 사람은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중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변혁의 시대에 미중유의 위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고 능력이 달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 회선이 빠르며 접수 능력이 강한 청년 간부들은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움에 열중하고 시간을 다투어 자신을 격상시킴으로써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은 지식을 풍부히 하고 재능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수단입니다. 오태동 동지는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되지만 책은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무에 몹시 바빴지만 틈틈이 독서를 했습니다. 리발할데에도 책을 보면서 리발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보고 나는 내 업무를 보겠으니 서로 각자의 일에 열중합시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싸내기와 파고들기 정신을 발휘해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며 책에서 지혜와 자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의 밭길을 늦춰서는 안 되며 거치대를 위해 건성으로 배워서도 안 됩니다. 학습을 잘하려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운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업무 수요와 결부에 배움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마크스주의 이론, 특히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당사와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학습하며 경제와 정치, 법률, 문화, 사회, 관리, 생태와 국제 등 제반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를

0: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실천에서 오고 실천은 진정한 재능을 키워줍니다. 당과 국가 사업이 관련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지도 간부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천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것은 지도 간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신중국 창건 초기에 해군을 편성할 때 당 중앙은 소경광 동지를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경광 동지는 총대로 해군을 접촉해 본 적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해군을 무에서 유로 바르게 발전시키며 당 중앙에서 맡겨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 속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대를 거쳐온 많은 앞지대 혁명가들은 모두 실천 속에서 경제와 과학기술, 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배워야 하고 칼날을 세우려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속에서 단련된 한동진은 사업은 하면 할수록 도가 트고 잘하게 되며 재미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지 경험을 잘 총화하고 연구하는지에 따라 수학의 다소와 재고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삐 돌아치며 기계적으로 일하고 사무주의에 빠진다면 인식과 업무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상 내가 강조한 몇 가지는 모두 젊은 간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의 신의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내공을 다지고 수양을 높이고 능력을 강화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뒤처지거나 탈락되는 자가 없이 모두 중림을 떠맬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해 두 번째 백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와 중탁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생산체부터 섬유원단,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석유 공급 문제는 석유화학 원자재 생산, 운송 등 여러 단계를 따라 전파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활 가계부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바디워시, 샴푸부터 비닐봉지, 포장상자, 패스트 패션 유류 운동화까지 가격 인상 목록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월 28일까지 4주간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의 바디워시 평균 소매가가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바디워시, 샴푸, 세탁세제, 커피 캡슐, 생리대, 생수 등 여러 일상 소비품 가격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원가 상승의 핵심 요인입니다. 생활용품과 개인위생용품에는 플라스틱병, 튜브 등 포장재가 대량 사용되고 세정용품에 필요한 파묘향료, 석유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기업들도 포장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기업 칼비는 유색 잉크 공급 차질로 인해 여러 인기 감자칩의 포장을 흑백으로 临시 변경했습니다. 일본 기업 가코미는 대표 도마도 소스 제품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투명 디자인으로 바꾸고 겉포장의 도마도 도안을 대폭 줄여 잉크 사용량을 절감했습니다. 옷장 속 의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폴리에스테르 공급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의 리온을 압박하고 있어 자라, H&M 같은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원가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일부 방직 공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운동화 역시 석유화학 소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신발 유통 소매업자 협회는 최근 보고에서 신발이 어디에서 구매되든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 단계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최종 소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가계부 이면에는 글로벌 석유 공급 구도의 복잡한 공급 사슬이 비춰집니다. 중국 해양 석유 그룹 에너지 경제 연구원 왕진 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의 일평균 통항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정상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 등 국가들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원유를 홍해로 우회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송 능력은 부족 부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중동 유전의 대규모 생산 중단과 감산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정유 공장의 대량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치솟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높은

0: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는 어려우므로 세계 원유 시장은 상당 기간 수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고유가의 영향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진 원장은 석유는 공업의 혈액과 같다며 유가 상승이 최종 소비재로 전달되는 주요 경로는 다음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도로 해상, 항공 물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생필품부터 전자상거래 택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송 의존형 소비재에 전가됩니다. 둘째, 농산물과 식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현대 농업은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농기계 연료부터 비료 생산까지 타격을 받아 양곡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최종적으로 빵, 육류 등 최종 식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석유화 원자재와 공업품 가격을 상승시켜 플라스틱, 합성 섬유 페인트, 세정용품 등 다수의 일용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항공유, 선박 연료 등 비용을 높여 교통과 봉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몇 가지 경로 중에서 화공 원료 가격 상승은 일반 소비재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진 원장은 포장재 부족에서부터 세탁용품 가격 인상까지 이러한 것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공통의 상류 원료인 나프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벼운 분액으로 현대 산업체계의 효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5천 종이 넘으며 90% 이상의 일상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섬유 제품, 일용화학 제품, 화학 비료와 농약, 의료용품,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면 나프타 공급이 갑자기 긴장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생산 체계 전체가 쌀없는 밥짓기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거대한 산업 체인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왕진 원장은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리처럼 맞물리는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상류 단계의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최종 소비 시장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석유는 소비 분야에서 뚜렷한 기능 고정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까지

0: 2016년 2월 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본 유출 위험도 높아져 터키 리라 화폐의 평가 절하 압박이 커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년간 역사적인 통화 가치 하락, 치솟는 통화 팽창, 빠르게 증가하는 일상계좌 적자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의 통화 팽창률은 최고 80%를 넘어섰고 현재도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 일부를 매각하여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국 통화 환율을 안정시켜 외환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지닌 준비 자산인 미국 국채는 달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택지로 되었습니다. 터키 경제학자 우르 골세스는 당면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은 유동성 준비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급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위여서 외부 충격 앞에서 드러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가 환율 안정과 통화 팽창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뚜렷이 증가할 경우 미국 국채 감축은 단기간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 시장을 지원하거나 대외 채무 상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당면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운행됨에 따라 미국 국채 가격이 뚜렷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부상 가격 변동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자산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험 부담 회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금융 결정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터키는 다자 관계 속에서 더 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는 단일 금융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규모 측면에서 볼 때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체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흥경제국들의 외환 보유고 운용 방식 조정은 점차 국제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경제 구도의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동에 따라 신흥경제국들이 보유 자산 구성에서 다각화와 위험 대응 능력 제고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터키의 경우 정책 방향은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수준 제고, 유동성 관리 능력 강화, 외부 충격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완화,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다각화와 수입 에너지 의존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0: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저녁 6시 2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에서는 6월달 우대활동은 파상모 소유환 6곽 사시면은 런칭 망제로 5곽을 드립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약을 결합해서 같이 쓴다 할 때에는 간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 주면서 신장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해 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리쉬완 풍습골병하고 류풍습성 관절염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터차늘로는 원래 12통에 1,400원인데 이번 우대활동은 580원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과 장약이 장점은 지금 현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의학리로는 좀 기타 의학적 현대학적 리로라든가 전통적인 중의학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관념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예, 우리 장의학에서는 이 3인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인 요소의 균형을 중시하고 특정 지표나 병변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과도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우리 생리 지표가 정상이 아니다 할 때에는 그 한 가지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또 이 병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맞춤 처방을 주장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체질이라든가 계절,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을 실행하는 이런 일광처리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약물이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가 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예, 식물성하고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로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의학이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호르몬처럼 남용 시 발생하는 명확한 이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장의학은 말기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태도가 삶의 질이 개선하고 의미 있는 명확한 연장에 중점을 두면서 생명이 마지막까지 극한 치료와 같은 이런 공격적인 과도 치료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자서 애 먹었습니다.
1: 예.
2: 예, 저녁이 되면은 그냥 잠이 못 들고 그냥 잠 들었다 해도 그냥 반 시간, 한 시간 있다가 이내 깨게 되고, 예.
1: 네.
2: 이 심장도 막, 그저, 구독 빨리 뛰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1: 네.
2: 어떤 날에는 그냥 이 침대에 앉아서 날 밖에도 막 기다렸댔습니다.
1: 네.
2: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장약이 그렇게 효과 좋다고 합니다. 예.
1: 네.
2: 해가지고 덕길 장약방 찾아갔지요. 가가지고 거기 장대표님한테서 루도코완,
1: 네.
2: 화신코 후예하고 치수의 전주완이 세 가지 약을 배합해 줍니다.
1: 네.
2: 해서 지금 한 50일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의 한 매일 5시간씩 잠을 푹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2: 머리도 아프던 것이 이제는
1: 네.
2: 맑아지고 가슴도 영 개나 안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2: 한 50일째 먹었습니다.
1: 예.
2: 더 먹어야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1: 예, 우리 화생코 후에는 예, 다 두 두 달입니다. 60날.
2: 아, 예. 60날인가?
1: 예, 60날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장 대표한테 찾아가십시오.
2: 예.
1: 예,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장약은 한 개로 좀 60날 혹은 90날 이렇게 정해놓고 쓰면서 그 다음에는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절합니다. 예,
2: 아, 예,
1: 한 가지 약을 너무 과도하게 오래 쓰지 않습니다.
2: 아, 예.
1: 예, 그래서 이 균형 잡고 또 몸이 개선을 가져온 다음에는 그 정황에 따라서 약을 다시 조절하기 때문에 수시로 쓰는 과정에서도 덧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2: 예,
1: 예, 그래. 아. 그리고 예. 요즘에 또 그 활동 등의 파성모 소요환도 불면증에 용 좋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불면증이라 할 때는 기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불면증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파성모 소요환 쓰고 또 불면증 개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 가지 쓴 다음에 그 정황에 따라서 약을 또 조절합니다. 예.
2: 예, 예. 이 약이 지금 거의 다 또 떨어져가지고.
1: 그래서 이 화진코 후에는 예, 60날은 쓰십시오. 예, 그 다음에 조절하면 됩니다.
2: 예, 약방 또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약방 찾아가시고
2: 예, 약 받아먹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는 어제 밤에 들었었어요. 지난 겨울부터 들었더란 말이 어차피 항상 매이었고 저는 이게 사범이냐 못 잡니다. 밥맛이 없고 위 주섬 위험하고 만상 위험이 있어서 밥맛이 매냐고 밥을 먹다 먹어서 때려보 이거 밥 먹기 딱 싫어서 둘 때는 건일 때 있고 알라를 한 번이나 먹으나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형편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 매겼다는 게 일인다고 그래서 약방약도 먹어보고 어떤 병원에 가서 뭐 대니도 한번 맞아보고 기를 옮긴다. 아무리 기가 약한 뭐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기약해서 중약을 자꾸 먹어보라 하더니 중약을 먹었어 중약 그게 아이들 이게 우리 동료들 말하더라 말하다 그 어떻게 장약이 그리 좋다래 특별 장약방에 장약이 그렇게 이 그런 이런 병에 좋은데 우리 먹어볼까 좋더라면서 내가 자꾸 먹으래서 그런 내 나를 데리고서 특별 장약방 이거 장작에 네가 하고 막 가서 내 선택하는 게 좀 책망자하고 답답하고 뭐 소유무시라든가
1: 소유환
3: 예, 소유관이 그 두 가지 선택해 준 게, 아유, 내 지금 한 40일 보는데, 요즘에는 밤낮이 여기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잠도 잘 자고, 예, 힘도 나고.
3: 예, 힘, 맥이 딱 떨어지고, 밥 먹니, 어찌 무슨 냉이야. 그래서 저리 소변이, 하여튼 내가 그때는 한 대여섯 번씩 나가고, 이거 먹고 요즘에 세 번이고, 두 번이나 나가고, 아,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 잠, 원래 자버리면, 언니, 자꾸 다니다는 잠을 못자고 아, 그래서 내 이거 먹고 요즘에는 효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선 40일 먹은 잠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뼈가 시큼시큼 아픈데, 근육이 아픈지,
3: 예,
1: 뼈 아픈지,
3: 있는 게.
1: 예,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 파성모 소요환하고 런칭망제는 예, 6개월이 한계료제입니다. 이거 조절하기 때문에 예, 조금이 그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파성모 소요환은 전면적으로 신장이 기운부터 또 돋아주면서 심장하고 신경을 또 같이 치료한다. 그리고 비장하고 위를 또 치료하고 예, 근거

0: 바로 건강하게 하고.
1: 이게 심장이 좋고, 길래 내 심장이 관심병이 있단 말인데, 막 후들 떨려갖고, 막 숨이 차던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그리고 심장도 예, 맨 심장만 치료해서 아야 됩니다. 예, 심장하고 신장을 같이 치료해야 생체 균형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파상모 소유환은 이런 전신의 생체 균형을 잡아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장약으로는 이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1: 예. 그렇구나.
0: 예, 그래서.
1: 보약 따로 먹을 필요 없어. 이것만 먹으면 돼.
0: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저 망제하고 같이 쓰면은, 아, 나는 몸이 어째 영 허약해졌다. 이런 분들이 인차 돌아선다. 예.
1: 어쩐지 그 하나를 밥 한때 먹으면 됩니다. 밥이라고 미리 먹고 싶다는 게 요즘에는 밥은 너무 못했어요.
0: 예. 밥도 당기고 잠도 제대로 자고. 예. 예.
1: 잠도 제대로 하고. 내기 예. 나는 게 알린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럼 난 아무래도 한 6개월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1: 신체사 와야 다른 게 무슨 볼 게 있을까?
0: 예.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1: 예. 예. 약방에 또 가야 연계하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아 때부터 예. 조금 이 위가 좀 아이 좋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뭐 그 후에 종약도 먹고 무슨 약을 먹었는데도 예. 그게 큰 효과 없이 그랬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욕심이 너무 많이 넘고 하니까 또 예, 이게 좀 와도 좀 아이디고 조금 그때는 맛있어 조금 음식을 조금 더 먹는다 하고 올까닥 막 올라와서
0: 좋아요.
3: 평상 해는 배고픈 줄도 모르다가도 그게 또 이제 위 의이고 아프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아프고 어쩔 때는 먹어도 조금 아프고 하여튼 안에 위가 예요. 이것은 또 이 이렇게 짱하고 예. 조금 예, 예, 그 빼뿌는 같은 게 예, 수가도 그렇고 어쨌든 그것은 용부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저장약 먹고 효과 봤다고 얘기하더라 말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내 정말 말하고 소리 내게 맞느냐 얘기지 하고 이렇게 장약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대포가 내 정상 말하니까 부선한 이야기 여기 두 가지 이런 지금 창제하고 쪼주다지 요거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부지런히 다른 약을 다 끊고 요거만 미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속이 용 피곤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3: 아, 진짜 속이 편하니까 막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맘대로 뭐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좋아질 때 요것도 먹어야 되겠는가 해서 내 지금
0: 써요. 그러니까 몇 달 썼단가?
3: 40일 먹었어요.
0: 아, 그럼 더 써야 됩니다. 이, 예, 이게 어째서 이렇게 배합에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조주 다시는 전문적으로 위장도 질병 치료합니다. 근데 이 위장도 질병이라는 게가 단순히 단독으로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간하고 담당, 비장, 십이지장, 췌장, 이게 다 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런칭 창조를 같이 드리는 거는 런칭 창조가 이 오장육부의 자수복 기능을 제거시켜서 면역 계통을 활성화시켜 음양 균형도 바로 잡아주고 해독하고 소염하고 오장육부를 보익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스려주기 위해서는 런칭 창제를 같이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이제처럼 증상들이 다 개선됐다 할 때는 내 오장육부 균형도 같이 변형이 됐다 이런 결과로 보기 위해서는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료정에 맞춰서 예, 이 두 가지 약도 보물급 장약에 속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쓰셔도 됩니다.
3: 6개월 정도.
0: 예, 아직 더 써야 됩니다.
3: 더 써야 되니까.
0: 예, 예. 그리고 창제는 세 날에 한 번 쓰니까 한 한두 달은 매일 쓰셔. 좀 엄중한 분들이. 그 다음에 네. 석 달 후부터는 세 날에 한 번 써도 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도 속이 영 편합니다.
3: 아.
0: 예,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아.
0: 예. 예, 소화계통 질병은 예, 창제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3: 아.
0: 예, 그래서 예, 그 장 대표하고 수시로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그래라니까.
0: 예,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지선아 맞습니까?
0: 맞습니다.
4: 예, 두두이 간다방 약수고 있습니다.
0: 네.
4: 저는 만성간염이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병원에가 검사를 하니까 간수치도 영 높다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0: 네.
4: 어떤 때는 속이 미슬미슬하면서 배가 짱해가지고 저리 용순이 찬 것처럼 이렇습니다.
0: 네.
4: 이러고 조금만 먹어도 저기 맥힘에서리 나이가 가지고서리
0: 네.
4: 올라온 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0: 예.
4: 그리고 저기 빈티가 있어가지고 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더나 용 배부두간 게 용 숨이 찬 것 같은데 이랬습니다.
0: 네.
4: 그리고 오른쪽에 꼬리도 키우고 뒷산들이도 키우고 이래서 저기 완전합니다가 망대리던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용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4: 소화에 되고 속이 더부룩하던 것도 해결되고 미숙미숙하던 것도 있어놓고 미숙미숙하는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요런 것도 만난 맥이 없어서 꼼짝하기 싫고 그래서 누구만 있고 싶은 생각만 났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두 가지하고 먹은 게 면역력이 제거돼 그러는지 그리고 밥도 좀 먹고 해 그런지 이제는 바깥에 나가 조금 운동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4: 그리고 담낭이 나빠가지고 기름진 음식도 보기도 싫구냐 먹기 싫고 계란을 그 삶아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먹으면 입이 용 쓰고 어땠습니다.
0: 네.
4: 그런 게 이게 해결돼서 용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기름진 것도 먹을 수 있고 계란도 먹을 수 있고 빈비가 해결되니까 나이 속이 시원한 게 편안하고 잠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간도당약이 주관전환가고 망치를 먹은 게 간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이 좋아서 그런지 눈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눈이 희미하면서 물체를 똑똑하게 보지 못하고 화면도 텔레비 화면도 똑똑히 못 보게 했던 게 지금은 화면도 똑똑히 보고 텔레비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도상약을 먹으니까 늙음하기 몸이 어디 나고도 자꾸 아프고 하던 게 많이 낮아진다. 영몸 그뿐하고 개운한 것 같은 게 영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 지금 활동도 하고 한다니까 나이 계속 쓰려고 합니다. 활동에서 참가하고.
0: 수관전환은 그 약이 한 가지에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드시는 애전항이가 변비 해결에 용도였습니다. 입맛이 돌아서고
4: 벌써 변비가 해결돼 용도였습니다.
0: 결국에 뒤전항도 잠 잘 자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심포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또 잠은 또 잘 잡니다.
4: 그래 잠 잘 잡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정신하는 거에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4: 밥도 잘 먹고
0: 결국에 석 달을 한 개 료정입니다. 3개월.
4: 이제 50일 넘어 먹었습니다.
0: 3개월 쓰고, 그 다음에 또, 화암하고, 당대편대 또 찾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5: 나도 원래 어제 나 60 넘어 먹고 70 얼어져가 자꾸 여기저기 아픈데도 눈까지 막 아파 죽겠습니다.
0: 네.
5: 눈은 그냥 까까라고 또 침침하고 막 바깥에 나가 눈물 나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그거 자꾸 비벼놓으면 또 눈이 벌거벗고 누구마다 히트 번져진 것을 벌거벗고 이랬을 때는 그때 눈알을 그냥 무시해 또 뭔가 둥둥 두리면 앞에 머리 둥둥 두리면 거미줄 같은 둥둥 두리면 사람이 뭔가 시야를 많이 가리운다요. 물체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0: 백댄상 조깁니다.
5: 그렇습니까? 그러다 지금 뭔가 동기 당약방에 가서 장대표한테서 말하고서 지금 시수의 전주원에다가 요즘 민무화를 지금 먹고 있는데 한 두 달 반 넘게 먹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물체 벌써 보이는 게 뒤에 빤하게도 보이고 침침하고 까까라지 않습니다 지금.
0: 네.
5: 그리고 눈앞에 뭐가 뭐 동동 떠.

0: 그래서 좀 약간 시술도 그런 게 이렇게 앞에가 화났어도 이렇게 되잖아. 예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1: 네, 그것도 아직 같이 결합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 그래 그렇습니까?
1: 예, 예. 그리고 로디빅 무한원이 저기 예. 백내장에 쓴다고 그 설명서에 아. 적혀 있습니다.
0: 예, 없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눈이 어서 빠난 감도 나, 어서 빠난 감 나는 게 지금 빠났어도 좀 많이 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뭐, 시청 같은 게, 뭐, 또댕 같은 것도 없어지고, 뭐, 뿌옇고 씌운 같은 것도 백 부서진 것 같을 때, 내보는 데는.
1: 예, 그 같이 또 아직 같이 쓰면, 예. 머리가 좀 흐릿하고 나고, 예, 좀 정신이가 예. 좀 안 나고, 이런 증상이 같이 났습니다, 두통이라.
0: 없습니다. 머리까지 막 아프지, 얼빠나면서, 예.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없습니다.
1: 풍열을 제거합니다.
0: 아,
1: 그리고,
0: 예,
1: 안압이 올라가면서, 예, 눈이, 예. 안압이 올라가면서, 예. 머리 터지는 것처럼 아프다, 예. 이런 분들도 났습니다.
0: 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지, 이야기에서 거의 떨어져서, 아마 또 대답받다고 그래, 주문 받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안 내, 내리 가겠습니다.
1: 예, 찾아가면 더 좋습니다. 예,
0: 예,
1: 예 그러면.
0: 예, 문, 예, 문이다 하고.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희 동생이 연기돼 있는데, 예. 혈압도 높고, 심혈관병도 있고, 뇌경색도 있어서, 방송 듣고, 장약을 세 가지를 치수의 전주화하고 바오의 청상화하고 장상화를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1: 네.
3: 혈압이 계속 높아서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세 가지 약을 쓰는데 혈압이 엄청 내려갔답니다.
1: 네.
3: 그리고 항상 어림증이 나고 뇌경색이 있어놓거나 머리 계속 얼빠내고 정신이 안 나고 기억력이 없던 게 이 약 쓰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지금 정신이 난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3: 네, 예, 혈압이 지금 정상인데 더 써야 되겠지 해서 내가 지금 뭐니 해달라.
1: 예, 이 약은 예, 이 장상화라 혈압 정상 수치보다 더 내려가는 이런 약은 아닙니다. 혈압을 치료하는 약이지. 그러기 예. 때문에 지금 중풍 후유증이라죠. 예? 중풍이 왔은가 고혈압인가 그죠?
3: 고혈압이 있고 뇌경색이 있습니다.
1: 뇌경색이 있죠. 예, 뇌경색이 있고 이러면은 지금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 140 아래인가? 120 아래인가?
3: 130이 조금 넘답니다.
1: 예, 그러면은 아주 더 쓰십시오. 예, 예, 예, 예 지금 또 지금 장상환하고 전주환, 천상환 이렇게 같이 쓰면은 혈압이가 완전히 그 서약 쓰는 것처럼 그렇게 쫙 내려나이가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면서 또 혈압이 올라가는 거, 판탄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도 좋아지고, 뇌혈관도 좋아지고, 예, 중풍도 예방하고, 예. 그래서 예. 좀, 그저 120까지 내려왔다 이럴 때는 장상환을 먼저 끊으셔.
3: 예, 예.
1: 예, 그리고
3: 지금도 우대 있는가 하고 물어봐달랍니다.
1: 네?
3: 지금도 우대 있는가 하고 예. 문의해달라.
1: 그래서 찾아가십시오. 지금 얘 너무 약이 예. 많아서 활동 내요. 여기서 다 모른다 어떤 거는.
3: 예, 예, 예.
1: 그래 직접 찾아가면 있을까나? 좋습니다.
3: 예, 연결이 있을까나 예.
1: 예.
3: 찾아가.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0: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장기 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내용은 사민 요소입니다. 예, 네, 바로 이 사민 요소라 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사부 이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의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0: 하고 기운을 말합니다. 예, 우리 장애 이 서장 언어로는 롱이라 합니다. 예, 이 바람하고 기운을 말합니다. 예, 우리 장애 이 서장 언어로는 롱이라 합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을 보면은 호흡이라든가 신체 운동, 혈액 순환하고 사유, 예, 감각 기능을 주도하면서 생명 활동에서의 동력이 됩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4일은 세계의 헌혈인의 날입니다. 오늘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과 작용, 그리고 헌혈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린이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화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이란 체내 순환계통의 불투명 액체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입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혈장은 혈액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물, 여러 가지 영양성분, 세포가 배출한 대사로폐물, 그리고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었습니다. 혈장은 혈구를 싣고 다니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되는 물질과 체내에서 산생되는 로폐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혈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광희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혈구란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를 가리키는데요.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이 포함이 됩니다. 적혈구는 양면이 오므라든 동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세포이고요. 혈액이 빨간색을 띠는 원인은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혈구 가운데서 체적이 비교적 큰 세포로 우리 인체 건강을 지키는 작용을 한답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면 백혈구는 변형을 거쳐

모세 혈관벽을 뚫고 나와 병균이 침입한 부위에 모여들어 병균을 에워싸고 삼켜버리죠. 혈구에는 모양이 불규칙적인 세포도 들어있는데요.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묻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구윤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보내드립니다.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 성분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50kg 내지 70kg인 성인의 체내 혈액량은 약 4리터 내지 5리터인데요. 헌혈을 할 경우 보통 한 번에 200ml나 400ml 피를 헌혈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총 혈액량의 15분의 1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데요.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피를 나누어주면 몸은 다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답니다. 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햇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왜 헌혈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받을 때이죠. 수술 중에 많은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피를 환자에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사고를 당했을 때인데요. 자동차 사고나 화상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혈병과 같은 혈액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충분한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 중에도 혈액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헌혈은 생명 그 자체인데요. 그래서 헌혈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옥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일기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헌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을 하려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체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액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혈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무상 헌혈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헌혈은 단순히 피를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기로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랍니다. 김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명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약수터의 샘물을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훈촌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 두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내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의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 노업 수출입 무역 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서술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의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 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 창고, 가공 작업장, 오수 처리 시스템 등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 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 양식 생존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 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촌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3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0: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두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반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0: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근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계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 만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소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 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주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길서역에 모였습니다.

0: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주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결혼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참호단 연길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절약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절약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합리하게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주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눈길 하나, 말없이 내어준 작은 자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상대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서는 것, 내 목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화려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서 더 깊이 전해지는 마음, 그 이름이 바로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라디오 산책길에서는요, 우리 일상에 스며든 작은 따뜻한 이야기로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말 한 현자가 중년회에 참석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섯 사람이 모여 중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입니다. 참석할 분들께는 이미 통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약속된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섯 명이 아닌 일곱 명이었습니다. 현자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었던 것이죠. 현자는 누가 통지를 받지 않고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통지한 사람은 여섯 명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일곱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분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자리에 남은 여섯 사람은 미안함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그 자리를 떠난 젊은이는 바로 이 중대한 로니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만큼 지혜롭고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그가 초청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회의가 끝난 후 현장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그 지혜로운 젊은이를 초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효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젊은이가 깨우쳐 주었어. 사실 그 젊은이는 내가 분명히 초청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진짜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나가게 될 것을 미리 헤아린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초청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나가는 거라.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그 젊은이는 그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살펴시니 정말로 훌륭한 젊은이가 틀림없어. 네, 어떠셨나요? 초청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나는 역설, 그 안에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리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이처럼 작은 곳에 숨은 누군가의 마음까지 살필 줄 아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네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가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차가운 시냇물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먹는 수박의 그 시원함, 정말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거든요. 왜 수박이 더위를 이기는데 그렇게 좋을까요? 수박은 성질이 차가워서 몸속 열을 내려오고 더위를 풀어주며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특히 해열과 해독 효과까지 있어서 일사병이나 이 더위를 먹었을 때 수박즙 한 잔이 아주 좋습니다. 수박에는 몸에 쉽게 흡수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이 바르거든요. 비타민 A와 C도 많고 당질은 약 4.7%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당질이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 형태라서 에너지로 이제 바로바로 쓰이곤 합니다. 덕분에 신경 안정, 숙취 해소, 혈압을 내려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름철 지치신 분들께 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수박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리뇨 작용입니다. 시원하게 수박을 먹고 나게 되면은요, 소변에 잘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수박은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양이 적으면서 붉은색을 띠거나 몸이 붓는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소변을 통해서 로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탁월해서 신장염, 뇨도염,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가져다 주고 있죠. 네, 이 수박의 대부분은 수분인데 무기질의 절반 이상이 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리뇨 작용을 하면서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내려주거든요. 네, 또한 시틀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도 리뇨를 도와주고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 생성 빠르게 해서 술 깨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수박을 먹으면 좋을까요? 수박의 속살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심장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은요, 특히 심장에 작용하거든요. 심장이 열이 올라 가슴이 화끈거리고 입이 헐고 혀가 빨개지며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붉어질 때 수박을 먹게 되면 효과를 봅니다. 또한 열성병으로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 날 때도 수박이 약이 되죠. 네, 눈병이 있을 때도 수박을 잘라 햇볕에 말려 먹으면 좋습니다. 눈병 열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 수박이 그 열을 내려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일품이랍니다. 수박 과육과 껍질에 든 비타민 B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먹어도 좋지만은 다 먹은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 얼굴에 팩하면은 피부가 매끄러워진다고 하니까 여름철 천연팩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박이 리뇨 작용도 있고 100g당 20에서 30kcal 정도의 저열량 음식이라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먹은 만큼 소변과 땀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속에 물기가 쌓여 습기를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고 심할 경우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박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에 비위장이 냉하고 허약하거나 설사를 잘하거나 몸이 차고 습기가 많은 분들은 적게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의 씨는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버리기 쉽지만 수박 씨는 구충 작용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전에 수박 씨나 호박 씨를 볶아서 내놓기도 하는데요. 입맛을 돋구고 또 영양도 풍부합니다. 수박 씨에는요, 무려 30%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말려서 볶아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는 수박씨 차를 마셔도 좋다고 하니까요. 버리지 말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에 즐겨 먹는 수박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할 점, 그리고 버려지기 쉬운 수박씨의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은요, 우리 발 밑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 개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땅 속에 사는 개미들은요, 과연 비가 와도 괜찮을까? 개미

집이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네,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개미들의 놀라운 생존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미가 어떤 곤충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개미는 벌목 개미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그 역사는 무려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 백악기 중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에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개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곤충들은요 뇌왕개미, 일개미, 수개미, 그리고 병정개미 등 치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을 하며 페로몬이나 소리, 몸짓으로 서로 대화까지 나누는 고도로 사회적인 생명체입니다. 이들이 사는 개미집은 겉보기에는요 작은 흙더미 속에 불과하지만은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건축물 못지않게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땅 속에 방과 통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들여다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뇌왕개미가 기그하는 방, 애벌레를 키우는 방, 고치를 보관하는 방, 식량을 쌓아두는 음식 저장방, 심지어 죽은 동료들을 위한 시체방까지 사람들의 집 안에 방을 용도에 따라 나눠 쓰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개미의 집 출입구에는요 문이 없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 하나가 외부로 통하는 전부이거든요. 만약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마구 흘러들어가 개미 집 전체가 물에 잠겨 버리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수천만 년 동안에 지구에서 번성해온 개미에게는요 이에 대비한 아주 특별한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습니다. 땅속 바위 및 나무 밑이나 그 속 등 최대한 빗물을 피할 수가 있는 위치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집을 짓곤 하죠. 하지만 기상이변처럼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전략으로 흡수력이 아주 좋은 토양을 골라 집을 짓곤 하죠. 혹시라도 빗물이 스며들면 흙에 최대한 빨아들이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마저도 감당이 안 될 때를 어떻게 할까요? 아주 과감한 临시 방편을 쓰곤 합니다. 바로 집의 일부가 일부러 무너지도록 설계해 놓는 겁니다. 빗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 들어오면 입구 쪽 흙이 무너져 내려서 들어오는 물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흙으로 급히 막은 것이 완벽한 방수는 어렵겠지만은요. 이럴 때 개미들은 집 우쪽으로 재빨리 새로운 굴을 파서 올라가곤 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알과 애벌레 번데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시키곤 합니다. 비가 그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무너지는 곳을 보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사실 이 작은 구멍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빗물의 양 자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혹시 개미집 입구를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멍 주위를 보면은요, 흙으로 만든 아주 얕은 담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감지되면은요, 이 담의 높이를 평소보다 더 높게 쌓아 올려서 빗물 누입을 막아줍니다. 일종의 개미식 모래주머니 방어벽인 셈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개미는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기존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개미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새 집을 완성할 수 있는 뛰어난 건축가들이라 이 또한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발밑에 작은 존재라고만 여겨졌던 개미의 세계가 이토록 정교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 비가 내린다면 여문득 발밑을 한번 내려다볼 수가 있죠. 빗물에 대비한 그들만의 작은 방어벽을 말이죠.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오히려 절약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절약을 실천하라. 네, 이 절약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흔히 줄이고 참고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절약은요,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고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며 자제심을 발휘하게 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실천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느끼는 커다란 즐거움보다 자주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비싼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는 것보다 적당한 단골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해 주는 것이 행복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서 보지 말고 매주 한 편씩 나눠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경험에서 얻은 즐거움은요, 시간이 지나 갈수록 감소가 되는데요. 중간에 휴지기를 가지면은요, 즐거움을 음미하는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네, 영국의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금요일 저녁 좋아하는 영화 보기 등 소소한 즐거움을 일상적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계획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주곤 하죠. 두 번째는요, 재활용과 빌려쓰기를 통해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류보 머스키 교수는 재활용을 통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본래 다양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새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하는 방식, 활용하는 방법을 다르게 떠올려 보려면요, 사지 않고도 새로움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이 물건에 감사하고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은요, 어제와 똑같은 일상에서도 더 자주 즐거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행복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석에 처박아 둔 요가 매트를 꺼내 스트레칭을 시작한다거나 책장에 꽂아둔 문학 전집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빌려 쓰기는 행복도를 더 높여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지만은요, 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처음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한계의 효용체감을 걱정해야 하지만은요, 빌렸으면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별장을 소유하는 것이 꿈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요, 별장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별장을 수리하고 관리를 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내는 번거로움 대신에 휴가 때마다 다른 호텔에 머물며 각기 다른 스타일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경험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싶었나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 방법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상품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은요, 재정적 자유가 생기고 그 자유가 곧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넷째로, 물건보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여행이나 배움,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경험은요, 추억으로 오래 남아 행복을 지속시켜 줍니다. 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요, 결코

오늘의 시간에는 초청받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 및 알아두면 좋은 수박의 효능 등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서태만,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행복 하나로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정다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분명 이목구비도 그대로이고 스타일도 그대로인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그 사람이 좀 더 멋있게 보인다면 그건 아마 생기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생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 모두 모아서 이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더 생생하게 빛나는 별처럼 오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서광억의 수필 재혼입니다. 5년간 병마와 싸우던 노친과 사별한 뒤에 혼자 살아가려니 너무도 적적해 재혼할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마땅한 상대가 없었다.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 없는 재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재혼했다 해도 사랑 없이 무슨 멋에 살아가겠는가. 늙으나 젊으나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재미없을 것이다. 친척들 또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노친네가 여럿이 된다. 그런데 그 거개가 내 퇴직금을 바라보는 임자들이라 막아버렸다. 그로부터 재혼과 영별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지인이나 친척들도 더는 참견하려 하지 않는데 아들 며느리가 문제였다. 새엄마를 고대하던 아들 며느리는 내가 재혼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짜고짜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셔서 걱정입니다. 하며 다그치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나의 건강이다. 건강을 챙겨야 자식들의 걱정을 덜 수 있고 또 나도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나는 수십 년 같이 해온 술, 담배를 멀리하고 새벽마다 조용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른 가을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걷기 운동을 하던 나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오래 살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 하고 무의식 중 자문하게 됐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문학하는 재미로 하고 자답한 나는 정신을 펄떡 차렸다. 노친이 몹시 아를 때부터 놓아버린 문학이 불쑥 생각났던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창작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학은 나의 소시적부터의 애호이자 사랑이었다. 문학을 까먹었기에 적적해 재혼의 정신이 팔렸구나. 비로소 얼마 전까지의 자기를 심통이 깨닫게 된 나의 심장은 높뛰기 시작했다. 당장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든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다음 놓았던 피를, 하마터면 녹슬 뻔한 피를 다시 잡을 걸 생각하니 그야말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심정이어서 숨결마저 벅찼다. 구상을 무르익혀 피를 잡으니 내던 가댁이라 어렵지 않게 바티랑을 잡아 나갈 수 있었다. 곧 단편소설 여러 편을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다. 그 작품들은 내가 재혼해서 낳은 늦둥이 자식들이라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날마다 문학과 사랑을 속삭이다 나니 하루 해가 어느 결에 저물어가는 줄도 모른다. 네, 서광역의 수필 재혼 보내드렸습니다.

늙은 나이에 혼자가 되면서 재혼이라는 욕망을 겪는 것은 최근 어르신들의 보편적 현상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재혼을 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는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저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문득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탱해온 문학이라는 사랑을 되찾죠. 문학하는 재미로 산다는 자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따뜻하면서도 묵직하게 전해준 수필이었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허명훈의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입니다. 청청하던 하늘이 갑자기 3일 동안 비를 잔뜩 뿌려 그동안 집에 붙박혀 꼼짝 달싹 못하고 갇혀있다가 오늘 모처럼 화창한 날씨라 아침밥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집문을 나섰다. 아침에 찬 기운이 싸늘하다 못해 코끝과 귀에 냉기가 감돈다. 눈을 씻고 올려다본 가을 하늘은 정말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눈이 시리도록 파랗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두커니 서서 보노라니 문득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살에 결혼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와 생활요지를 위해 날마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돈에 쫓기면서 개미 채바퀴 돌 듯 줄곧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 60의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오늘에 와서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니 오직 내 가정을 위한 삶을 살았고 물질적으로 충족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며 살아왔다. 항상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경쟁의식과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마음 졸이면서 살았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추구, 채우고 채워도 늘 모자람에 허둥거리는 허욕과 과욕에 눕혀서 살았다. 물질에 집착하게 되니 나에게 있던 인성이 마실을 나갔다. 대신 무슨 일에서나 의리의 타산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매사 무관심적이다. 어려운 이웃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린들을 보면 강 건너 불보듯 지나치게 일쑤였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눈빛이 싸늘하게 되고 마음이 차갑게 되고 말과 행동이 거칠게 나오는 등 나쁜 습관들이 바윗돌처럼 무겁다.

내 삶에 응당 취해야 할 너무도 많은 아름답고 필요한 요소들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삭막하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눈길, 선한 마음, 헌신하는 습관과 친절한 행동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격리된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그러진 냄비가 되어 한쪽 구석에 처박혔고 나의 여러 취미 생활도 사라져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왔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많아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져야 하는데 오히려 사라져 버렸다. 오늘에 와서야 훈장같이 세월이 준 흰 머리카락은 부끄럽게 산 수만큼 많아 이제야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인간이 갖춰야 할 인성을 잃어가게 된다. 인성을 잃게 되면 삶의 균형을 잃게 돼 항행하던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해 전복되고 맛좋은 재료에 양념이 빠지듯 자기 삶에 응당 있어야 할 삶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빠져 삶의 의미와 보람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흐르는 맑은 물에 솔바람의 향기를 더하듯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균형을 잃은 삶,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잃은 삶을 살아온 그런 자신을 이제라도 발견할 수 있어 축복받은 행운이 아닐까 싶다.

비록 인간의 삶은 모두 미완성의 숙제로 끝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는 인생,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만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완성이라는 삶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만큼 내일부터 새벽처럼 기상에 아침 조깅과 여러 가지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며 살 것이다. 젊어서부터 수필과 시 쓰기를 즐겨 여러 신문과 잡지에 수십 편을 발표했던 열정을 되찾아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책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투고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문학도들과 전화와 만남을 통해 자주 교류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자주 산을 찾아 힐링하며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터득하고 제때에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가끔씩 이름난 유람지를 찾아 여행을 다니면서 안목과 견식을 넓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내 삶에만 치우쳐 살지 말고 아직도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돌려 배려하고 봉사하면서 살 것이다. 내 적성에 맞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빛깔을 살려 삶의 무게를 살찌우고 삶의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 제2막을 내 생의 첫날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새롭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침 나절의 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서 집까지 배웅하고 제 갈 길을 재촉한다. 어느새 산같이 부부도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꼬리총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한다. 허명운의 수필, 내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보내드렸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고백록과 같은 수필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내 생의 첫날이라는 비유처럼 이 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성숙임을 상기시키는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설정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아이들의 감정 계몽을 함께 해준 고전 육아 그림책 감정 몬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위한 그림책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감정 세상을 여는 열쇠이자 부모님들이 감정 교육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침서입니다. 3세에서 8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고 화를 내며 기쁠 때는 마음껏 뛰어다니고 속상할 때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속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이가 제멋대로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 몬스터가 가장 쉽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 육아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따뜻하고 쉽습니다. 한 마리 몬스터가 모든 감정을 뒤섞어 마음이 어질러지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손해가 함께 해주며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씩 나누어 각기 다른 색깔병에 담아주자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섯 가지 선명한 색깔로 다섯 가지 기본 감정을 보여줍니다. 노란색은 행복입니다. 햇살마저 따뜻합니다. 파란색은 슬픔으로 비 오는 날처럼 우울하며 빨간색은 분노로 불꽃처럼 뜨겁고 검은색은 두려움으로 깊은 밤처럼 불안하며 초록색은 평온으로 풀처럼 차분합니다. 딱딱한 도리도 지루한 훈계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감정을 눈에 보이고 기억하기 쉬운 색깔과 그림으로 만들어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알고 이름을 붙이는 법을 가르쳐주며 지금 나는 화가 나요, 지금 나는 속상해요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더욱이 이 책은 가장 과학적인 감정 교육 리념을 전달합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모든 감정은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 몬스터는 따뜻한 힘으로 아이의 감정 성장을 지켜주며 모든 아이가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신감 있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장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의적인 아이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려 놉니다. 편견이 없기 때문에 또래를 비롯해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쉽게 친해지죠. 상황이 변해도 금세 적응하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합니다. 장의적인 아이들은 도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직접 경험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만약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이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고 현명한 행동인지 가려낼 줄 압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이거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일침을 가할 줄 압니다.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은 고집쟁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스스럼 없이 가서 말을 겁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의 복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옷차림을 깨끗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옷에 뭐가 묻어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상을 받기 위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알아서 스스로 공부한답니다. 또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사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배움의 속도를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유머 감각 있고 부모를 잘 웃기며 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또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익살을 떨지 않으며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어서 자리 없는 사람을 흉보는 분위기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또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조숙한 도전자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만 열중합니다. 독서, 달리기, 악기 연주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뒤로 즐기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창의력이 넘치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자 할 때는 마음껏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도전 의식이 강한 창의적인 아이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을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는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부모의 듬직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 부모님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로 아이를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미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장난스레 살짝 발로 애 얼굴을 만졌더니 아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더라고요. 아이의 반응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저는 왜 계속 하고 싶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어린 시절 어떤 일에 조용히 몰입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만 방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어머님이 어린 시절 못 가진 것을 아이는 너무나 쉽게 가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내면 아이가 아이를 질투하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어머님 내면에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친밀했던 적이 없었기에 아이와 친밀한 자신의 모습이 순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꾸만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은 장난스레 발로 살짝 아이의 얼굴을 만졌다고 하셨지만 아이는 내면에 숨어있는 어머님의 실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될 겁니다. 기회를 쓰고 그 감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고요한 순간에 자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찬찬히 귀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실의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서 확인하기도 쉽지요. 일백하라면 누구든지 다 찾기 쉬운데 일백하 금방 북쪽에 도강중년이라는 큰 폐마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도강중년이라는 폐마가 붙었는데요. 1층의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1호 대화가 꾸준하고 과실이 아주 여러 개의 과실이 여러분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과실들도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은 지금 새로운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의료기계는 척추 제야 치료이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야라는 건 압력을 낮추면서 우리 척추모병 자체는 저에게 인류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류인원 그때 그 전에는 파행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니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척추에는 늘 압력이 가는 거죠. 척추에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모로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척추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요추의 병변이 되네 가지고 그 요추간 협착이 온다든지 그리고 척추가 망곡증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다든지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이 있어 가지고 어느 마디마다 아파나지 않은 부분이 없다든지 그 외에 자골신경통 자체도 척추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추에 문제가 있어 갖고 경추가 펑쳐왔거나 이래 가지고 경동맥을 압박해서 뇌혈관에 노건 같은 게 올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내과 척추 질병 자체도 역시 척추와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새로운 의료기계는 알레 의료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계는 아주 선진적인 의료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한국, 중국에서 함께 발명해낸 전문 경추로부터 요추로부터 골반까지 포함해서 이 계통을 치료해서는 거기에 수술칼을 대지 않고 또 네크징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고 총체적으로서 척추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척추의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게 되면 우리는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수한 기형아를 내놓고는 기본상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년간의 생활하면서 특히 노년이 들어서면서 척추모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간반 협착을 포함해서 주약의 신경관이 절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지어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나 노경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모병은 보통 우리 수술이 방법으로 하는 이런 그 현대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술이 방법은 만능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더구나 꼼짝 못하고 허리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혹시 수술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심리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여기에서 치료하는 스피인 MT란 척추, 경추, 이 골반을 전문 치료하는 이 의료기계는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이야 압력을 낮추는 치료 방법이 성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경을 눌러서 동통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펑션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의료 의료기계에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척추 감압 치료요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물리적인
0: 알겠습니다.
1: 치료요법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도강증원의 조일만 선생님의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가 저는 만성 위염을 해서 예, 좀 오랜 만성 위염입니다. 예, 위에서 예, 고생해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고 음식 조금만 먹어도 막 이 배가 불어나고 또 어떤 음식도 먹으면 예, 화장실 막 드나들고 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절망 선생님 약을 먹으면서 예,

0: 이승상을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아, 절만 선생 예. 중에서는 명이죠. 알아주는 명이죠. 예, 예.
0: 예. 이 시국에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막 불어나게 되면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또 인사 배고픈 것 같고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이승상과 예. 좋아지니까 영 편합니다. 음식 먹는 게. 예.
1: 그렇죠.
0: 아무 없이 먹고, 예. 예. 그러니까, 오, 이게 정말, 내 약을 지금 이번에 먹다가 그래 보면 우리 선생님이 영 잘 선택됐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밤소변이 다수 이렇게 계속 금방 갔다도 또 소변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래서 예, 밤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1: 예.
0: 또 화장실에 떠나들면서 그런 게 지금이 밤잠도 영 편하게 잡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래 화장실에 뭐 두 번, 거진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떠나들고 하니까 영 잠을 편하게 자니까 이튿날 일어나면 영 정신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예.
0: 이래서 내가 지금, 뭐 약을 지금 쓰면서 이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 지금 더 치료받자 그런다. 그리고 예, 그 3층에서 내 또, 그러니까 경축을 해서 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찡주일 해서 있지 않까? 이 찡주이 아파하고 머리 뒤뒤 얼리 막 이렇게 골이 얼리 아프고 그다음 이 바로 이 어깨 울 올라못 같았습니다 이렇게
1: 예예
0: 이게 아파서
1: 어 어깨가 아파서 예 경추 예, 어깨 근데, 다 포함합니다 예예
0: 예, 근데 한 그래도 반 시간 한 번에 한 반 시간씩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를 지금 이 벌써 예, 내 지금 이 치료는 한 번 받고 두 번
1: 아 받아보셨죠 예
0: 예 받아봤습니다
1: 한두 번은 근데, 무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예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받아봤는데
1: 체험하는 치료입니다
0: 예. 예, 이 다리가 지금 이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1: 그렇죠. 이렇게. 그게 경추에 예. 문제 생겨서 어깨가 문제 생겨서 바로 올리기 힘들었는데 이 경추 요체의 문제는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뭐 어느새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일어나 보게 되면 너무 시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예. 이 영 시원하고 계속 이 뒷골이가 얼리 아픔이라서 좀 시야에 난 갖고 이랬는데 이 특히는 이 발을 제가 어떨 때는 엄마가 이러면 막 소리나게 아파서 이렇게 올라 못 갔다는데 지금 이 어깨로 쑥쑥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있었는지.
1: 예.
0: 그래가지고, 그래, 이 치료도 지금 바깥에 좋고, 이, 지금 도강수면 보니까, 나 이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영 좋고, 이, 뭐, 이 약을 써도 효과가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 내일 가도 되지요? 예, 지금.
1: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내일 예약해 주세요. 예.
1: 예, 예.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예, 이 도강병원에 가서 저 맹각이 되면 오일만 선생님 치료를 얻으면 세 번째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받으셨어요? 예.
3: 나는 이 혈압이가 예, 이렇게 아무도 어제는 몇 해 전부터 이게 온전 아이 됩니다. 약 여러 가지도 바꿔서 나 먹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 못하고 짬짜. 그리고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짬짜.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일어나서 또, 서게 되게 머리 핑핑 돌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상당할 정도로서. 예, 예.
3: 예, 그리고 낮에는 예, 조금 나가서 아침 먹고 조금 나가 걷게 되게 되면 숨이 차고 예, 자꾸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 답답하면서.
1: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냐. 예.
3: 예, 답답하면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증서도 있고 이래서 예. 네, 지금 옛날에도 다른 데 가서 약도 뭐 청심마약 이런 거 예,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예예.
3: 예. 예, 그런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 중에서 예, 전번에 어떤 이 한 달 전입니다.
1: 예.
3: 이 조인만 선생님 데가 찾아가서 예, 이 진단 받고 그다음에 약 갖다 줘 먹은 게 지금 많이 더 와서 적감 치료에 지금 이제 많이 좋아서 약을 먹을까는 인사할기때다 이게.
1: 그렇죠. 절만 선생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외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봐서 예, 혈압부터 조절 잘 되고, 그 다음에 예, 이 마음이 심장이랑 편안하고 예. 옛날 밤도 잘 못 왔습니다. 그냥 이게 답답해가지고, 바른 너보도 안 되고, 다른 너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서 세 번까지 내가 지금 치료받았고 완전히 낫습니다, 저.
1: 예.
3: 여기, 예, 나가 뭐, 암만 걷어댕겨도 숨도 안 차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내, 전번에 예, 약을 두, 세 번째 약 지나가면서도, 뭐, 인간이 되게 되면, 그 보니까 3층에 저기, 뭐니까, 외국에서 그런, 이 허리암에 치료하는 기계 돌았습니다.
1: 예, 척추 감압 치료이기,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0: 근데 거기도 가니까 난 그래 올라가서 내 좀
1: 체험 해봤습니까? 예.
0: 네, 예, 허리내서 예, 어서는 나도 몇 년 된다, 야.
1: 그렇죠. 노년기 근무업에 지금 인류가 이게 진행하면서 허리 모병을 자연적으로서 얻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례가 높을 정도로 허리몸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예.
0: 예. 특수 협정술을 해서 다 전하게 밤에 조금 나가 걸었다 오게 되면 통새 나고 하기라고 그래 어떤 때 진통제도 먹고 예, 막 붙이는 거에서 붙이고 이랬는데 그 당시 부이지 아이 대표다.
1: 그렇죠.
0: 어, 이런 기계 동기에서 다 체험 그 다음에 막 멘비를 했습니다.
1: 예, 한 번 내지 두 번 무료로 해서 체험하게 하면 벌써 체험해보게 되면 이 기계가 바로 나에게는 너무 우수한 기회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 벌써 알게 되어있죠.
0: 예, 그날에 와서 치료를 딱 하고서 왜 뭐 어제도 아예 앞대다 반시간 앞대다
1: 예. 치료. 20분 내지 30분입니다. 예.
0: 예. 딱 나와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날, 그날부터 뭐인가 하면, 이 허리가 편안하면, 예. 아이, 딱 한번 움직였다는, 막, 그날도 저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게 뭐, 누구만다는, 그, 네크징을 수술 칼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네. 효과가 너무 좋고, 통통이 없고 펑션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9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한번 치료 이렇게 효과도 보고 그걸 보니까 치료기 저양에 약 아예 먹고 뭐입니까?
1: 수술카라이 되고 예.
0: 아무런 저기 무슨 이런 게 없죠,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가네. 야, 이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좀 이런 좋은 기계 만나서 지금 좀 치료를 해서 좀 이 허리병 좀 떼야 되겠다고 내 그래서. 그날부터 잠이 하면 여기다가 넘어서 잠이 잠깐
1: 했죠. 이게 내 혈관을 개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척추가 직접 내, 경추, 척추, 이게 내 혈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선생님, 그거 내가 지금 내일 주말 또 치료 한번 받으러 가려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이제 이 전화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에 가게 되면 3초에 올라가게 되면 직접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됩니다. 예, 한번 치료 이 료정으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뭐 몇 번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지 말라 해도 그런다면 와 이렇게 좋은데 이전에 내 허리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연변병원 그리고 우리 말하면 한업의 조의병원인데 그 외에 여러 개 그 국내 시립병원 중의원 이런 데 그 CT단이 있거나 거기 검사단이 MRI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직접 그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펑션이 없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 지금 삼청에 들어왔습니다. 예.
0: 예, 근데 내일로 가겠습니다, 예.
1: 내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들이대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또 예약하자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어전 통 맞아서 있거든, 후유증으로 예. 두 번 갔다 그 약을 다 쌌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기계 검사도 하고 한 게 검사하겠던 건 내 검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다 맥박으로 다 집행하고 또 뭐 언니 한 번 더 약 쓰겠다 하고 그렇게 그래. 좋을 때 약을 더 쓰겠다면서 그래도 오늘을 예약해달래서 내 그래 예약한 거.
1: 저희만
3: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어느 선생님?
3: 저희만 선생님.
1: 예, 예. 그렇죠.
3: 처음 발이 아이 떨고 밥도 발음 없다고 입에서 충격이지 흐르던 게 그게 많이 나사됐답니다.
1: 예.
3: 그래 나사질 적에 좀 몇 번 더 충약을 제다 먹겠답니다.
1: 예, 절만 선생님 지금 환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고 절만 선생 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던 거기 가던 사람들이 여기 또 절만 선생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 본인 한 분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친인들, 이웃들, 친구들 같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미 방송에 말씀하셨기
3: 예.
1: 때문에.
3: 예. 그래 이래 예약해가가 그렇지 사람 많더랍니다.
1: 그렇어요.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몇 달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 뭐가 마비 다리도 막 마비

0: 이제 왜 자꾸 졸리고 이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그러면 야냐 그 이런 기계를 치료받았대요.
1: 아, 예. 이미 서울에서 치료받았는데 예. 여기로 예.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예. 그 기계가 바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0: 예. 예. 그래 봤다가 뭐가 어째 불시를 왔는가 뭐 우리 시어머니가 불시를 알아서 바로 내 들어왔댔다 말이죠.
1: 어, 그럴 수 있죠.
0: 그래, 그런데 다시 뭐 나가고 있는 게 아, 그 치료받으던 형수 같은데 아, 받지 못할까 어디 있는지 몰랐댔다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선생님이 강의 방송 들으니까 이런 멤버나 하더라만 너무 좋았으네. 그래서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1: 도강중연 3층에, 그렇죠.
0: 예. 예. 그래, 받으니까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더 체험한다고, 돈 아예 받았어.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거 받고 왔는데, 아예, 허리 쪽 살이 깊어지지. 아예, 잔들이 뚜끈뚜끈해. 오면서 계속 해동하니까, 젖은 게 제자리로 없을 때다.
1: 그렇죠.
0: 그래, 누워있을까나, 아예, 가슴이 막 편안하지. 그 다음에, 누워있다, 꼬꼬지 누워있다 일어나니까, 허리도 구부러진 게 막 펴진, 꼬꼬지 펴졌을 때다, 막.
1: 아, 그렇죠.
0: 예,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오늘 좀 정신이 납니다, 그랬거나.
1: 그럼요, 예, 예.
0: 그래서 지금, 몸도 고분하셔서, 그리고 이 틀을 봤으니까, 잠은 너무 잘 자서, 그러니까, 두번 날에, 두 번째 날에 받은 날 저녁에는, 막 아침이 되는 것도 모르고 나서 왔습니다. 날이 밝은 것도 모르고.
1: 그렇죠, 예, 예.
0: 통과, 그 저태서 막 깨울 때까지 잤댔단 말입니다.
1: 어, 맞습니다.
0: 너무 잠이 잘 나고,
1: 예. 머리 혈관까지 좋아지니까.
0: 예, 머리만 예. 막아지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 지금 또 내일 가려고 또 그래. 나는 너무 좋아서 아마 치료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여기 한계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예. 있으니까 한 번의 치료는 20분 내지 30분에 속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근병원에서 이미 앞에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병원에, 근병원에 이제 몇 개 그 근병원에 그 CT단 펜즈 같은 예.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오게 되면 일회보험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다각도로서 여러분들 치료하는 데는 척추모배 큰 모배 아닙니까? 예. 경추, 척추 예. 여기 모배 큰 모배인데 이걸 해결하는 연결세 분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고 예. 주위 분들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예. 있습니다.
0: 예. 그래 선생님 이번에는 그 진단을 하고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면 이랬대요.
1: 그렇죠.
0: 가려고 그러면 내일에 가서 예. 가겠습니다.
1: 효과가 100분제 90은 아, 기본 다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대단히 시원하십니다.
1: 그렇죠. 예.
0: 몸이 그뿐한 마음 잘 깔아난다.
1: 그렇죠.
2: 예.
0: 예. 예. 가겠습니다. 그래.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소위에서 소화 안 되고 서기고 들였어요. 밥을 잘 못 먹었어. 아, 영국 여의였습니다.
1: 예.
3: 거기 떡하니 빙가리 있어서 얘도 쌈에도 넣고 당뇨염까지 있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고 다리 세게 아파서 다리 폈다 굽혔다 하자니 우둑우둑 소리 나는 소리. 소리 막 나고 얘 폈다 굽혔다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우거우거 하면 겨우 일어난다.
1: 예.
3: 그래서 이민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은 이 아이 위 아프지 않을까 밥을 잘 먹을까 군이 올라갔습니다. 열몇구에 올라갔습니다.
1: 그게 보통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3: 예. 예 밥을 잘 먹을까 얘 잘 군이 올라갑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얘 또 쌈대도 동사에 됐고 얘 달걀도 있죠는 매일 먹어도 이렇고 얘 아, 다리도 마음대로 폈다 굽혔다도 소리 안 나고 앉았다 잘 일어납니다.
1: 그렇죠. 예예.
3: 잠깐 선생님. 치료도 받다가 또 오늘 예약하셨습니다.
1: 예. 이명균 선생님,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그리고 장도, 여기에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 심지어 간경화 폭수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하다 여기 온 분들 가운데서, 와, 이분이 치료를 받고 나서 오혈도 그렇게 생기고, 너무 그 몸이 뚱뚱 불어나서, 간경화 복수로 인해서 힘들던, 이런 분들도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명문의사로서 아마 이름을 떨치는 것 같습니다.
3: 예, 예 네, 봤습니다. 직접. 이 간복수 와서, 예, 배 불러 간 사람도 배 꺼져 나갑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예.
2: 네.
1: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형부가 그 쉬고 일어난 게 별로 막 춤이 졸졸 흐르고 말이 되지 않고 누이가 한 싸굴로 올라가고 그러면까 입이라면 싹 이렇게 비뚤어지고 해가지고 그 반신 잘 못 쓰고 이래서 얼마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제는 세 번 이렇게 종약은 두 번 가져다 잡수고 지금은 하루건 이지 맞는데 요것은 효과 빠르답니다.
1: 예.
4: 어떤 식사도 잘하고 총은 근무상 어떤 아니라고 언어도 그래도 어떤 이렇게

0: 서민 알아면 어떻게 하던 게 요즘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어, 그렇죠.
0: 지금은 반신들이 그렇게 소리던 게 그 친구라며 동료하게 같이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다, 제가 그만큼.
1: 그러면.
0: 예. 예, 그래서 이, 오늘도 친구 맞는 날이 돼가지고서를 하루건이지 맞으니까 월요일 날이가 맞고 지금 또 오늘가 맞겠다 하는데는 그럼 어머니 가서 또 예약드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름이 예약된 겁니다. 어, 일단 마취를 받아보시겠다면.
0: 척추라니,
1: 예, 척추 치료법.
0: 가벼운 거, 예.
1: 척추 감압 치료 방법, 예.
0: 예, 우리 동생이가 이 사사고 후에 증을 해가지고, 이 인공 관절은 바꿔였습니다.
1: 어.
0: 근데, 이짝 어제, 그 관절을 바꿔온 다리를 애끼면서 이짝을 써 그런지, 이짝이어도 어제 별로 이렇게 다리도 아프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니 합니다.
1: 그게 다리가 아픈 데는 척추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다 내리 신경관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을 예. 해보는 게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거는 척추 감압 제야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예. 압력이 가지 않으니까 치료하는 과정 이게 내가 치료했는가 이런 감 느끼기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압력을 그거는 많이 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통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 보게 되면 와 이렇게 허리가 편하지 다리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세요. 특히 그
0: 검, 예. 다리를 쩔룩쩔룩 하고 다니지 그러면.
1: 아, 다리 쩔는 게 주약에는 허리 척추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검사단 가지고 오세요.
0: 예, 이런, 저연 담아이라 먹어도 쓸데 없다 하는 말입니다.
1: 아, 예, 됩니다. 예,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0: 예, 그래, 뭐, 오신가, 그, 예약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1: 아, 이렇게 하면 예약된 오신가? 겁니다. 먼저 와서 체험하세요. 아, 한두 번 체험하세요.
0: 아, 오늘이 가도 됩니까?
1: 됩니다. 빨리 오세요. 예, 예.
0: 어, 알았습니다. 그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충성이염이 어랑이 이충성이염이 약 먹으면 이렇다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데 지금 범이 잡아서 예, 어때 그거 가슴이 그거 딱 대기면서 예, 내려가고 예, 아 저기 기름진 것도 먹으면 절사라고 또 과일이나 순 우유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에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어, 이명길 선생님 소문 넣습니다. 예, 네, 위상도 예, 소화겠다. 예.
3: 예,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먹어도 예,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요 가슴 딱 대기면 내려갔던 게 이것도 내려갈 거냐. 속이 시원하면서 예,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예, 아, 위축성이염이서 그런지 저는 결장염도 같이 있었어요. 예, 한 날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어정에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3: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직은 예, 더 치료를 받으려면 예, 아, 이명길 선생님은 아주 예, 용하십니다. 이 병에 예, 자꾸 재발하는 게 지금 어정에 한 두 달 썼는데 재발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연길시 도강중년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운데서 흠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크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5일째를 맞이하면서 백분제 80이 치료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치료한 결과 일단 입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또 치아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입금이 출혈이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는데 주약에는 지금 치과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 치아를 고정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구강검사를 하고 이런데 모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 치과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선생 계시는데요. 원장, 거기는 이분을 찾아보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10년, 30년 재발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

연길시 도강중로는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로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령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령자를 붙잡았다. 령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명자는 도더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명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명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명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명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명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어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순간 매서는 갑자기 군중을 응시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어깨는 축 처지고 몸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서는 소리내어 말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이 무슨 법을 어겼냐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어보았다. 명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청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청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의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했다. 한 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서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 안으로 스며들어 서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서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서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주 네 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의 문 앞에서 아버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 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서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버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5층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보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보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측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허생과 아보가 떠날 준비를 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허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보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나빴다고 사과하는 듯이 말을 전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명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작품의 제목은 밭갈이이고 다음 작품 제목은 형제바위입니다.

소필 밭갈이 내가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시내가 구불구불 흐르는 말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었다. 봄이 오면 산기슭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비어 흐드러지고 들판에는 싱싱한 불싹이 돋아나며 공기에는 흙내염과 꽃향기가 폐부를 메울 정도로 가득 찬다. 그런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것은 해마다 봄비가 내린 뒤 흙이 부드러워질 때마다 아버지가 밭갈이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을의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평범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훌륭한 풍경으로 남아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시골의 봄은 농사철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다.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완전히 가시고 하늘은 파랗게 맑고 가벼운 봄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 땅은 촉촉하게 젖어 부드러워진다. 이때가 바로 밭갈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마을의 농사꾼들은 하나같이 밭으로 나가 한해 농사의 첫걸음을 떼었다. 우리 집에도 넓은 밭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이 시기가 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밭일에 매달렸다. 아버지의 밭갈이 도구는 낡은 쟁기와 한 마리의 늙은 소 그것뿐이었다. 그 소는 우리 집에서 여러 해를 함께 살며 농산일을 도왔고 이미 주름이 진 눈과 굵은 다리, 푸석푸석한 털을 가진 늙은 짐승이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소를 귀하게 여겼다. 어린 나이의 눈에 밭갈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근면하고 안정적으로 안겨들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는 소 밧줄을 잡고 밭으로 나갔고 나는 뒤를 따라가 아버지와 소의 모습을 몽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는 쟁기 손잡이를 꽉 쥐고 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갔고 쟁기는 부드러운 흙을 파고들어 검실검실한 흙덩이를 뒤집어 놓았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을 주어 쟁기를 끌며 가끔씩 코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흙먼지를 날렸다. 햇살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등에는 땀이 흘러 옷을 적셨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며 한 해 봉작을 키워나는

마음으로 고슬땀을 흘렸다. 시골의 들판은 아버지와 서의 밭갈이 모습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보면 파란 하늘 아래 뉘원한 밭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와 서의 그림자는 마치 자연이 그린 한 폭의 수목화와도 같았다. 바람이 불면 금방 갈아엎은 밭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서의 울음소리와 아버지가 서를 오르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마음속에도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아버지의 밭갈이 하는 모습은 그저 농산일을 하는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면함과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모두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던 봄의 밭갈이 풍경은 늘 평온하고 아름다웠지만 한 해의 봄은 유독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남겼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적게 내려 땅이 평소보다 단단했고 밭갈이를 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늙은 소와 함께 밭으로 나갔지만 소는 나이가 많아진 탓인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평소라면 힘차게 쟁기를 끌던 소가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고개를 자주 흔들며 힘든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소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소를 다독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오후 해가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소는 힘겹게 밭을 갈던 중 갑자기 다리를 떨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소는 큰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쓰러졌고 몸은 심하게 떨렸으며 눈은 괴로운 듯 스르르 감겼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쟁기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쳐 불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늙은 손 밭갈이를 하다가 지친 나머지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 쓰러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소의 숨결을 느끼고 몸을 만져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마을의 수의사를 빨리 불러왔지만 수의사는 소가 너무 늙고 과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으며 치료하려면 많은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농사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고 많은 돈 마련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에게 늙은 소를 치료해도 다시 농산일을 하기 어려울 테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포기라는 말은 바로 소를 잡으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소를 바라보며 이 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여러 해를 살며 힘든 농산일을 모두 도와준 가족과 같다. 어떤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이 소를 살려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밭일을 잠시 멈추고 갖고 있던 조금의 저금을 모두 꺼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숱한 돈을 모아 소의 치료비를 마련했다. 아버지는 매일 수의사와 함께 소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풀과 사료를 사다 줬으며 밤에는 소의 곁을 지키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이 점점 여유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는 늘 웃으며 괜찮다, 소는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다행히 소는 천천히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어나지도 못했던 소가 점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고 풀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소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나도 따라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정성 덕분에 늙은 소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밭으로 나가 일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밭갈이를 할 시기가 되자 아버지는 소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작년의 일이 떠올라 소가 다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어하던 늙은 소가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힘을 내어 쟁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소는 고개를 숙이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며 평소보다 더 빠르고 힘차게 밭을 갈았고 단 한 번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도 소의 모습에 놀라며 웃음을 지었고 소를 더욱 아끼는 마음으로 반리를 했다. 정말로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이듬해 밭갈이하는 아버지와 소의 모습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멋졌다. 햇살은 더욱 따뜻하게 비추고 바람은 더욱 상쾌하게 불었으며 갈아엎은 흙은 더욱 싱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소는 아버지의 정성을 알듯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농산일을 도왔고 아버지도 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묵묵히 땀을 흘렸다. 나는 밭머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신비로운 인연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소는 단순히 농부와 짐승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였던 것이다. 시골 마을의 산은 여전히 부르고 물은 여전히 맑고 봄이 오면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늙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감동이며 내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땀을 흘려 밭을 갈며 가정을 지키는 근면함을 보여줬고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정성으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시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시골 마을의 봄 풍경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밭갈이하는 모습이 선하게 생각난다. 흙냄새 가득한 들판,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아버지의 땀방울과 늙은 소의 힘찬 걸음걸이는 내 마음속에 언제나 평온함과 힘을 불어넣어준다. 밭갈이는 단순한 농산일이 아니다. 그것은 땀으로 일구는 삶의 근본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골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정성이다. 아버지의 밭갈이 모습은 그 당시에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훌륭한 인생의 교훈을 담은 풍경이다. 늙은 소를 구하기 위해 아끼는 돈을 모두 쓴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이듬해 더욱 힘을 내는 소의 모습은 보답하는 따뜻한 인연이었다. 지금도 가끔씩 시골 마을에 돌아가면 그때 밭을 바라보게 된다. 밭은 여전히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고 산과 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늙어 밭갈이를 하지 못하고 늙은 소도 자기의 삶을 마감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소가 함께 밭갈이하던 그 봄날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 내가 삶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힘을 주고
근면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밭갈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쓰며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아버지의 근면한 모습, 늙은 소와의 따뜻한 인연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의 자연 풍경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아버지의 정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 서로 의지하는 인연은 더욱 빛나는 풍경이다. 그 풍경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언제나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해도 아버지가 봄날에 밭갈이 하던 그 모습, 늙은 소를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던 그 마음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잃지 말아야 할 순수한 마음, 근면한 자세,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밭갈이의 풍경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힘으로 언제나 내 곁에 함께할 것이다.

다음 준비한 수필은 형제 바위입니다. 수필 형제 바위. 내 고향은 경치가 유난히 수려하다. 남쪽으로는 맑고 시원한 강줄기가 구불구불 흘러가고 서북쪽에는 봉우리가 세신 바위산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어릴 적 눈높이에서 보던 그 바위는 언제나 거대하고 든든했고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고요했다. 시간이 흘러 도시 생활을 하는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바위의 모습이 떠오르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그 바위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자 우리 삼형제 모습 그 자체다. 세 봉우리는 마치 서로 기대고 지키며 서 있는 우리 세 형제를 상징하는 듯 늘 같은 자리에 있다. 우리 집에는 세 형제가 있다. 큰 형님과 나는 대학 공부를 하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둘째 형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고향에 남았다.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둘째 형이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밤마다 눈물을 삼키셨고 동네 어른들도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너무 어려서 그 아픔을 다 알진 못했지만 둘째 형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둘째 형을 챙기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졌다. 큰 형님은 언제나 둘째 형의 손을 잡아주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세 아이가 함께 걷던 고향길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바위산을 배경으로 찍은 옛 사진에는 세 형제 어린 모습과 함께 형제 바위가 희미하게 담겨있다. 둘째 형은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불편했기에 도시로 나와 공부를 계속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다. 젊은 시절 그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인 농사는 그에겐 더욱 힘겨웠고 수확의 결과는 늘 불확실했다. 해가 잘 들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둘째 형은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버텼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둘째 형은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의 눈에는 불만보다는 고향의 땅과 산과 강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때때로 둘째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동안 그는 홀로 고향을 지키며 힘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째 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자신이 가꾼 농산물을 내놓으며 웃어주었다. 그의 웃음은 순수하고 따뜻해서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큰 용기라는 것을. 둘째 형은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고 건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째 형의 삶은 점점 변했다. 그는 단순한 농사를 넘어서 고향의 자연을 활용한 목축회사를 세웠다. 고향의 넓은 풀밭과 깨끗한 물은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둘째 형은 자신이 직접 키운 소와 돼지를 키우며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점점 신뢰를 쌓았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도왔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함께 힘을 보탰다. 둘째 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골 관광을 시작했고 민박집과 특색 음식점을 경영했다. 고향의 맑은 공기, 푸른 산, 시원한 강, 그리고 정겨운 시골의 정취를 느끼러 온 도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의 민박집은 깔끔하고 정겹고 음식점에서는 고향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직접 키운 가축으로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 도시 생활에서 피로를 느낀 사람들은 둘째 형의 민박집에서 쉬며 자연의 힘을 회복했고 고향의 매력을 알게 됐다. 이제 둘째 형은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요족한 생활을 한다. 그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마을의 어른들을 챙기고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의 매력을 알려주며 고향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놀랐고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어릴 적 몸이 불편해 걱정했던 둘째 형이 이제는 고향을 이끄는 리더로 든든한 고향 지킴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후에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 도시에 사는 큰 형님과 나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둘째 형은 망설이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마음의 힘든 일이든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큰 힘을 보탰다. 우리가 고향에 기대고 싶을 때 그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외롭고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둘째 형이 있는 고향을 떠올리고 힘을 얻는다. 그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지금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간다. 큰 형님과 나는 둘째 형의 생일이거나 고향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면 꼭 시간을 내어 찾아간다. 도시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하다. 고향의 강은 여전히 시원하게 흐르고 바위산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고 마을의 나무는 푸르르다. 때로는 친구들이나 지기들과 함께 고향에 가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자랑하고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봉우리의 형제 바위다. 우리는 바위를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바위는 우리 삼형제를 상징한다고.

첫째 봉우리는 큰형님, 둘째 봉우리는 둘째 형, 셋째 봉우리는 나라고. 세 바위는 각각 높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붙어있고 함께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햇볕을 받으며 수만 수천년을 지켜왔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삼형제와 같다. 각자의 길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살지만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고 지키며 연결되어 있다. 어릴 적에는 형제 바위가 그저 크고 멋진 바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바위의 의미가 깊어진다. 세 봉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산을 이루고 하나의 경관을 만들고 서로를 지탱한다. 큰 형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고 둘째 형은 중심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힘을 보탠다. 우리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은 늘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이고 가족의 힘이다.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형제 바위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지금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이제 다가올 앞날을 기대한다. 둘째 형은 웃으며 우리에게 고향의 이야기를 해준다. 마을의 변화, 농사와 목축의 이야기, 관광객들의 이야기 등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향이 더 가깝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도시 생활은 바쁘고 복잡하다. 때로는 경쟁이 지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의 형제 바위를 떠올린다. 세 봉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위로해 주는 듯하다. 우리 삼형제도 마찬가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위로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둘째 형은 몸이 불편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는 고향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지키고 마을의 보탬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둘째 형을 보고 늘 배우고 그의 모습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다. 앞으로도 세월은 흐를 것이다. 우리의 나이가 들고 세상은 변하고 고향도 조금씩 모습을 바꿀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제 바위는 여전히 서복 쪽에 우뚝 솟아 있을 것이고 우리 삼형제 우애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큰 형님과 나는 계속 도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둘째 형은 계속 고향에서 자연과 함께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고 형제 바위처럼 서로를 기대고 지킬 것이다. 가끔은 고향이 혼자 가기도 한다.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바위살을 올려다 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그때마다 새 봉우리가 나를 향해 말하는 듯하다. 너희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지키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라고. 고향은 언제나 너희들의 버팀목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고 형제가 있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나는 형제 바위를 보며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자연의 위대함, 시간의 흐름, 가족의 소중함, 형제 간의 신이, 고향의 의미 등. 이 모든 것이 형제 바위 아래에 모여 있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준다. 나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 고향을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형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형제 바위를 품고 살 것이다. 세 봉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우리 삼형제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다. 큰 형님은 넓고 아량이 있으며 둘째 형은 강하고 따뜻하며 나는 그들을 보며 배우고 성장한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고향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바위산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형제의 우애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고향에 갈 것이다. 둘째 형의 웃는 얼굴을 보고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형제 바위를 올려다 볼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삼형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 이야기는 길고 따뜻하며 끝이 없다. 형제 바위가 영원하듯 우리의 우애도 영원할 것이다. 형제 바위는 이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늘 그 모습이 떠오르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준다. 우리 삼형제의 상징인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을 것이다. 큰형님과 둘째 형과 나, 세 형제는 형제 바위처럼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고향의 강은 흐르고 바위산이 솟아있고 우리의 우애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가진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박장길 작사, 김영주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행복은 곁에 있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한 웃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최경화 가수의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진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하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했습니다.

0: 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버리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 외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평소보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천이 박사는 보통 14각에 16각을 준다는 이런 우대활동은 드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르는 천이 박사는 14각에 16각을 실어줍니다. 보통 14각에 14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각에 거의 5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을 더 빼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신리로 이 제품도 역시 이 제품은 한 각에게 담에 원래 25세 복행하던 걸 이번에는 35세 복행하는 양으로서 한 각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드리는 것이 최고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원에 해당하는 거 두 각을 더 주니까 1,500원을 빼주는 셈이 되죠. 눈병 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10각에 12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10각에 10각인데 이번에 598원에 해당하는 거 두 각을 더 얹어주고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뭐 1,200원에 치도 얹어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도 그의 명서방 이런 제품들은 단순 온올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한두 달 치료하면 금방 낫는 이런 질병에 유관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은 서약으로는 뭐 금방 소가리하는 약을 금방 드시게 되면 소가리가 끊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종은 한 100날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날 쓰는 과정이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의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인류가 팔로 한통한다는 노화됐던 그 신체가 점차적으로 젊음을 찾는 각도 차원에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이 있다. 청춘은 바로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바로 청춘 미마의 발견이다. 중앙 그 10% 건강 강좌 그 시간에 이 그 청춘 미마의 발견에 관한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가 보도된 걸 제가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 눈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언젠 한 일곱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앞이 계속 부었댔단 말입니다.
1: 눈앞이. 전형적인 백내장 증세이네요.
2: 예, 예. 백내장 증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람 맞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또 깔깔하고,
1: 눈 깔깔하고, 예.
2: 예,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때면 좀 이렇게 눈이 따갑고, 증상됐단 말입니다. 진짜.
1: 간열로 해서. 예.
2: 예. 그래서 예, 저 이 시병원의 연크에도 가보고 저 연대 위에 그 연크에도 가보고.
1: 아, 있습니다. 그래.
2: 예. 그래 예. 약 많이 썼습니다.
1: 예.
2: 약 많이 쓴데 고심 때는 조금 이 괜찮은 것 같고 하다도 끊어서 한 두 달 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 서약이 제일 그 문제점 거기 있죠. 그때는 괜찮다도 지나가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예.
2: 예, 하루에 그저 한 서너 번씩 대여섯까지로 눈에다 였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검사한 게 안 주고 안압이나 지내 높은 건 아니라고 이래 지금 높아가는 추세라 이래더라고요.
1: 아, 예, 예.
2: 예, 지내 높은
1: 농내장 추세다. 예.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눈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이게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명수병 농약의 눈에 진짜 용 좋다면서 이게 개나미 병원에서 수술해라 사람들도 수술하고 이거 아이 먹고 이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그 저도 이것도 해먹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2: 예, 굉장히 지금 눈이 용이 눈이 보이는 게 예, 그건 바다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렇죠.
2: 났고, 예. 예, 눈물이 바람 맞아도 눈물 나는 것도 났고, 예, 눈이 아리던 증상도 좋고, 자완 여러모로 이 눈이 좀 좋다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약 계속 먹으려고 좀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좀.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임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잠시 무슨 눈에 나는 그런 모병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3개 100날 견지하게 되면 눈에 좋자면 간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 폐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 심장과 폐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 넣고 쓰시면 됩니다. 종합으로 치료해 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지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501-7766.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이 전입학사하면서 막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난 이 눈이 점이 나빠가지고, 백내가 심하다. 제 그래, 내 너무 억울해서 수술하니까 내 수술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을 고일 수가 낫겠다 이렇게 뺏기질러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에는 아니 반이 어제는 쓴 뒤에 9달 썼습니다. 내 명서방.
1: 그래요? 예.
3: 네, 그래 그 후에 그거 명서방 이렇게 한 달을 쓰고서리 전이박사를 같이 쓰가에 야, 이 전이박사 써볼까 이만한 좋은 약은 없다고 보시면 없다 해야 돼 과언이 예. 아닙니다. 어째 예. 그러가 뭐 벌써 톡 같이 쓰니까 눈이 그래도 툭툭툭 봐가지고.
1: 그렇죠.
3: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눈 안이 가랗고 눈물이나 이건 같이 쓸까? 제가 이랬을 때가
1: 쓰죠.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전이박사 같이 쓰니까 더 빠르죠.
3: 정말 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으로 말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그래도 더 말할 나위 없지. 그래서 예. 나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비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기억력이 없을 때 뭐 무슨 한두 번이나 한두 가지니까 그래도 언니나 그래서 또 다 사주나무 시트도 한번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맥이 지나지 그만가 기분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신경질도 올라온다
1: 바보 같죠 자기 설로 예. 자기가 바보 같아서 실망하죠 예.
3: 예 성질이 급한데 찾지 못하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신경질이 누구도 없지겠지
1: 그치.
3: 그런 것도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울면 많이 울도 어리면 자꾸 혈압이 어렵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야 되겠다 이게 경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입학사에 정말 정신 마가지고 예. 개인력은 정말

0: 박사를 깨까 치매 방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1: 선이 박사를 쓰게 되면 치매를 막아줍니다.
0: 예,
1: 그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0: 종집을 써, 아, 미술에 있어서 막아주지. 빅내기 거서 척 뜯어 도와주지. 돌아보는 한 번만 기다리면, 네, 한번 고다려서 이러면, 네, 오후에 내 기다리지 뭐. 어전에 암기네 건 해보자고 소리. 그 생각이 다 납니다. 오후에.
1: 그렇죠.
0: 예, 빅내기 용서하십니다. 예, 좀 젊은 얘기라 오후 이야기서나 뭐. 누가 그런가 해도 약을 좀 좋은 곳이니까 좋은 게 좋은 게라고.
1: 그렇죠.
0: 오후에 벌써 그래도 어디다 돌아치다니, 그래도 처음 치는 선언한테 다 알긴다 말한다, 험하가 그쪽으로.
1: 그렇죠.
0: 그래, 내 어찌 기분이 좋은지, 저번에 뭡니까, 그, 냉수방을 쌓은데, 그 천이박사 열례강 쌓으면 16가구 줍니까, 그것도 좀.
1: 아? 지금 천이박사는 14가구 쌓으면 16가구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예. 예.
0: 네, 그런 게 옳구나.
1: 맞습니다.
0: 예, 그래, 뭡니까, 예. 내 동생도 같이 쓰다, 가도 쓴다 말자, 내가 같이 쓰는데.
1: 아, 같이, 그렇죠.
0: 예, 예. 가도에, 어제 쓰는 가면 가도에 자꾸 기능력이 없고 정신 막지 못하단다. 얼굴이 그리 터분하단다.
1: 내 위치가 지는데,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못 가나 정신 막아진다, 기능력이 떨어진다, 뭐, 오리하기 좋다며. 둘이 같이 싸다고 그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선생님 좋은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천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녹음실에 무지 심하게 와서 여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아무에 터지는 받아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랬고 난 그저 안딩패를 먹어 무슨 노침패를 먹어 그래도 그거 다 먹어야지 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두구설이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빠릅니다.
1: 아, 효과가
3: 예,
1: 빠릅니다.
3: 그만지, 예. 예, 그만지 심해서 아이 이즘이 어떻게 해봤는데 예, 그래서 빙생 갔다가도 오늘 서고 있다가는 또 먹구려고 먹구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경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좋아지고 머리 그런 터질 게 아프던 게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1: 그렇지.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이발 쓰겁던 게 그것도 그래지고 자식이 갑자기 나서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인사 잃어버리고 예. 거기다가 또 섭이 지내 짜서 그런 게 그런 최신 일을 한 대 같이 있을까나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예. 그래 좋아질 때에 예. 계속 쓰려고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나 상상 외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는 그 기본상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일단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어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세시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네, 우선 이거 한 반년 썼는데요. 어제 이거 쓰는가 하면 저는 이 맹감에 이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선 문제인지 이 담에 소변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 한 대번 계속 버그려나면 자주
1: 못하고 고마지 해야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아, 그래서 이 맹감 밤에 자지 못하지 영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4: 이 맹감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4: 네.
1: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 뼈가 지내완 다리 어찌나 아픈지 걸다가도 쉬고 걸다가도 쉬고 얇아 본다.
1: 예.
4: 너무 바빴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수타냐고 쓰고 이래도 이 세시미로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게 효과가 내가 좀 반년 썼는데 영 좋습니다.
1: 예.
4: 예, 소변 그 차수도 줄어들고 한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1: 아, 정살 돌아왔습니다. 컴파치 들려야 예.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세신이로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제일 아주 우수한 제품이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4: 네. 그리고 이 그런 뼈 다리 이렇게 용실이 아픈 것 뒤에 이 맹감 지금은 층계 가다듯이고 쉬고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난 이 세시미로가 확실히 이 간, 센, 그 다음에 이 뼈, 이 치료에 영 좋다고 봅니다.
1: 예,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그런 활동에 이거 더 구매 받자고 그래 합니다.
1: 예, 열심히 예. 선택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파츠 위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가 기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콤파치하고 소화계통이 불편하고 호흡계통이 불편하고 위장도가 불편하고 종합을 해결해 줄 것.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추위를 타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어서 배달 네. 받으세요.
4: 501-7766. 예. 네.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두 번이나 애 놓고 세상에 왔고, 그 다음 심장도 아이고, 예. 그래는 좀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기억력도 없고, 계속 매겼고, 감기사도 걸렸겠습니다.
1: 예.
6: 그래서 지금 전이 박사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런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6: 예. 그래서, 저기 뭔가, 저 심장도, 그, 심리부치가 심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불안하고 자꾸 가슴에 무슨 떨어지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녹이 소개를 들으니까 서심이로 하고 천이 박사 같이 쓰면 좋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세도에 그러는 체내시엔도 있습니다.
1: 천이
6: 박사는 너의 소변을 이렇게 못 보고 사수가 많고 그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고 아까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 써서 보고 도우니까 두 가지 더 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네, 잘 문의하셨는데요.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이박사하고 세신이로 천이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한봉들이 그 터져와서 이렇게 드시면 만보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이박사. 그리고 예. 한 30분 전에서 세신이로 이걸 한각을 식전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다 가능하게 되는데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예, 다 소화도 예.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천이박사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세신이로 드시고 혹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성들이 전열선뿐만 아니라 전열선에 대해서 콤파치 허해지게 되면 마지막에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콤파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파 공능이 점점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심장 공능이 약화, 기타 각 오장육부의 기타 공능이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전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되니까 남편분이 이 두 가지 제품만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가 거의 해결받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어, 참 좋은 따다입니다.
1: 너무 좋은 따다입니다. 예, 예.
6: 예. 예. 그럼,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하겠지요.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6: 501-7766에?
2: 네.
6: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가 혈관성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성 노화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 생겨서 심근경색이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굳어 있어서 내 혈관에 이 좁은 공간에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통에 마저는 혈액이 또 내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우리 뇌졸중 위험에 빠지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가 누구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CAMP를 하게 되는데요. CAMP 발견에 대해서 인류는 지금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 100세 하게 되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창고로 되게 되어 있다. CAMP 발견을 해내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부터 150까지 가는 이런 그 새로운 발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자 다크 여기에 설명은 제커 조스 다크라고 이렇게 썼는데 외국 사람의 이름도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가는 데는 이 천희 박사 CAM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건 또 국가 행위에 속합니다. 국가 발전 계획 위원회에서 그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그러내 찾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장수로 가는 장수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경제적원이 오진간하시다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내가 쓰러지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아도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혹은 또 당전에 여러 번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AMP가 확실히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이 세신이로는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처방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 1991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국 과학원에서 현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80세, 70대는 젊은이고 80대 중반에 이르는 여기에 분들이 정간 주연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때니까 먼저 새기니까 사슴을 그 사람들은 자기절로 이렇게 수습해 갖고 그걸 쪄서 약을 해서 초약하고 같이 드셨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그 딱 그 30대하고 90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혈액을 딱 분리 추출해서 병원에 맡겨서 검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나이가 어느 개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혈액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대의 이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이것도 논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약자가 우수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노화에서 젊음으로 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용만 하시게 되면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세신이로 이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지역과 동북아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호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호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어느 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호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3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새 여동생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극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근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근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근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근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근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근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석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령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룡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슬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에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 하나하나에는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병강에 어울리는 옛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향의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은한 달빛과 그 달빛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달빛 아래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다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주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에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매일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림상학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 지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결장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가래가 몹시 성하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들을 말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계통하고 호흡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0: 네.
1: 호흡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상호흡도를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말죠. 기관들로 조성됐습니다.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 인고관의 회염 이러한 말죠. 기관들로 조성됐습니다. 하호흡도를 할 때는 기관하고 기관지에 배로 조성됐습니다. 이 호흡계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말죠 질병들이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죠 급성이나 만성으로 발생하는 비염 또는 과민성 비염, 비두염, 인후염 이러한 병증들이 말이죠. 이 상호흡도 질환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호흡도로 놓고 본다 할 때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기관지 천식이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로 말이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은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후염에 지금 임상에서 보게 되면 급성이나 특히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정화 있는가?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열이 나면서 인후가 말죠. 통증을 느끼게 된다. 물을 마시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말죠. 접수거나 다 통증이 말죠.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인후염으로 인해서 또 기침을 말죠.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는 우리 중이림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인후염으로 고생해서 서의 말이죠 치료를 받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보다가 또 말이죠 도지고 해서 이런 중이림상에 말이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 단계를 놓고 보게 되면 만성 단계를 놓고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말씀을 합니다. 목이 아픈가 하면 아프지는 않다. 에? 그런데 말이죠. 목에 무엇이 딱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달 혹은 몇 년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돈인 곤란증도 나타냅니다. 음식을 삼길 때 좀 곤란한 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침을 동반하고 어떤 분들은 이 인후염으로 고생하는데 성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말이죠. 쉰 목소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의사들에게 말이죠. 진단하기 위해서 좀 애로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질병에서 말이죠. 성대에서야 중어증이라고 있는데 그 병으로 말이죠. 진단을 말이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호흡도 질환에서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이 차고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급성 단계를 놓고 보게 되면 병원 미생물이 침습으로 인해서 말이죠 감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 단계의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또 산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말이죠.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기침도 하고 가래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원장 선생님을 이야기하자고 그린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1: 예,
2: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 듣고 예, 오늘 가서 보려고 하는데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연계됐습니다. 예.
2: 예.
1: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요즘에 제가 그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목이 막 가래도 많고 목이도 좀 아프고 기침도 세게 나가지고 원장님 좀 소문 듣고 저를 지금 원장님 좀 요약해달라고 그러다 하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0: 주시죠.
1: 예, 이 급성 단계에 있는 기관지에 대해서 예, 환자분들의 증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예.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전해질 문란을 일으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제때 구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생명 위험에도 처하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성 단계에 맞아 깨끗이 완쾌시키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예, 만성 단계로 넘어가서 예, 만성 기관지염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급성 단계보다 기침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늘상 가래가 성하고 예,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폐장의 말이죠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하강됩니다.
0: 네,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2: 선생님, 저 오늘 그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하겠어요. 전번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져서 오늘 또 약실로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성화도 아이 되고 배가 불고 예, 입맛이 떨어지고 설사를 자주 해서 길태성 이병헌이 강철수 수임한테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쓴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3: 그래, 오늘이 또 강철수 수임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이 만성기관지염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기관지에 있는 점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만성비 특이성 염증 상태를 말이죠. 나타내는데, 예, 이때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숨이 차고, 예, 이러한 말이죠. 증세들을 말이죠. 나타냅니다.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만성 또 저색성 폐질환으로 말이죠 전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흡 기능이 말이죠 쇠갈증을 나타냅니다. 예, 후시 사이즈랍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구급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예, 심지어는 예, 생명위험까지 말죠. 예, 자아낼 수 있습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발병률이가 대략 예,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예, 만성기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수가 올라갑니다. 예, 15% 이상.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생활습관, 주위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말이죠. 좋아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주위의 환경이 깨끗한가, 공기가 어떤가, 공기가 말이죠. 오염 상태에 있는 말이죠. 지역의 분들이 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예. 이계영이 있는 예, 예, 이래서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의 약을 예, 한 두 번 먹었는데 예, 매우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아픈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예. 좀 이렇게 정신이 나는 것처럼 이렇다 예. 말입니다. 그 예. 효과 좋았습니다. 통적으로.
1: 예.
4: 그래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예, 예 일찍
4: 예,
1: 오세요.
4: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제가 예, 아침에 일어난 게 막 어지럽고 토하고 미스겁고 그런데 그 전에 증상이가 좀 귀가 좀 이상했댔습니다. 걔 병원에 가서 말한 게 토하고 그러니까나 미석증인가 했는데
1: 예.
5: 메인 열중 허증이라고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예.
5: 막 토하고
1: 심하구만요. 예.
5: 예, 막 혼자 걸지도 못하고 그래 예. 후기 소개해 가지고 박창호 주임이 중약을 써봤댔습니다.
1: 예예. 예, 예, 예.
5: 그런데 예, 많이 허전돼가지고 좀 약 쓰던 김에 더 쓰려고 박창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5: 성적수제다 약.
1: 예. 예. 오늘 오시겠어요?
5: 예, 오늘 오전에 한 10시쯤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때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또, 예, 최근에, 저, 많은 분들이, 예, 류행성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류행성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 속에서 뭐, 이래면, 예, 만성, 그, 폐염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말이죠, 예, 적지 않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오란 위병 환자입니다.
1: 예.
6: 평시에 소화도 잘 안 되고, 1년에 이런,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부룩하고, 이런 증상이가 1년에 서너 번씩 발생합니다. 병원에
1: 예.
6: 가서 약서도 잘 맞지도 않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6: 그래서 좀 박창호 주인 선생님 이 광고를 듣고, 저도 거기 가서 두 번 제가 먹었는데, 확실히 거기에 변비도 좀 있었는데, 변비도 잘, 좀 낫고 위가 아주 많이 낫고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6: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것이 밥도 먹고 배가 부르던 것이 많이 나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피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6: 그래서 오늘 저는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더 보이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그 전날에 볼 타다가
1: 네.
8: 허리도 상했고 다리도 상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약을 먹었는데요.
1: 네.
8: 오빠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도 한 번 더 잡으러 가서 그랬는데
1: 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전번 주에 가서 예,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아래 바른맥이 없어서 박창호 주임을 찾아가서 그 연골 주사도 맞고 청약을 먹었는데
1: 예.
9: 그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9: 지금 무릎이 아픈 것도 많이 났고
1: 예.
9: 예, 그랬는데 저기 오늘 가서 주사도 또 맞고 청약도 저 쓰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을 만나려고 예약을 부탁합니다.
1: 예. 어제님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네.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예.
10: 우리 남편이 거기 숙충의 원장님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 썼습니까?
10: 예, 그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예, 다리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1: 예, 예.
10: 예, 작년 10월 원래 좀 다리 많이 아파 좀씩 아팠는데 10월 달이 돌아오니까 계절이 바뀌면 더 세게 아팠습니다.
1: 예.
10: 안에서 화장실을 한 발짝도 못 걸어 벌벌 기어갔습니다.
1: 예.
10: 다리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이렇게 어디 이사 달한다면 어디 이사를 달아가 배우고 어디 약국에서 다음 그 약국 사다 돈 엄청 팔았습니다. 맞지 않을 때다.
1: 예.
10: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듣고 선생님 강의 우리 매일 듣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10: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님도 숙순이 원장님 자기 찾아가겠다면 이랬대요.
1: 예.
10: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선생님께서는 숙순이 원장님 정말 의덕이 높은 분이십니다.
1: 예.
10: 환자에 대해서 하나 챙기고 정말 그 사람 병을 떼주자고 영 열심히 봐주시고 높은 의덕으로 예, 정말 그래주니까 병이 찾아 나아질 때다.
1: 예, 그렇지.
10: 몇 달 지났는데 지금 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10: 잘 좋습니다. 예,
1: 예
10: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이전에는 밥 한 1, 2분 동안 잡수는데 그동안 그 시간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예, 그래서 돛을 잡수고 잡수지 못하고 보도록 와서 또 누워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10: 그 중사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예.
10: 없어졌다. 예.
1: 예.
10: 너무 그 거기 그 숙충내 원장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유명인들이 정말 예, 태도가 싹싹하고 갔다 왔은 겁니다. 병이 한 절반 떨어진 것 같더라고.
1: 거기서 예, 그래야 되죠. 예, 예.
10: 그래야 되다. 그래. 너무 정말 예, 그 원장님께서 치료를 잘해주신 덕분에 지금 예, 운동도 하고 바깥도 나가다닙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1: 예, 예.
10: 이래 너무 감사해서 예, 우리 주내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숙충내 원장님 찾아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은 효과 보고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립니다. 예.
1: 예,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10: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11: 저번에 제가 가서 그런 기침이 나고 가래만은 이 치료로 받았습니다. 두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1: 예, 예, 예.
11: 예. 근데 지금은 또 가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그런지 지금 매운 밥맛이 없고, 예.
1: 네.
11: 좀 약합니다, 이렇게. 잠도 잘 나고. 그래서 이 방면에 좀 치료를 받자고 된다, 오늘에는.
1: 예.
11: 그래서, 예, 선생님께 오늘에서 선생님 치료를 또 예약하시죠.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11: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대선아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저는 예, 안녕하세요.
1: 예.
12: 저는 허리와 다리가 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 엉덩이부터 있잖아요. 여기 다리까지 줄이 뻗치면서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1: 예, 예.
12: 그래서 강준 선생님을 이용하다 해서 보이자고 예약하렵니다.
1: 예, 어디에 오십시오.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12: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이 만성 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병정이 예, 빙청이라는 데 비교적 오래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석 달 이상이라는 이런 시간으로 예, 고생합니다. 조약에는 폐포에 발생하는 예, 망성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데 이 만성 폐염을 말죠. 우리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폐렴으로부터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폐결핵이라는 또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성 폐염.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예, 또 심장병을 말이죠. 예, 인기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만성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 에, 상호흡도에 말이죠. 에,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에,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에, 인기랄 수 있습니다. 에, 증세를 보게 되게 되면 에, 보통 에, 기침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소리가 또 변합니다. 만성 폐암
0: 한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1: 감기 걸려갖고, 가래 많고, 기침도 많이 해서, 예, 약방에 약을 한 달 쓰다가,
2: 예.
1: 초예로, 예, 박장호 주임한테서, 이렇게 점약을 먹었는데, 아, 효과 좋아가지고, 예, 가래도 많이 줄어들고, 기침도 좋고 해서, 좀 약을 좀 더 먹으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1: 예, 수고하셔요.
0: 예. 네. 네.
2: 예, 그리고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또, 인후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목이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흉막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성 폐렴 환자들 제때 말이죠. 예,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흉막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예, 가슴이 마저 몹시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게 되면 이 아픈 증세가 말죠 훨씬 더 심해집니다. 엄중할 때는 또 예, 호흡곤란이가 생기는데 숨이 차고 어떤 분들 말이죠 예, 질식이 오는 이런 감각까지 말이죠 예, 나타납니다. 우리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렴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양자지 간에 말이죠 어떤 구별이 있는가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 이야기 태아민 체질이라든가 소민 체질이라든가 이런 체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체질의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 주위 환경에 먼지가 많거나 이런 공기 오염으로 오염이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염으로 놓고 본다 할 때는 주약에는 병원미세물에 병독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감염을 받았을 때 말이죠.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증상학에서 보게 되면 증상이라 하는데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가슴이 말죠 답답하거나 아프고 마른 기침을 말죠 비교적 잘합니다. 그리고 말죠 숨이 찬데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호흡쇠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 환자들을 보게 되면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성하는 것이 특점입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호흡도 질환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여기에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훈천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5개년 전망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총회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용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주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열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강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서술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의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북아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 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 창고, 가공 작업장, 오수 처리 시스템 등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 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 양식 생존율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 해양경제시범구 동북아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 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 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촌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0: 현재 훈촌시촌에게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 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두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0: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근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게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소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주 쌍용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용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결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주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 연결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국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함량의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 등

0: 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주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효과성이 좋은 드릅나무 재배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농촌부는 신형 농업 경영 조치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 연결, 농민 견인 기재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 농업 발전 기재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 경영 조치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행동 방안을 발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형 농업 경영 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재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주체의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호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경영주체 채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재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 을 전개합니다. 네, 최근 수정하고 발표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과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이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식물 산지 검역 사업은 더욱 통일적 규범적이고 과학적 능률적으로 량식 안전과 농업 생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의 수정은 농업식물의 검역성 유해 생물 방지를 강화하고 관련 관리와 운영의 전 과정의 규범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자와 묘종을 통한 전파와 만연의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수정한 농업식물 산지 검역 규정은 단일 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제정된 산지 검역 규정 표준을 통합하고 산지 검역이 시행되어야 할 농업식물의 범위, 산지의 검역 절차 및 운영 요구 등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장거리 전파 리스트에 대응하고도 새로 개정한 농업식물 운송 검역 규정은 기존 표준을 통합한 토대에서 운송 검역의 여러 단계를 최적화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는 농촌인정 창의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68개 촌이 관련 시범촌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길림성에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FAO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그 체계에 포함됐습니다.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사업입니다.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전승,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혁신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한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도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를 바탕으로 촌과 기업이 협력해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전역 4개설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이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촌 집체의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나시 소산 취자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해 있고 록세 농촌관광 플러스 사만어로 수렵문화를 핵심으로 특색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양생 및 학술 휴양견학 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켰습니다. 이 촌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우리조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농업문화관광융합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향촌진흥 전략과 나아가 세계 각지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우리조는 천혜의 생태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건설을 깊이 파고들어 현지 특색 농산물이 특산물에서 국가급 특색 농업 브랜드로 빠르게 도약하도록 주동해 전주 특색 농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양질 신규 농산물은 농업농촌부 농산물 품질 안전중심에서 인정하는 독특한 지역 특징 훌륭한 품질, 안정적인 생산력과 시장 평판을 갖춘 특색 농산물 및 초벌 가공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조의 15개 농산물이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명부에 입선됐고 46개 기업이 정용 표지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인삼, 콩, 사과배, 피나무 꿀, 선식 옥수수, 검정기 버섯, 입살 등 연변의 우수의 특색 품종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 브랜드 신청 및 관리에서 우리조는 자발적으로 신청, 분급 책임, 동체적 관리, 공익봉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증서의 장기 유효성 유지, 년도별 확인 상시화, 감독 관리 기재를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농산물 품질을 엄격히 보장하고 전과정 품질 관리 통제 조치를 시달했으며 표준화 규범화된 재배, 양식 및 가공 생산을 전면 보급해 농산물이 품질 안정과 규범화 운영의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외 우리조는 지역문화 특색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분별도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지역 공용 브랜드를 공들여 육성해 연변 특색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에 우리조는 특색 농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유명 특산 량질 신규 농산물의 신청 인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증받은 이후에 동체적 감독관리 시스템을 세분화 및 보완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브랜드 육성 시장 공급을 강화하고 농업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가치 사슬을 엄격히 승격시키며 특색 농업이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한 회수점의 가재가 회수 점수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인트 교환 모식은 양병진에서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기풍은 각 마을에 널리 보급됐으며 촌민들은 농약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관을 버리고 주동적으로 수집해 점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병진의 11개 마을은 회수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누적으로 천여 킬로그램의 농업 폐기물을 회수했는데 통일적인 수집 운반과 규범화된 처리를 통해 농업 생태 방어선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작은 장려로 농민들이 환경 치리에 참여하는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 폐기물 제로화를 피동적인 요구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0: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두릅은 식약용 겸 특색 산나물로 시장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야생 자원은 한정돼 인공재배가 새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주에서는 두릅나무 인공재배 기술 규정 초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규정은 묘목배양, 묘목정식, 다수확관리, 수확과 보존, 비설기 생산 등 단계에 그 조작 등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효과성이 좋은 이 드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리목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드릅하게 되면 봄철에 인기가 높은 산나물이죠. 이 몇 해 사이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줄고 높은 단계에 처해 있는 인기 있는 산나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재 두릅나무의 현황 및 앞으로 그 발전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실까요?
1: 네. 요 몇 년 사이에 네. 예, 두릅은 산채왕으로 불리우면서 네. 건강 소비 방면에서나 경제 방면에서 네. 굉장한 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두릅은 신선한 이파리를 직접 식용하거나 네. 또한 절거서 네. 식용해도 되고 얼거서도 되고 네. 또 관상용 행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이라면 네. 신선한 겨울에 네. 신선한 가지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로 묶어가지고 화분 통에다가 모래에다 꽂아가지고 네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드릅나무 이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에서 오늘 몇 개 뜯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상용 행식으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그 판매량이 약 14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네네. 여러분들이 또 네. 알다시피 올 봄에는 네. 그 드름나무가 꿈부잉추 돼가지고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0: 정말 높습니다. 네. 네.
1: 낸 수요량이 네. 약 9.4%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가격은 한 근에 15원 내지 30원에 되고 네. 이거는 옛날 가격인데 그렇죠. 올해는 30원부터 50원 사이이고
0: 네.
1: 그 겨울에는 한 근에 50원부터 80원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명절에는 네. 또 레품으로
0: 그렇죠.
1: 굉장한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 레품은 또 이제 얘기하다시피 관상용으로 네. 화분통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0: 그렇죠.
1: 예, 숭리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이파리를 뜯어서 네. 또 설 인사도 하고
0: 네.
1: 예,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공된 드릅은 러시아나 일본,
0: 네.
1: 한국 등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정말 시장에서 인기 높은 산나물인데요. 저도 올해 한 근에 35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은 아니어도 가격은 높다고 보고 또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높은 만큼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cm로 해서 그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원인에서 연변리목과학연구원에서 드릅나무 인공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그 규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드릅나무의 형태 특점 어떠합니까?
1: 네. 드릅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0: 네.
1: 예, 한 가지는 우리 동북 삼성에서
0: 네.
1: 자주 접촉하는 야생으로 자라나는 드릅나무
0: 네.
1: 이거는 나무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 들여온 품종인데
0: 네, 네.
1: 예, 풀로 자라나는 드릅이 있습니다.
0: 풀로?
1: 예. 네. 그러니까 나무 아니고
0: 그렇네요.
1: 예, 풀 같은 그런 드릅이 있어요.
0: 네네.
1: 이 드럽은 우리 기후에 잘 맞지 않아가지고
0: 네네.
1: 우리 동부 삼성에서
0: 네네.
1: 재배하는 데는 좀 비닐 하우스 내놓고는 야생에서 자라기는 좀 힘듭니다.
0: 네.
1: 풀로 되는 드럽나무는 앞으로 우리 인공재배 그 비닐 하우스 네. 하우스에서 재배하게 되면
0: 네.
1: 또 경제적으로 좀 드럼나무 우리 수입을 더 증가할 수 있다 있는 품종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연변에서 잘 자라나고
0: 네.
1: 우리 연변의 기후에 적합한 드럼나무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1: 드럼나무는 높이가 1m 반 내지 6m까지 자라고
0: 네.
1: 그 나무 가지는 아주 빨리 자라나가지고
0: 네.
1: 그 드럼나무 밭은 보게 되면 아주 네. 무성합니다.
0: 네.
1: 꽃은 7월 내지 8월에 피고
0: 네.
1: 그 과일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달립니다.
0: 네.
1: 이제 얘기하다시피 드럼나무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0: 네, 네.
1: 이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그루 사이 거리를 너무 작게 하게 되면
0: 네.
1: 이 병이 하고 벌레가 잘 낍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인공재배는 우리 평평한 밭에다 심어가지고
0: 네네.
1: 여러분들이 다 실패했는데
0: 네.
1: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0: 네.
1: 드럼나무는 그 응달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해발이 200m부터 1000m 사이에 그 한엽수와
0: 네.
1: 침엽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말하는 이파리가 겨울에 떨어지는 나무하고
0: 네. 네.
1: 소나무하고
0: 네.
1: 같이 섞여서 있는 이런 수림에서
0: 네.
1: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나무가 높게 자란 그 밑에서
0: 네.
1: 우리 드럼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드럼나무는 뿌리가 발달해서
0: 네.
1: 능히 그 드럼나무 밭을 빨리 형성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드럼나무 기지를 선택할 때는
0: 네.
1: 이 토양은 수변하고
0: 네.
1: 물이 잘 빠지는
0: 네.
1: 조금 경사진 곳에서 잘 자라니까
0: 네.
1: 이런 기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 드럼나무의 그 습성이라 할까요? 습성과 자연 분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자연 분포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0: 네네.
1: 우리 저 야생에서
0: 네.
1: 많이 자라요. 우리
0: 네.
1: 그 해발이 이제 얘기하는 200m부터
0: 네네.
1: 1000m 사이에
0: 네.
1: 자라는데 우리 지금 이 연변에 보게 되면 이런 밭에다가
0: 네.
1: 인공 재배하는 이런 성공 실례는 적습니다.
0: 네.
1: 하나는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0: 네.
1: 이 병충해가 빨리 와요.
0: 네.
1: 그리고 수분이 물이 잘 빠지지 않게 되면
0: 네.
1: 우리가 썩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주요한 분포는 산림에
0: 네.
1: 야생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 인공적으로
0: 네.
1: 전지하거나 빌어주거나
0: 네.
1: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서
0: 네.
1: 우리 이 야생 자원을 많이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0: 네. 한마디로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듣게 되면 드럼나무는 그 식용 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1: 네. 드럼나무에는
0: 네.
1: 100g에 달하는 단백질이
0: 네.
1: 5.4g이 있고
0: 네.
1: 그 지방이 0.2g이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섬유가 1.6g 있고
0: 네.
1: 당류가 네. 4g 정도 있고
0: 네.
1: 그 비타민 B1이
0: 네.
1: 0.19g 그리고 비타민 BR이가 0.26g
0: 네.
1: 그리고 비타민 PP가
0: 네.
1: 3.2mg 있고
0: 네.
1: 비타민 C가 12mg 있고 칼슘이
0: 네.
1: 20mg
0: 네.
1: 딘이 150mg,
0: 네.
1: 그리고 나트륨 1mg,
0: 네.
1: 철이 1100mg,
0: 네.
1: 알루미늄 32mg이
0: 네.
1: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하여 우리 동북에서 산야채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0: 네.
1: 드릅은 식용가치 외에도 네. 굉장히 높은 약용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1: 예. 나무 뿌리와 껍질은
0: 네.
1: 해열작용도 하고
0: 네.
1: 또 심장을 든든하게도 하고 위에 위를 돕고
0: 네.
1: 소변에도 도움을 주고 진통제 작용도 합니다.
0: 네.
1: 그 외에도 풍습을 치료하는 데도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식용, 약용 가치가 높은 드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릅이 지금 시장 가격도 좋고 여러모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인공재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재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인공재배하는데 첫째
0: 네.
1: 묘목기지 선택입니다.
0: 네, 묘목.
1: 예, 묘목기지는 그러니까 우리 산에다가 이 기지를 세우려면
0: 네네.
1: 먼저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요.
0: 네네네.
1: 묘목기지는 주위가 통풍이 잘 되고
0: 네.
1: 물이 잘 빠지는 사불땅이어야 합니다.
0: 사불땅. 네.
1: 사불땅이 그러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0: 것?
1: 네. 땅이.
0: 네.
1: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 우리 연변에는 그 새까만 그 진흙땅이
0: 흙토
1: 예, 흙토 있는데 흙토는
0: 네.
1: 우리 저 드릅 재배 좋지 않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그래요. 네. 사골 땅을 꼭 선택해야 합니다.
0: 네네네.
1: 리마에 그 기지를 건설할 때는
0: 네.
1: 위에 나무가 높고
0: 네.
1: 토층이 두껍고
0: 네.
1: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나무가 커야만이
0: 네.
1: 이 드름 나무 기지를 심는데 나무에 통풍이 잘 되고
0: 네.
1: 햇빛도 조금씩 들어오고
0: 네.
1: 그래하여 우리 묘목 자란데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0: 교통이 편리한 곳.
1: 네. 왜냐하면 우리 이 기지 묘목 교제를 하려면
0: 네.
1: 우리 인공 제초나 약치고 전지하고
0: 네.
1: 묘목을 이식하고
0: 네.
1: 이런 데는 지금 다 인공으로 해야 하니까
0: 네.
1: 우리 기지 선택할 때는 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은 나무는 목전에는 기계화 전문 기계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인공재배가 위주이고
0: 네.
1: 우리 인공으로 할 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마을하고 이 인공이 많은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곳.
1: 일꾼들이
0: 네.
1: 많은데.
0: 네.
1: 그리고 드름나무는 주요 번식이
0: 네.
1: 세 가지 있는데
0: 네, 네.
1: 주요한 번식은 종자 번식이고
0: 종자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 삽목 번식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우리 또 보게 되면 이 나무 가지도 삽목하는 번식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첫째는 종자 번식.
0: 네.
1: 종자 번식은 두릅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0: 네.
1: 번식이 하나입니다.
0: 네.
1: 종자를 이용하여 제일 빠른 시간 내에
0: 네.
1: 많은 묘목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종자 번식의 결점은 드름 나무 품질이 퇴화되고
0: 네.
1: 그 산장이 지후가 많고 기복이 심하고
0: 네.
1: 그 발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0: 네.
1: 예. 9월 말부터 10월 초에
0: 네.
1: 종자가 성숙됩니다.
0: 네.
1: 종자가 성숙된 후에 그 종자를 채집하여 물에 10일 정도 불구었다가
0: 네.
1: 꺼내서 여러 번 비벼가지고
0: 아,
1: 네. 3배 정도 되는 모래와 섞어서 움에 넣었다가
0: 네.
1: 그 겨울에
0: 네.
1: 이거는 우리 지금 연구원 리모 연구원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실험한 종자 처리 방법인데
0: 네.
1: 이 겨울에 우리 비닐하우스에
0: 그렇죠.
1: 역 가지고
0: 네.
1: 네, 그 우리 낮에는 햇빛에 좀 녹잖아요. 녹고
0: 네.
1: 저녁에는 또 얼고
0: 네.
1: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두었다가
0: 네.
1: 또 다시 우메다 넣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드럼나무 종자하거나 가시오갈피
0: 네.
1: 여러 종자 발화률이 낮은 이런 종자 처리 방법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0: 네.
1: 그리고 이 우메다 두었다가 내년 네. 5월에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서 7일 정도 그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 이 그 뭔가 그 비닐하우스에다 두게 되면
0: 네.
1: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0: 네.
1: 3000 ppm 되는 첨예수
0: 네.
1: 첨예수에 한 30분 정도
0: 네.
1: 불구었다가
0: 네.
1: 그 파종하게 됨 파종하면 됩니다.
0: 네.
1: 그 파종하기 전 그 판대기는 높이가 30cm, 너비는 한 미터 20 정도.
0: 네.
1: 그 길이는 그 우리 현장의 그 정황에 따라서
0: 네.
1: 길어도 되고 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판대기를 만들기 전에
0: 네.
1: 농가 비료와 그 어메링이라고 불리는 살균제
0: 네.
1: 그리고 싸의 충치라는 우리 살충제
0: 네.
1: 이 두 가지를 그 흙에 뿌려 가지고
0: 네.
1: 땅을 번집니다.
0: 네.
1: 번진 후에 이 판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0: 네.
1: 그 종자를 뿌리게 됩니다.
0: 네.
1: 판대기를 만든 후에
0: 네.
1: 종자 사이 거리는 15cm 내지 20cm 사이를 두고
0: 네.
1: 파종하게 됩니다.
0: 네.
1: 그 종자 뿌리는 깊이는
0: 네.
1: 2cm 내지 3cm 정도로
0: 네.
1: 뿌립니다.
0: 네.
1: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그 종자 처리해가지고
0: 네.
1: 싹이 약간 나기 시작하는 이 종자를 파종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종자를 파종한 후에 보드란 흙이나 보드란 모래로 이 종자를 살짝 덮으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무거운 그 판자나
0: 네.
1: 무거운 이런 그 우리 그 이런 그 나무 같은 군즈
0: 네.
1: 가지고 이 종자를 꽉꽉 눌러 주어서
0: 네,
1: 종자와 흙이 딱 붙어서 접촉이 좋게 만들어야
0: 네.
1: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0: 네.
1: 우리 발화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땅을 단단하게 눌러 놓은 후에
0: 네.
1: 인차 물을 주어야 합니다.
0: 네.
1: 물을 그 준 후에
0: 네.
1: 우리 또 솔렌즈라든가
0: 네.
1: 우리 그 시꺼먼 그 저인왕을
0: 네.
1: 덮어가지고
0: 네.
1: 햇빛을 가려워줘야 우리 수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매일마다 물을 줘야 합니다.
0: 네.
1: 예. 파종량은
0: 네.
1: 매무에 한 키로 내지 한 키로 반이면 됩니다.
0: 네.
1: 한무 그러면 우리 한무란 거는 우리 666평방을 한무라고
0: 네.
1: 예. 매 평에 한 네. 그램 내지 한 그램 반이면 됩니다.
0: 네.
1: 파종 후에
0: 네.
1: 풀을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0: 네.
1: 예, 풀 기음은 인공으로 기음 매는 것하고
0: 네.
1: 우리 살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0: 네.
1: 파종 후 25일부터 30일 정도면 그 새싹이 나오고
0: 네.
1: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0: 네.
1: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솔렌즈나
0: 네.
1: 이제 그 저인왕을 제때
0: 네.
1: 제거해야 합니다.
0: 네.
1: 이 제때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온 것이 샥하게 되면서 햇빛을 못 보게 되면 썩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제때 이 솔렌즈를 제거하여 그 눌리지 않게끔
0: 네.
1: 햇빛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0: 네.
1: 엿비를 쳐서
0: 네.
1: 묘목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묘목이 건강하여야
0: 네.
1: 그 병충해가 적게 걸립니다.
0: 네.
1: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0: 네.
1: 살균제, 살충제를 15일 내지 20일에 한 번씩 쳐서
0: 네.
1: 병충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1: 1년에 3번 내지 4번 네. 치면 될 것입니다.
0: 네.
1: 파종 후
0: 네.
1: 이듬해 보면은 그 묘목을 파서
0: 네.
1: 드럼나무 기지에 이식하여
0: 네.
1: 그 기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기지에 쓰는 묘목은
0: 네.
1: 우리가 또 잘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그 묘목 높이가
0: 네.
1: 30cm 이상이고
0: 네.
1: 묘목이 그 굵기가
0: 네.
1: 0.3cm 이상 되는 건강한 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0: 네.
1: 종자 번식 방법입니다.
0: 네.
1: 이번에는 그 뿌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1: 뿌리 번식은 빠른 시간 내에
0: 네.
1: 품질이 우수한 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한 묘목을
0: 네.
1: 산에서도 될 수 있고 우리
0: 네.
1: 묘목장에서도
0: 네.
1: 선택하여 그 뿌리를 베어가지고
0: 네.
1: 그러면 뿌리를 베어도 그 나무 자란 데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0: 네.
1: 사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0: 네.
1: 그 뿌리를 채집할 때는
0: 네.
1: 그 채집하게 되는 그 드럼 나무가
0: 네.
1: 병이 있는가
0: 아.
1: 벌레가 있는가를 잘 검색한 후
0: 네.
1: 병충해가 없는 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0: 네.
1: 그 나무의 뿌리를 선택해야 병충해가 전염되지 않지요.
0: 네.
1: 그러니까 병충해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선택하게 되면 번식된 묘목도
0: 네.
1: 그 원 나무의 병충해를 가지고
0: 네.
1: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뿌리 번식하기 전에
0: 네.
1: 판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0: 네.
1: 판대기 그 기질은
0: 네.
1: 모래 혹은 모래와 보드란 흙을 섞인 기질을 선택하거나
0: 네.
1: 혹은 또 진주암이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0: 네,
1: 그
0: 네.
1: 진주암은 그 새하얀 그 돌쟁
0: 네.
1: 돌멩이 그 가루를
0: 네.
1: 튀어 가지고
0: 네.
1: 그런 만든 기질인데
0: 네.
1: 이 뿌리 삽목하는 데는 주요하게 쓰는 기질입니다.
0: 네.
1: 구체적인 방법은
0: 네.
1: 삽목하기 전에 판대기를 네.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한 후
0: 네.
1: 물을 쳐서 판대기가 수분이 아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삽목하게 되는 뿌리는
0: 네.
1: 길이가 6cm 내지 10cm 되게 끊어서
0: 네.
1: 살균제에 5분 정도 불었다가
0: 네.
1: 조금 근기 든 후에
0: 네.
1: 그 생근제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선근에
0: 아.
1: 묻혀가지고 삽목하는데
0: 네.
1: 뿌리를 꼽아서 그 뿌리 그 윗부분이
0: 네.
1: 판대기 그 기질하고
0: 네.
1: 평평하게 꼽으면 됩니다.
0: 네.
1: 꼽은 뒤에 인차 물을 충분히 주고
0: 네.
1: 비닐을 덮어서
0: 네.
1: 약 수분을 80% 이상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기질 온도는 20도 내지 25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0: 네.
1: 뿌리 사이 거리는 20cm 가로 세로 사이를 두고
0: 네.
1: 삽목한 후
0: 네.
1: 인차 그 어멜링이라는 살균제를 쳐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연변 리머 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과 함께 경제 가치가 높은 이 드럼나무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묘목 배양부터 시술 재배까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전해드린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이 우리 여러분의 농산일과 일상의 조그남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여 년간 보내주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